0: 배지인데?
1: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2: 숙직이?
3: 숙직이가 뭐냐?
0: 숲을 지고 다니나?
1: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숲직이라고.
2: 네?
4: 이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3: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4: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 속의 모든 것들이
5: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1: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딜리 딜리 딜리 띠띠띠띠 딜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딜리 달려 달려 얘들아
1: 딜리
2: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0: 그게 말이죠.
1: 응? 냄새가 난 딱핀.
0: 정말?
1: 킁킁 킁킁 새콤달콤 상큼핀
3: 킁킁 킁킁 정말 정말 맛있는 냄새.
1: 잠깐 이건 내가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4: 아,
2: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0: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2: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4: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5: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6: 도저히 못 먹겠어.
1: 못 먹겠다, 빈.
6: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우와, 그림 딸기 덮인.
2: 네?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네? 이건 썩은 딸기. 네?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1: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5: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네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5: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1: 로글리, 왜 그래요?
2: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6: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잡힌!
0: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6: 됐어. 자, 가자.
3: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고기

0: 얘기할 거야.
1: 멈춰! 아, 저게 뭐야?
2: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3: 쯔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쭈피 쭈피 쭈피 쭈! 쯔니! 도니! 변신!
2: 일단 비눗방울을 가두는 거야.
0: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1: 이게 뭐야?
4: 지독한 냄새가.
2: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4: 어서 저 녀석을 가둬.
2: 좋아. 쭈피 쭈피 쭈피 쭈. 마법 비눗방울.
0: 아, 그럼. 귀차.
2: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0: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0: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1: 몽식들이 다 썩고 있어. 안 돼, 나필! 먹을 게 없어진 나필!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0: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1: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예요?
2: 아름다워.
1: 저 녀석이 갑자기 왜?
3: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1: 어.
3: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1: 어?
3: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2: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0: 네 잘못이 아니란다.
1: 로블리!
2: 그게 무슨...
0: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2: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0: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 네?
0: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3: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1: 알겠어.
0: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2: 정말요?
1: 주피추피추피추! 꺼져라!
5: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4: 딸기야, 자야! 안녕!
0: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운도

0: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0: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밌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2: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1: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오, 굉장히 네. 설레는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버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1: 네.
2: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그러면 나왔다.
2: 이게 지구본이 바로 나왔습니다. 으흠.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죠?
2: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1: 이야.
2: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1: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1: 네.
2: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1: 사막 같은데요?
2: 사막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2: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도 한번 써볼 건데요.
1: 네.
2: 혹시 성범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1: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2: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볼게요. 삿포로.
1: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2: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1: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오르골당.
1: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각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졌어요.
2: 와.
1: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2: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오르골당인가 봐요.
1: 맞습니다.
2: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2: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1: 네.
2: 제가 오른쪽 아래에 이 3D 버튼 누르면
1: 바로
2: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1: 네.
2: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1: 사람 모양
2: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1: 네.
2: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1: 슝.
2: 그러면
1: 안녕하세요.
2: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2: 그런가요?
1: 겨울에 가면 이제 눈이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2: 네.
1: 와, 기억이 납니다.
2: 아, 네. 너무 정말. 재밌죠?
1: 네, 네.
2: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1: 네.
2: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라고 하죠.
1: 네네.
2: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1: 네네.
2: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발해보시죠.
2: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1: 새 지도.
2: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1: 네.
2: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모 씨가 뭐 골라주시겠어요?
1: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네. 런던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 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선을 짜줘. 초등학생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이 각 장소에 숨겨진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려줘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1: 과연 어떤 곳이 나올지.
2: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웰컴 투 런던 이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스는 런던 탑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천년 된 진짜 성이래요. 탑이라기보다는 성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코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포피스 피시앤칩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1: 필요했었다.
2: 네,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1: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그러면.
2: 맞아요. 이 눈물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1: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2: 그쵸.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 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1: 우와.
2: 그래서 천년 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1: 에?
2: 이게 무슨 소리죠?
1: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2: 그런가 봐요.
1: 무대장 진짜 네. 이게, 와, 대박이다.
2: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미나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1: 물어보면 되죠.
2: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가.
2: 쉽게 설명해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1: 그렇겠네요.
2: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1: 이야,
2: 합니다.
1: 신기하다.
2: 네,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1: 네.
2: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1: 네.
2: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1: 네네.
2: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1: 음흠.
2: 자, 우리 오는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1: 좋아요.
2: 와,

0: 이게 아까 재미나이가 설명한 것처럼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1: 생겨서,
0: 네, 네 그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포피스 B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오, 좋아요.
0: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 설명.
0: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미나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BCN 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포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1: 우와.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아, 놀러 가면 저렇게 놀 거다.
0: 네, 놀 거다. 네,
1: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네.
0: 네,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1: 네.
0: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수.
1: 와.
0: 또 구글 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1: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4: 사시사철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시선 집중.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는 기본. 극진한 대접을 받는 회사의 마스코트 사랑해.
5: 되게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6: 저보다 배우를 더 잘 받고 있구나. 대팔자가 장팔자다.
4: 하지만 막내 사원의 돌발 행동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사무실. 매일 벌어지는 추격전까지.
7: 공이 떠나는 거야. 수빈. 야! 너 왜? 뭐 있어? 보자.
4: 수산물 회사 막내 사원의 좌충우돌 근무일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7: 옳지. 사랑해. 온다. 사랑해서 봐라. 사랑해서 안 왔다. 갈매기야. 우와, 갈매기 같지?
8: 지금 이제 아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30살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갔어요. 딸 둘이었거든요. 그 이제 혼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사랑해가 이제 딸들보다 더 좋아요.
4: 사랑해의 매력에 푹 빠진 정미 씨. 아침 산책을 마치고 사랑해와 함께 향한 곳은 한 회사. 사랑해는 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라는데요.
7: 사랑해 가자. 올라가자.
9: 좋은 아침입니다.
4: 매일 아침 1층 수족관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랑의 사원.
7: 낙태가 왔어요.
4: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7: 오, 맞아.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 삐대고 저번에 저기 들어 누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다 예뻐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니까.
4: 마치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10: 아, 저희는 이제 횟집에 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까지 어종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수백 톤에 달하는 생선을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0: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데요.
1: 물고기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사랑해 보면은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직원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 마트 너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3: 오늘 새우 싱싱하네. 문어 또 합격입니다.
4: 문어 신기하지? 나중에 삶아서 먹자.
0: 수족반 상태를 확인한 후 사무실로 향하는 사랑해.
4: 앉아, 앉아. 앉아.
0: 70명이 넘는 직원 명단에 녀석도 담당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4: 애교 담당이에요. 애교 부서라고 해야 되나? 간식 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랑해, 내려, 3층이야.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0: 사랑해는 3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해를 챙기던 이분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네요.
5: 주책이 부장님.
6: 네. 지금 23년 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현장에서부터 수족관에서 고기 뜨고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격리 업무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배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회사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부사장님의 몫인데요.
4: 직원들하고 고객님들 아침에 이제 계란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삶고 있어요.
5: 회견 매일 하시는 거예요?
4: 네, 매일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뎅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남다른 식욕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원. 먹는 것에 대한 열정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4: 하우스. 옳지. 앉아야지.
3: 저는 사고의 사자도 모르는 모범 사원이라 예.
4: 응. 그것만 먹어. 나중에 또 먹자.
0: 직원들의 간식은 물론 매일 사랑해의 밥까지 손수 챙기는 부사장님.
4: 사랑해 이제 밥 먹자. 사랑해 토마토. 토마토 아뜨거지. 토마토 아뜨거지. 아뜨거지. 아뜨거 만지면 안 되지. 입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다려. 아직 뜨겁네. 사랑해 뜨거워 아직. 아뜨거. 다행히 섞었어. 아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먹고 싶으면 말을 해봐. 사랑이 먹고 싶어. 옳지. 안아. 옳지.
5: 사랑이는 어떻게 데려온 아이인가?
4: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리트리버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과연 회사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워낙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0: 입사 후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녀석.
7: 아니 이렇게 약간 발을 들긴 했는데
8: 차라리 이게 낫겠다.
7: 사랑해 다시
8: 이거 두꺼워 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웠죠?
9: 네.
8: 이렇게
4: 팀 몇인데? 120이야.
0: 이름도 직원들이 함께 지었답니다.
4: 어느 날 강아지가 빨간 풍선을 물고 잡

0: 있더라고요. 꼬리 쪽에다가.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물고기 회사니까 물고기 이름으로도 지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랑해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사랑해가 된 거예요.
1: 한창 근무 중인 사무실을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랑해. 잠시 후 한 직원 옆으로 다가오더니 뚫어져라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귀신같이 간식 냄새를 맡은 녀석.
2: 옆에 있어요, 보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먹으면 옆에 있어요. 그냥 몰래 먹어요. 조용히 몰래 먹어야 돼.
1: 오늘도 한입 얻어먹기 성공!
2: 맛있어?
3: 맛은 있는데 아직도 좀 출출한데.
4: 그래, 밥 먹을까? 하우스 가자.
1: 밥을 먹은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 사랑해. 직원이 많다 보니 녀석의 간절한 눈빛에 속아 여러 번 밥을 주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이가 밥을 먹는 사이 자리로 돌아온 직원. 녀석에게 들킬 새라 눈치를 보며 간식을 먹는데요. 어? 그런데 분명 밥을 주고 왔는데 어느새 또 옆에 와 앉아 있습니다. 사랑해, 너 밥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
2: 나 이건 왜 먹어야 되는데?
1: 간식을 먹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2: 없어. 없어, 다 먹었어.
5: 그러면 이제 제주에 없는 거 확인하면 다른 데로 또 가거든요.
1: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어?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 앞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녀석. 어, 집요한 수색 끝에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어, 사랑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0: 이리 줘. 종이야. 종이컵 안에 뭐야? 어, 수빈 잡아라. 여기.
1: 아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0: 안에 뭐야? 줘. 이리 줘. 이 진짜. 사랑이 안 돼. 계란. 나중에 이면 이래도 있나?
3: 아니, 그게 아니고 분리수거해줘야 했다 아닙니까?
0: 그게 이제 계란 먹다가 이제 버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냄새를 맡고 습취를 할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통통이 통째로 이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거를 통째로 삼켜버렸어, 뺏길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을 다 올리고 집에 퇴근할 때는 쓰레기통을 다 각자 다 버리고 가자. 아니 뭐라면 야! 또 왜? 이게 뭐 있어? 보자. 아직 안 먹었어. 내가 그리 고파. 휴지통을 왜 이래 또 다 내려놨어. 퇴근할 때 다 비우고 가랬는데.
1: 일을 하면서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0: 사랑해. 이리 와. 이리 와.
6: 일하시면 이렇게 애인 주시하고 계신가?
0: 근데 무슨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 치고 있다 싶으니까 계속 체크는 해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1: 사랑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 시간인데요.
0: 오늘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5: 열. 10명이죠.
1: 종종 직원들끼리 함께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0: 일주일에 한 번.

0: 정도는 이렇게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1: 사랑의 점심도 따로 준비합니다.
0: 단호박, 당근, 고구마.
1: 녀석도 엄청 기대하는 눈치죠. 수산물 회사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직원식은 연어 풀코스에 새콤달콤 시원한 물회까지.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저쪽에 안 닿이는 대로.
1: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녀석의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 사랑의 만을 위한 영양 가득 밥상 완성입니다.
0: 사랑해, 올라가. 앉아. 올라가. 옳지. 좁지. 뒤로 당겨서. 밥 먹자, 올라가.
1: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해.
0: 앉아.
1: 어휴, 상석을 딱 차지하고 앉았네요.
0: 다섯 하면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잘 먹겠습니다.
1: 얼마나 맛있는지 코를 박고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0: 사랑해 먹전을 빨리 먹어야겠다.
1: 사랑해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2: 사랑해도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해 굉장히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 것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3: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1: 네. 직원들은 이제 막 한술 뜨기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친 사랑해. 그런데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사랑해, 이건 안 돼.
1: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탐.
2: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보통 리트리버들이 그 식탐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에는 유별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겠다고 올려놨다 뒤돌았으면 없어요. 어, 내가 토마토를 먹겠다 하고 딱 씻고 났는데 뒤돌았으면 없어요.
1: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사랑해. 사람들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4: 달달한 게 땡기네. 후식은 필수 아닙니까?
1: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꽈배기.
0: 네!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1: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데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1: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먹기만 한 사랑해. 실컷 먹었으니 이제 운동도 좀 해야겠죠. 이야, 애견 놀이터 부럽지 않은 멋진 공간. 사랑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겠다.
0: 여기는 텃밭인데 사랑의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추하고 그다음에 나무하고 막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랑의 맞춤 형식의 놀이터화되고 있어요.
4: 이 맛을 회사 다닌다 아닙니까?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식 공간에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까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0: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련했는데 사랑이가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불편하겠다 저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 수업하자, 이제. 사랑해, 앉아.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1: 이번엔 사랑의 놀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부사장님.

0: 이러다 장난감 고장나겠어요.
1: 사랑해, 앉아. 기다려. 너. 옳지! 이런. 그렇게 하니까 고장.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안 돼. 사랑해. 하나, 수동.
0: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랑해를 위한 다음 수업 시작.
1: 앉아. 사랑해, 앉아. 엄마가 앉아 소리를 하루에 몇 번을 하니. 앉아. 이거는 서랍에 넣고. 아니야, 기다려. 요건 당겨서 하고, 요건 듣기고. 서랍 밀고. 옳지, 잘했네. 그거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2: 사랑이 뭐, 사랑이 업무보다 사랑이 뒷바라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직원들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언제부터 이래 잘했어.
0: 부사장님 때문에 사랑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1: 천천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2: 같이 퇴근하시는 거예요?
1: 네. 8층에서 어릴 때는 잤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데리고 다닌 지는.
0: 퇴근 후에는 부사장님의 사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해.
1: 발 씻자.
3: Nope.
1: 사랑해. 사랑해, 발 씻자. 발 씻자. 옳지, 들어가.
0: 씻을 준비를 하는 사이.
1: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0: 잠깐이 못 참고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1: 아이고, 나왔어. 사랑해, 발 씻자. 야! 발 씻어야지. 가자. 발 씻자.
0: 1분 1초도 얌전히 있질 않는 녀석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
1: 누우면 안 돼. 오, 누우면 안 돼. 말만 시킬 건데. 사랑해. 안 돼, 안 돼. 됐다, 닦자, 닦자.
0: 퇴근에서도 사랑해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1: 국물이 안 나는 거에. 공놀이 하자. 발사! 출발, 출발, 출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사랑해. 우와! 공놀이 발사, 발사. 발사!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사랑해, 빨리 앉아주세요. 영차, 영차. 안 그러면 잠을 안 재워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와서 팔 끌고. 야!
0: 회사에서 실컷 놀았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는 녀석. 아유, 부사장님,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1: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4: 새로운 장난감, 억수로 재밌네.
0: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녀석.

0: 다음 날 수산물 회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랑해에게 시달려 몸이 천근 만근인 부사장님. 녀석은 마냥 해맑아 보이네요.
1: 5시에서 6시 정도. 전어철에는 조금 더 빨리 와요. 곧 전어철이 되니까 그때는 한 3시 이 정도 출근해요.
0: 새벽 출근은 직장인에게도 힘든 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랑의 사원. 출근하자마자 또 사고칠 궁리를 하는데요.
2: 모닝커피 한잔 해서 컵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3: 사랑해. 아! 야, 총이 또 맞을까? 하지 말라 했잖아. 응?
0: 모든 걸 씹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때문에 사무실은 멀쩡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찔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4: 손을 다 뜯어요. 손. 업무가 우리 직장에 사실 가야가 먹고 있어. 혼자서. 비상이 무슨 비상. 우린 요거 없으면 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비상 막 전원 차단 내리고 수리 다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 수술을 하는데도 또 그래요. 또 갈거 먹고 있어.
5: 뭔데 이거? 뭘 또 뜯은 거고?
6: 숯불이신데.
5: 뭐하세요? 이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나.
7: 뭔데 이거? 어? 수영씨야. 주니까 얼마짜리나 또 봐봐라. 이 또 이래놨다. 이 뭐고 이게?
0: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의 파괴 본능.
7: 내놔. 다행 내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8: 신발 지금 몇 개째야? 이리 주세요. 이리 줘.
9: 신발 여기 한 8클레 정도 와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 돈으로 샀어요. 살아야 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샀어요.
0: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부사장님이 나섭니다.
7: 산책 갔다 올게요.
0: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사장님을 끌고 가는 사랑해.
7: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스톱.
0: 혹시 산책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7: 옳지. 옳지.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산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0: 매일 두 시간씩 산책을 해도 힘이 남아 돈다는 녀석.
7: 가자.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0: 힘은 또 어찌나 센지. 간신히 줄을 붙잡고 버텨보는데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네요.
7: 네. 이리 와.
10: 부장님, 이렇게 산책하면 집 빠지시겠어. 많이 드세요?
7: 그게 팔이 이제 지금 아파요. 안 돼. 사랑해, 가자. 다른 강아지들 보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풀냄새 맡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야야.
0: 말을 듣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면서

0: 합니다.
1: 더 이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작된 놀이 시간.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0: 하더라도 늘 사랑애를 살뜰히 챙기는 부사장님. 녀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1: 여기 회사에 두면 아무래도 딱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직원 저 직원 사랑은 다 주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선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싶어요. 내 자식처럼 챙기고 있는 편이에요.
0: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그야말로 녹초가 된 부사장님. 산책 내내 녀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칠 만도 하죠.
1: 얼음 한 개 띄우고. 됐다. 앉아. 기다려. 먹어.
0: 이젠 사랑에도 얌전히 쉬겠죠.
1: 또 들고 어디 갔는데.
0: 먹으라는 물은 안 먹고 그릇을 입에 물고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1: 사랑이네 주세요. 주세요.
2: 주세요. 왜 끌고 다니는 거야?
1: 물을 이제 자기 간식 끌려고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직원 옆에 신발 있는 데 가서 굽기도 하고 관심 가지려고 장난치자 계속 찝쩍거려요.
0: 무시무시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녀석.
3: 안 놀아주면 확 도마치 사고 치푼다.
1: 사랑해. 사랑해 또 뭐 먹어? 사랑해 뭐 먹어? 보자. 뭔데? 뭔데? 아이 봐. 이거 뭐야? 어우 진짜. 뭐야? 지지지지. 배 아야한다. 배 아야. 사랑해.
0: 사랑해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또다시 투입된 부사장님.
1: 영차. 야. 사랑이가 지치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넘쳐. 한 시간 자고 나면 4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럼 4시간 동안 사람을 또 괴롭혀요. 달려라, 달려! 달려라! 이제 됐어. 또 해. 사랑해. 나 잡아봐라. 빨리 안 와.
3: 다음 사람만 푸득푸득 오이소.
1: 상금부장아. 이제 상금부장 좀 해라.
0: 사랑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은 과연 모범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1: 회사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강아지가 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0: 사고뭉치 막내 사원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설쌤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4: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귀여워. 야, 너 완전 애기구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뻐라. 어, 몸매도 좋고.
1: 비만은 아닙니까?
4: 아니,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질리티 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1: 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그랬어요.
4: 이런 데서 이렇게 긴 공간에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직원분들 분위기를 보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1: 네.
4: 너무 이뻐하시면서
1: 맞아요.
4: 키우시는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4: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응?
3: 막내가 예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4: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1: 네. 다 같이 돌보고 있어요, 사랑이를.
4: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걱정도 제일 많이 되실 거고, 네. 고민도 또 제일 많을 나이거든요.

0: 영상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고 조금 모자란 점이나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막내 사원 사랑해.
2: 왜?
1: 사랑해가 지나간 자리는 늘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요.
3: 야, 얘 여기가 놀이터야.
4: 우리는 일하는 공간인데 얘한테는 그냥 놀이터야, 놀이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5: 종이컵 한 박스를 아마 저도 뜯어먹었을 거예요.
0: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게 지나가면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함이 낮아지는 거죠. 네.
6: 많이 해 이래야 되겠네. 많이 해.
0: 비싸거나 막 이런 거 아니고 해도 되는 것들은
6: 그냥 둬요.
0: 네, 오히려 두는 게 얘한테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미 없어진단 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1: 한 번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말도 들은 채 많지 않은 녀석.
6: 주세요. 사랑해. 이리 주세요. 주세요. 사랑해, 줘.
0: 제가 사랑하면 내가 좀만 고집부리면 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좀 딱 이거는 막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5: 단호하게 한 방에.
0: 네, 단호하게 한 방에.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6: 그럼 톤은 어떻게? 안 돼. 이 정도.
0: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1: 넘치는 식탐도 문제였는데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생선이며 고기며 부족함 없이 먹고 간식까지 쉴 틈 없이 먹는데 사랑이는 왜 늘 배가 고픈 걸까요?
0: 예, 리트리버 애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6: 많이 먹어요.
0: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둔감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먹는 양을 우리 직원분들끼리 간식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으세요? 근데 얘가 왜 몸매가 너무 괜찮지? 원래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은 네. 살이 엄청 쪄요.
7: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활동을 많이
0: 해서. 네.
1: 평일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랑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
2: 안 돼.
1: 반면 부사장님과의 산책은요.
2: 이리 와. 아웅이 밥이야. 사랑이 밥 아니야.
1: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산책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6: 그 선생님이랑 이제 사랑이가 산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잡으면 또 대번에 저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소원이 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말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6: 네.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엄마는 편하고
0: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동일시되면 말 잘 안 들어요. 안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
6: 만만해 보이는 건가?
0: 아니, 만만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 우리 훈련사 선생님 말 잘 듣냐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면 그 기준이 막 깨져요. 이쁘니까 우리가 막 그냥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 더 잘 듣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6: 네.
1: 가장 시급한 건 올바른 산책 교육. 사랑이는 물론 함께 걷는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0: 지금 이렇게 하기엔 줄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좌절감만 더 생겨요.

0: 조금 더 산책의 문제점을 높일 수 있어서 길게 해서 산책을 해볼게요.
1: 긴 줄로 바꾸고 매듭을 만드는 설세.
2: 거기는 왜 묶어요?
0: 나중에 여기 오른손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잡혀요.
3: 산책줄을 잡을 때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으로 줄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겁니다. 이게 제일 긴 상태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상태, 이렇게 하면 더 짧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뭐 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일 짧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저는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 안 맞게 해주셨었어요?
2: 제가 가자는 의도대로 가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0: 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1: 평소 산책 습관부터 확인하는데요.
2: 이렇게 가면 땡겨요. 사랑해.
1: 지금.
2: 사랑해.
1: 부사장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녀석.
3: 지금 보호자랑 산책이 그동안 조금 소통하면서 한 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2: 사랑해도
3: 일방적으로 하는 산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당기세요. 줄다리기 하듯이. 이래야지 따라와요.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연습만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2: 사랑해.
3: 제 팔을 잘 보세요. 사랑해. 가자. 옳지.
1: 편안하게 성공.
3: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방향으로 쫓아오는 순간 줄이 땅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옳지하고 고상. 팔은 거의 안 씁니다. 내가 위치를 움직여야지. 사랑해. 가자. 옳지. 이때 줄. 이게 반복만 되면 살짝만 끌어도 얘가 우리 쪽으로 와요.
2: 사랑해. 사랑해.
3: 옳지.
2: 사랑해. 옳지.
3: 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2: 네. 사랑해.
3: 옳지. 이거 연습이 제일 잘 돼야 돼요.
2: 아주 잘하네. 아주 네. 잘했어.
3: 좋아요.
2: 너무 잘하네. 사랑해.
1: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2: 사랑해.
1: 같죠?
3: 더 가보세요. 쭉쭉쭉쭉쭉쭉.
2: 옳지.
3: 옳지.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2: 옳지,
3: 그 느낌.
2: 잘했어.
3: 네.
1: 교육은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2: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사랑해. 옳지, 옳지. 가자. 뛰어가자. 네, 조금 많이 편해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사랑해, 가자.
1: 회사의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는 파괴왕 사랑해. 사무실의 평화를 되찾아줄 두 번째 솔루션도 함께 배워볼까요?
0: 사무실에서 막 뭔가 자꾸 꺼내서 놀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 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2: 네.
0: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하나 없어 보여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좀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무한정이에요. 뭘 넣어도,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되고, 사랑해가 좋아하는 것 중에.
1: 사랑해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0: 속으로 한 5초에서 10초 세세요. 2, 3, 4, 5. 옳지! 하고 주세요. 네. 어디 가서 혼자서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 자기 자리 가져간다. 오래 먹을 장난감들은 애들이 항상 편한 데서 먹고 싶어요. 저렇게 씹어야 돼요. 예, 저렇게 씹어야 돼요. 저렇게. 예, 이 장난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저 간식도 안 먹고 저거 입에 물고 있어가지고 간식을 못 먹고 있어. 어떡해.
2: 두 가지 다 하려고.
0: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어?
2: 아. 됐다, 이제.
1: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씹는 것까지 좋아하는 녀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장

0: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까지 꼭 감고 즐기는 녀석. 이제 부사장님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1: 잘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하는 방법 배워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
0: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회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길 응원할게요. 사랑해.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0: 드립니다.
1: 이번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이게
6: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5: 요알못도 문제없이 척척 따라할 수 있는 박영란의 친절한 요리 레슨. 우리 집 식탁을 빛내주는 특별한 요리 여름 만두를 소개한다. 애호박과 버섯으로만 소를 만들어 맛이 깔끔한 애호박 만두부터 여름이면 밥상에 올라오는 제철 반찬,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끝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줄기조림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처음 찾던 광희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6: 네. 선생님, 이 호박이 집에 있으면 뭐 호박전도 만들어 먹고

0: 호박찌개도 먹고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매일 해먹는 이 호박 요리가 비슷하다 싶은 와중에 이 애호박 만두 레시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만두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예. 애호박 들어가고요.
0: 예.
1: 여기 이제 표고버섯,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0: 네.
1: 넣고 이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음식은 네. 여름에 자주 해먹는 만두예요.
0: 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할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들어가는 재료도 소 재료를 한번 볼게요.
1: 네네.
0: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1: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기에다 이제 요 양념, 참기름, 통깨, 파마늘 넣고 해가지고 소 간을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만두 피에다가 싸면 돼요.
0: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초간장인 것 같아요. 막 찍어 먹는
1: 네네.
0: 이 양념도 섞어질래요.
1: 네. 간장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식초 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홍고추, 청고추 다져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찍어 드시면 돼요.
0: 네. 자, 만두의 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요. 이 애호박이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1: 네. 네네.
0: 지금 딱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애호박 만두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애호박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네.
0: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제철이죠.
1: 네, 네. 애호박은 그냥 이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면은 기장이 짧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써세요. 그냥. 예.
0: 선생님, 며칠 전에도 네. 저희가 둥근 호박 갖고 맛있게 요리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 호박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자, 오늘 이 애호박, 이 애호박의 매력은 뭔가요, 선생님?
1: 애호박은 이제 수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이게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뭐 먹으면 당연히 피부에도 좋고 네. 또 소화도 도와주고 또 섬유질도 이게 나름 꽤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뭐 변비에도 좋고
0: 네.
1: 그래서 여름 채소 중에 가장 단맛도 많으면서 이제 자주 식탁에 오르는 그런
0: 맞아요, 맞아요.
1: 채소가 되겠죠, 그죠? 예.
0: 자, 이건 이제 채를 네. 써주신 건가요?
1: 이 상태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예.
0: 이렇게 애호박 하나만 해도 네. 양이 꽤 돼요. 채를 썰게 되면.
1: 예. 그게 보통 한.

0: 만두였다고.
1: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이제 이런 만두가 귀화상이라는 만두가 있어요.
0: 예.
1: 이제 해삼을 닮았다 해가지고
0: 예.
1: 미만두 이렇게 얘기하고 귀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나는 오이를 오늘처럼 이렇게 절여가지고 고기랑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귀화상. 그거는 오이를 넣어가지고.
0: 오이를 넣어서.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여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절여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굵은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세요.
0: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뿌려주시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이는 거는
0: 네.
1: 이렇게 소금을 직접 누른 마른 소금법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염수법이라고 소금 물에다가 절이는 염수법이 있고 그러거든요.
0: 자, 오늘 어떻게
1: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마른 소금법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고
0: 예?
1: 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0: 살짝만.
1: 네,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0: 몇 분 정도 되나요?
1: 절여주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 예, 3분 정도 절여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 호박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0: 네.
1: 예, 절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표고버섯은 그냥 세장뜨기 해가지고
0: 네.
1: 예, 세장뜨기 해서 그냥 포를 떠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 말린 표고는 여러모로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1: 예, 맞습니다. 향도 훨씬 좋고요.
0: 예.
1: 맛도 있고 영양가도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훨씬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고기 없을 때는
1: 그렇죠.
0: 정말 만만한 게 이 표고버섯이에요.
1: 네, 맞아요. 소금하고 참기름.
0: 네. 근데 이 버섯에만 따로 이렇게 빈 양념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예. 그러니까 호박하고 다 같이 섞어도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런데 이제 각자 재료에 뭐 맛을 따로 섞어도 나중에 소 만들 때 한꺼번에 섞긴 해도
0: 예.
1: 따로따로 해야 각자 그 재료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0: 본연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1: 예.
0: 그리고 또 여기는 애호박은 지금 소금으로 밑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절이면서. 그렇죠?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냥 참기름으로 그냥.
0: 예. 조물조물.
1: 네.
0: 자, 한번 볶아볼까요, 이제? 일단은 만두소 재료가 간단해서 좋아요. 막 여러 가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1: 네, 맞아요. 호박만 들어가면 되니까.
0: 예.
1: 참기름 좀 주세요. 네.
0: 자.
1: 참기름, 이제 팬 달궈가지고.
0: 네.
1: 팬 달구고.
0: 네.
1: 참기름을 두르고.
0: 네,
1: 참기름 두르고.
0: 네.
1: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절인 다음 한 5분 정도 절인 후에 3분에서 5분 정도 절인 후에 물기 짜고
1: 저희는 이제 뭐 여름에는 이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고요.
0: 애호박 만두.
1: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0: 예.
1: 만두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0: 예.
1: 그 왜 이게 밀가루가 1kg짜리 있고 3kg짜리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럼 3kg짜리를 한 10개는 만들어요.
0: 미리 만들어요.
1: 만두를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냉동시켜 가지고 냉동실에다 냉동시켜 가지고 비닐팩에다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0: 네.
1: 30개씩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0: 저희 집에서도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1: 네.
0: 할머니가 그렇게
1: 네.
0: 하셔가지고 만두를 미리 만들어 드시고 네. 이따가 좀 먹고 싶을 때 저희
1: 그렇죠.
0: 드시고 싶을 때 또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1: 예.
0: 그냥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볶아도 돼요.
0: 여기 한번 예.
1: 볶아서 볶고서 샥 식혀주세요.
0: 아, 좀 넓은 접시에 펼쳐서.
1: 네, 네.
0: 자, 펼쳐서.
1: 이제 펼쳐가지고,
0: 예.
1: 아까보다도 조금 파래졌잖아요.
0: 맞아요, 그죠? 맞아요.
1: 예. 이렇게 이제 식혀주시면 되고요.
0: 예. 잠깐 놓겠습니다. 예.
1: 그 다음에 네. 이제.
0: 예. 그 다음에 이제.
1: 표고는 아까 이제 간 좀 했잖아요.
0: 그죠? 예.
1: 소금하고 참기름 조금 둘렀잖아요. 볶아주시면 돼요, 얘도.
0: 뭐, 분명 뭐. 볶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는 되지만
1: 네.
0: 확실히 달라요. 그 예. 과정을 하면
1: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0: 예.
1: 이제 식히도록 할게요.
0: 잠시만요. 예.
1: 자, 볶는 재료는
0: 예.
1: 식혀주시면 돼요.
0: 예. 이렇게 넓게 펼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다음 뭐 할까요?
1: 그다음 이제 양념
0: 장을
1: 만들
0: 그럴까요?
1: 네네. 여기 이제 식으면 이제 소 양념을 할 거거든요.
0: 예.
1: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 소가
1: 네.
0: 식는 동안 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1: 간장 들어가고요.
0: 네.
1: 간장.
0: 사실 초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1: 예, 그렇죠.
0: 약간 새콤달콤한, 새콤하면서, 그죠?
1: 예, 새콤해야지 또 예. 이제 많이 먹게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입이 좀 개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이 좀 짜니까 물 좀 네. 들어가고요.
0: 물 좀 들어가고요.
1: 예. 그 다음에 고추 다진 거.
0: 고추 넣고.
1: 그 다음에 고추도 다지고.
0: 그니까 이 만두 초간장의 네. 맛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0: 새콤한 맛이 항상 있어야 되고
1: 예. 식초를 새콤하는데 이게 너무 새콤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죠, 그렇죠? 예.
0: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자, 얼음도 지금 만두 초가 식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파 마늘,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0: 네.
1: 그다음에 파 다진 거 넣으시고. 네. 후춧가루
0: 네.
1: 넣어주시고요. 간이 조금 싱겁다 하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0: 이때 맛을 봐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어차피 익혔으니까 그렇죠.
1: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셔야 돼요.
0: 그렇죠.
1: 예, 간을 보셔야지.
0: 물론 레시피가 있지만
1: 예, 예.
0: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을 아니 뭐 이렇게 봐도 나물처럼 맛있겠습니다.
0: 그러게 그냥 다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또. 오늘 만두를 만드니까 네. 에어박 만두
1: 네. 이렇게 이제 소를 만들어 놨고요.
0: 네. 네.
1: 만두를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될까요? 네. 자 어떻게 만두피를 빚어 만두
1: 네, 만드는 빚어야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손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선생님?
1: 손은 이제
0: 이 양을 딱 말씀해 주세요.
1: 예, 만두는 속을 많이 넣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터지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어떻게 하면 될지.
1: 지금 이제 이 정도 제가 넣었잖아요.
0: 예.
1: 넣는데
0: 한 숟갈보다 좀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만두는 그래서 속을 많이 넣는 거고 송편은 속을 많이 안 넣죠.
0: 아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로 물이나 아니면 예. 계란 있을 땐 또 계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가장자리를.
1: 네, 가장자리를 이게 뻣뻣하니까.
0: 예.
1: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만드는 밀가루로 이렇게 할 때는
0: 예.
1: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산 거는 이걸로 하셔야 돼.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꼭꼭 눌러주세요.
0: 가운데부터?
1: 예, 꼭꼭, 예.
0: 오.
1: 눌러주시고요. 예. 예쁘게 꼭꼭 눌러주세요.
0: 아니, 애호박 색깔이 예. 예쁜 색이라 그런지 이렇게 예. 뭔가 허전한 느낌?

0: 안 들어요. 사실 만두에 고기 안 들었으면 잘안 먹었거든요, 저는.
1: 그죠, 예.
0: 근데 그렇지 않네요.
1: 아주 이게 달짝지근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꾹꾹
0: 오,
1: 눌러서
0: 예.
1: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쪄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쪄서도
0: 오.
1: 되고 요게 날개를
0: 예?
1: 아까 이렇게 약간 구부려
0: 아,
1: 주세요.
0: 오, 맞아요.
1: 구부려 주시고
0: 이렇게 동그란 만두.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기를
0: 아.
1: 꾹 눌러주세요. 예.
0: 우와.
1: 그럼 이제 요런 만두가 됐죠.
0: 아니, 만두가 너무 귀여워요, 모양이.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1: 네.
0: 야, 사실은 오늘 이 에어박 만두는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 야식으로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저기
0: 왜냐면, 요,
1: 가볍게 드실 수도 있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느 때 제일 자주 드세요?
1: 저희는 그냥 이제 여름에 이제 주말에.
0: 주말에.
1: 네. 아까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0: 네.
1: 아까는 예. 요번에는 이렇게.
0: 자, 여기서 한번.
1: 이렇게.
0: 아, 또 다른 모양이네요,
1: 예,
0: 선생님,
1: 좀 다른
0: 이거는.
1: 모양이에요.
0: 얘
1: 얘는 지금
0: 한번
1: 이렇게
0: 보여주세요.
1: 했어요. 예.
0: 네.
1: 이렇게. 예.
0: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1: 예.
0: 미리 또 만들어
1: 예.
0: 주신
1: 이렇게
0: 게
1: 만든
0: 있어요.
1: 것도 있고요. 예.
0: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놔볼까요?
1: 예.
0: 선생님 찐만두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만둣국 좋아하세요?
1: 저는 이렇게 튄거 좋아해요. 예.
0: 맞아요.
1: 이렇게 이제 치시고요. 이제 김이 오르는 찜기에다 두시고
0: 네.
1: 10분 정도 치시면 됩니다.
0: 한번 가볼까요?
1: 예.
0: 요즘은 이렇게 냄비 위에다가 할수 있는 찜기도 팔더라고요.
1: 요즘은 막 간단하게 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만들어갖고 얼른 10분이면 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이 오르면 이제 10분 치시면
0: 네.
1: 만두가 다 완성이 됩니다.
0: 아, 맛있게 한번 쪄볼까요?
1: 네.
0: 선생님, 지금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네.
0: 10분 정도 지났는데.
1: 네. 한번 볼까요? 네.
0: 그럴까요?
1: 예.
0: 자, 맛있는 만두가 됐을지. 우와. 맛있게 아주 촉촉하게 쪄졌는데요.
1: 네네.
0: 자, 옮겨보겠습니다. 넣고. 아, 진짜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되고.
1: 이 만두는 맛이 그래요.
0: 그러게요. 그쵸?
1: 다른 건 먹으면서 막 부담이
0: 돼요,
1: 가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예.
1: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담,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막 그러잖아요.
0: 아니,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럴 때, 야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식사로도 먹어도 좋고.
1: 담으시면
0: 예.
1: 되고요. 그다음
0: 자.
1: 양념장을
0: 네.
1: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게 호박이 달짝지근해가지고,
0: 네.
1: 예. 표고버섯도 이렇게 또 씹히고 그래가지고, 고기 안 넣어도 그냥 아쉽지
0: 그러게요.
1: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0: 자.
1: 들었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애호박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만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을 어슷썬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물을 뿌려 3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표고버섯은 점여 썬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재료에 각각 밑간을 해주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요. 팬을 달군 뒤 참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볶아내 주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도 볶아내 줍니다. 진간장, 설탕, 물,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섞은 뒤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꾹꾹 눌러 모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김 오른 찜기에 애호박 만두를 넣고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애호박 만두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1: 네.
0: 얼마 전 드라마에 이 고구마

0: 줄기 김치가 나와서 열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 조림도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요. 이 재료 한번 볼까요?
1: 예, 고구마 줄기 이게 껍질 벗겨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1: 요즘은 이게 껍질 벗기는 게 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또
0: 맞아요.
1: 귀찮아서 안 해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예.
1: 요즘은 이렇게 데쳐가지고 또 파는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건 사다가 그냥 하시면 되죠.
0: 네.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했고요. 이제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오늘 들기름하고
0: 네.
1: 들깨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간장이 두 가지가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0: 네.
1: 이제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뭉근하게 이것도 이제 졸여가지고
0: 네.
1: 이제 만드는 밥 반찬이 되겠습니다.
0: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있는 여름 이럴 때 밑반찬 넉넉히 해두시면 안심되잖아요.
1: 그렇죠.
0: 든든한 반찬 고구마 줄기 조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껍질 벗겨서
1: 네네.
0: 파는 고구마 줄기 있더라고요.
1: 예예예. 예, 예.
0: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1: 예, 예.
0: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껍질 벗겨봤습니다.
1: 네. 이거를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바로 데쳐볼까요?
1: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0: 예.
1: 이거를 넣고
0: 네.
1: 한 10분 정도.
0: 10분 정도.
1: 예, 10분 정도 부드럽게 이제 예. 데쳐주시면 되고요. 예.
0: 자 이렇게. 사실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김치가 나와서
1: 네.
0: 이 고구마 줄기 음식에 대해서 뭐 되게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많이들 드셔보시진 못했잖아요. 특히 이 조림은
1: 네.
0: 그래서 10분 정도 일단 조린 후에 아
1: 네.
0: 10분 정도
1: 그냥 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삶은
1: 돼요.
0: 삶은 후에
1: 네, 부드럽게 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예.
0: 자 그럼 한번 고구마 줄기 10분 동안
1: 네.
0: 한번 볼게요.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10분 정도 이제 부드럽게 삶아졌죠?
0: 그리고 색이 더 푸릇해졌어요.
1: 예. 맞아요.
0: 자.
1: 부드러운 상태가 됐고 지금 이제 건져서
0: 예.
1: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0: 볼까요?
1: 네.
0: 자.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1: 예.
0: 제가 10분 동안 삶은 이유가
1: 예. 부드럽게 이제 삶아졌고.
0: 예. 그래서 바로 찬물에 넣은 후에
1: 예.
0: 찬물에 헹구고
1: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0: 네.
1: 물기를 빼도록 할게요.
0: 물기를 빼고. 근데 선생님, 이
1: 네.
0: 고구마 줄기가 네. 몸에 좋죠?
1: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0: 예.
1: 예. 그래서 여름에 나는 채소 중에
0: 예.
1: 섬유질이 아마 제일 많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1: 네.
0: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 그렇죠.
1: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이제 진간장 들어갈 거고요.
0: 네, 들어가고 네.
1: 국간장 들어갈 거고요.
0: 네.
1: 국간장, 설탕. 여기 지금 네. 양이 조금 적어서 제가 설탕 양을 조금 적게 넣는 거예요.
0: 네. 네.
1: 마늘 반 들어가고. 예.
0: 저는 그냥 사실은
1: 네.
0: 이 고구마 줄기에
1: 네, 네. 예.
0: 조림장을 넣고 그냥 졸일 줄 알았는데
1: 예.
0: 따로 재료에
1: 예.
0: 버무려 주신 이유가 뭔가요?
1: 예, 이렇게 이제 밑간을 모든 우리 한국 음식은
0: 예.
1: 간이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배이게 해야지 되는
0: 그럼요 거기 그래야 맛있죠.
1: 그렇죠. 그래서 밑간을 조금씩 다 해야 음식이 각자 다 합쳐도 각자 밑간을 다 해야 그래야
0: 본연의 맛이 나오죠.
1: 네, 네, 예.
0: 우리가 원했던.
1: 네. 우선 이제 중요한 거 들기름.
0: 예. 들기름.
1: 예. 들기름을 넣어주시고.
0: 이때 그때 뭐 조물조물 묻혀도 되죠?
1: 네네.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삶은 상태로 지금
0: 그냥,
1: 예. 이렇게 양념이 된 거 이걸 또 드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나물로.
0: 맞아요. 흰밥에 네네.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맞습니다. 예.
0: 자, 그렇지만 예. 오늘은 저희는 조림처럼
1: 예.
0: 만들어 볼게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0: 예.
1: 그 다시마 밑국물 여기다 좀
0: 네.
1: 조금만 봐주세요.
0: 아,
1: 네, 반만 넣어주세요.
0: 예,
1: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돼.
0: 자, 이 다시마 우리는 지금 다 안 넣었나요, 선생님?
1: 예, 지금 이제 이게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0: 예.
1: 이게 적어서 제가
0: 아.
1: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은
0: 예.
1: 고구마 줄기 500g이면 이거 다 들어가시면 딱 맞습니다.
0: 네, 양이 좀 불어서.
1: 예. 네.
0: 자, 여기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네. 거의 그냥 이렇게 조금
1: 예.
0: 잠길 정도, 그죠?
1: 예,
0: 살짝
1: 예.
0: 잠길 정도.
1: 예. 지금 이제 깨 국물이 이렇게
0: 예,
1: 있죠.
0: 예.
1: 예. 그래서 국물을 이제 처음에 넣을 때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0: 예.
1: 너무 많은 것 같다 할 정도로 넉넉히 넣으시고요.
0: 예.
1: 그럼 지금 색깔이 이런, 여기 있는 국물 색깔은 이렇게 좀
0: 연해요.
1: 붉어서 그런 거지만
0: 예.
1: 예, 이렇게 나잖아요.

0: 얘가 이제 한참 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구스름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다 양념이 어우러져요. 예. 그래서 이제 졸이시면 먹음직스럽게 이제 졸여지는 거죠.
1: 맛있는 양념이 배면서.
0: 네, 양념이 배면서.
1: 자, 맛있게 졸여볼까요, 그럼?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랑 달라요, 비주얼이.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1: 진해졌어요.
0: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간도 잘 배어들었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깨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가루를 예. 이제 거의 졸여졌을 때 넣어야 돼.
1: 거의 졸여졌을 때.
0: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시는 게. 아. 예. 그래야 들깨 향이 그대로 사라져요.
1: 더욱더 고소함을.
0: 네.
1: 진하게 먹기 위해서 네. 고소한 맛을.
0: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 참기름.
1: 참기름. 네.
0: 대파. 어슷하게 한 거 하고 넣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이제 제가 불을 끌 거예요.
1: 네. 네.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먹게 될 네. 이 고구마 줄기의 식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0: 식감이 지금, 물컹하지는 않고요.
1: 예?
0: 씹히는 맛이 사각한데 아주 사각하지도 않고.
1: 근데 부드럽고.
0: 예. 부드러워요. 예.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컹하지도 또 않고.
1: 그쵸, 그쵸. 예. 자, 직접 해 드셔보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진짜 향도 좋고 여름철에 많이 나오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먹으시면 별미.
0: 그렇죠. 네.
1: 향이 좋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무슨 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이게 밥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1: 아 그러게요. 네. 정말 촉촉하고 또 마지막에 들깨 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고소한 향이 마지막에 아주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고구마 줄기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줄기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껍질 벗긴 고구마 줄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삶은 고구마 줄기에 진간장, 국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에 양념을 따로 하면 간이 잘 배어 더 맛있어요. 냄비에 양념한 고구마 줄기, 다시마 물을 넣어 졸여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통깨, 참기름,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구마 줄기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동글동글 만드는 재미와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부터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흥 감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0: 이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토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정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6: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7: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베트남 여행.

0: 마지막 여정 가오방으로 갑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2: 야, 오토바이 운전하기 좋은 날씨네요.
0: 오토바이 타고 누비는 가오방 산골 여행.
1: 야, 우리 어머니 판매 스킬이 장난 아니시네요. 컴해요, 컴해요. 야, 이거 아주 강매 당했습니다.
0: 오래도록 변치 않아 아름다운 까오방의 사람들과 풍경들을 만납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북부의 여행지 까오방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구불구불 굽이치는 고갯길에 말도 지쳐 쉬어간다는 마푹패스를 지나 해발 1000여미터에 자리한 아름다운 산정호수 상헨호로 향합니다. 까오방은 베트남 최북단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1년 내내 더울 것 같지만 그건 남부 얘기고 북부는 다르죠. 특히 산간지방 까오방은 남부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4에서 5도 낮아 여행하기 좋은데요. 이 깊은 숲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들이 참 많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꼼꼼히 소개해드릴게요. 까오방이 자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에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0: 네, 저희는 지금 까오방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까오방이란 도시는 베트남 분들에게도 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닙니다.
1: 저는 1년 전쯤 혼자서 까오방을 여행했는데요. 그때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죠.
2: 지금 오토바이를 빌리러 왔는데 오토바이 종류가 엄청 많네요. 9개나 돼요.
0: 그 까오방은 사실 산간지방이어서 되게 길이 꼬불꼬불하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로 한번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써야지 오토바이 여행 느낌하는 게 나지 않을까요?
1: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랑 헬멧을 골랐으면 부릉부릉 여행 준비 완료입니다.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기 전에 몇 군데 더 들를 곳이 있는데요. 까오방 전체에서 여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거든요.
3: 나무야.
1: 최대한 꽉꽉 채워집니다.
0: 5만 동 정도 하면은 5만 동도 꽉 차네요. 5만 동이면 한 2,500원?
1: 이제 든든하네요.
0: 까오방 지역은 주유소가 막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보이는 곳마다 항상 채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1: 오토바이 기름만 채울 게 아니라 저도 떠나기 전에 배 좀 채워야 할 텐데요. 뭘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반꾸온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반꾸온이지만 까오방의 반꾸온은 특히 유명합니다.
4: 오이, 잠깐 뭐 반꾸온이야? 야, 맞지? 반꾸온이라는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 쌀 면피를 쪄서 꾸온이라는 뜻이 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면피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1: 반꾸온의 특징은 이 얇은 반죽인데요. 쌀가루와 물을 섞어 얇게 쪄낸 반죽에다 돼지고기에 버섯과 양파를 볶은 속재료를 넣고 말아줍니다. 부드러운 반꾸온 위에 튀긴 샬럿과 허브, 소스까지 고명으로 곁들여지면 완성이죠.
4: 이게 반꾸온입니다.
1: 반꾸온은 그냥 먹기도

0: 하지만 까오방 사람들은 따뜻하고 촉촉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1: 야야 넘어요. 어이 어이. 아 이거는 그 돼지고기 어묵.
0: 반꾸원 중에서도 달걀 반꾸원이 까오방이 진짜 별미인데요. 반숙 달걀을 얇은 쌀 반죽으로 감싸고 고명을 얹어 육수에 담가줍니다.
1: 까날라 반꾸원도 먹는 반꾸원 쯩 쯩이 계란이거든요. 이건 계란 반꾸원입니다.
0: 다른 지역에서는 반꾸원을 주문하면 베트남 피쉬 소스 느엇맘을 찍어 먹으라고 같이 주는데 까오방은 안 줍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
0: 까오방에서는 피쉬 소스 대신 뜨끈한 육수에 반꾸원을 푹 담가 먹어야 제맛이죠.
1: 반꾸원은 베트남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 까오방에서 먹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까오방 반꾸원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안 꺼뜻 반꾸원?
2: 아, 꺼뜻?
0: 따스하고 든든한 까오방의 반꾸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를 떠나볼까요? 고고!
3: 야,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햇볕도 안 됐고, 너무 오토바이 운전하기 좋은 날씨네요.
0: 날씨도 좋고, 길도 멋진 베트남 북부에는 유명한 오토바이 루트가 아주 많은데요. 해발 약 1000m, 까오방의 산악지대를 구불구불 거슬러 마프팩스로 가는 길. 바이크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질주해보고 싶은 길이죠.

0: 또 이런 베트남의 산길 이런 데를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싶겠어요.
1: 험준하고 가파른 카르스트 지형이라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고도는 실제보다 훨씬 높고 체력 소모도 심합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2: Hi. Where are you from?
3: I'm Germany.
2: Germany.
3: And you?
4: So are you guys travel the Gaobang, right?
3: Three days.
4: Yeah. Oh, and by motorbike.
3: By motorbike, yeah.
4: How do you feel driving in here?
3: It's very nice.
4: Very nice.
5: He's driving very, very nice. Well.
4: He's driving very well. Oh. How do you feel here?
3: It's so amazing.
4: Yeah, so amazing, right?
5: Yeah, it's so amazing.
3: They look differently though. Oh. They're much higher and not much like higher. It's different.
5: And there is not like a rice field.
4: Oh, really?
5: So it's different. The landscape are very different.
3: Thank you very much.
1: 가오방 여행 중인 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마푸펙스 풍경입니다.
2: 저희가 올라왔던 풍경을 전부 볼 수 있는
1: 가오방의 마푸펙스는 명성도 높고 악명도 높은 고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그만큼 험난하기로 말이죠.
4: 사실 옛날에 이 마푹이라는 뜻이 말이 산맥이 너무 험해서 말이 이렇게 앉아서 쉬는 그리고 이 산맥 모양이 말이 앉아서 쉬는 거랑 비슷해서 마푹 패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 가오방 여행이 재밌는 건 이렇게 거친 풍경들 사이사이 반전 매력이 감춰져 있다는 건데요.
0: 지금은 저희가 호수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쁘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도록 할까요?
1: 마푹패스에서 북쪽으로 달린 지 15분 만에 만난 호수.

0: 와, 이런 풍경들을 찾아다니려고 오토바이 여행하는 거 아닐까요?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이런 데선 일단 멈춰줘야죠. 상헨호수라는 곳에 왔습니다. 해발 약 1000m, 산들이 모여 앉아있는 사이로 기다란 호수가 누워있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니 어느새 물이 들어버린 걸까요? 초록빛 호수의 초록빛 숲, 호수가 거울처럼 숲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내려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야, 이 물고기들 보세요. 와.
0: 상헨호수는 고도가 높아 오염이 적고 사철 같은 물빛과 수질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만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이 첩첩산 중에서 이렇게나 큰 호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1: 밑에 내려오니까 확실히 뭔가 제가 이 호수의 정 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에 따라서 물결도 치고 물고기 헤엄치고. 뭔가 이렇게 여유를 느끼기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0: 원래는 낚시꾼이나 여행자가 많은 호수라는데 이날은 인적도 드물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이 고요한 분위기 한껏 만끽했습니다. 잠시 늘어진 여정에 다시 속력을 높입니다. 근처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까오방은 크게 12개의 시와 군으로 나뉘는데요. 꽝우에는 그중 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시만대도 상설시장이 있지만 그 아래 단위부터는 주로 오일장이 열립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잘 맞춰왔네요.
1: 오토바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신기한 곳이 보일 때마다 멈춰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는 오일장이라고 합니다. 약간 옛날의 한국을 생각하시면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오일장, 삼일장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여기 까오방 시장은 오일장이라고 합니다. 약간
0: 산간마을 오일장답게 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들이 많았는데요. 모두 인근 주민들이 직접 재배해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1: 수박도 진짜 쌌는데 하나 400원이에요. 수박 하나에 8,000농 400원. 역시 시골이 좋아요. 다 쌉니다.
0: 낯선 여행지에서 시장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죠? 특히 이런 산속 마을이 오일장은 베트남에 오래 산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1: 엉덩이살이 제일 비쌌죠?
0: 도시에선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 베트남 재래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상온에서 육류를 판매합니다. 이런 고기들은 대부분 그날 도축해서 그날 판매하는 게 기본인데요. 오전에 까오방 시내에서 먹었던 반꼬온도 그렇고 베트남 음식에서 돼지고기는 단골 재료거든요. 그만큼 잘 팔린다고 합니다.
2: 개구리.
0: 돼지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개구리도 베트남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음식이죠.
1: 못 꺾나 빠운 유어.

0: 80,000
1: 80,000
0: mà
1: cái này là ở Cao Bằng hả?
0: Cao Bằng
1: à? Cao Bằng.
0: Cao Bằng
1: ở nông thôn đó.
0: Đúng rồi. Là Cao Bằng.
2: Cái này lấy về làm lòng xong là xào ăn luôn.
3: 어렸을 때 도시 사람이라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본 적 없거든요. 저도 사실 베트남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베트남에서는 개구리 요리가 많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4: 개구리 요리는 지금도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3: 여기 이발소도 있네요.
4: 이발소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3: 머리 깎는 거 2만 동, 천 원. 와, 대박.
5: 대남?
3: 야, 우리 어머니 판매 스킬이 장난 아니시네요.
1: 오이, 까이나일라.
0: 이알레오.
3: 아, 이거 오이라는데요?
4: 베트남 5년 사는 동안 이런 오이는 처음 봤네요. 잘라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 오이 맞네요.
4: 생긴 것도 냄새도 우리가 아는 오이 맞더라고요.
3: 그냥 완전 오이예요. 완전 오이랑 똑같아요.
4: 정신 차려보니 제가 이 대왕 오이를 두 봉지나 사고 있더라고요.
3: 야, 이거 아주 강매 당했습니다. 도망가야 돼.
4: 까오방 시장에선 거의 무조건 볼 수 있는 오리 통구이입니다.
1: 한 마리에 11,000원.
4: 젓갈색으로 잘 구워진 오리구이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데요. 까오방 오리구이는 구울 때 바르는 양념이 특별하대요. 허브와 후추, 꿀 등등 들어가는 재료만 7가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1: 네, 여기서 한번 먹을게요.
3: 여기서 먹어도 된다.
1: 시골의 정이죠.
4: 요즘 11,000원이면 치킨 한 마리도 못 먹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큼직한 오리구이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3: 진짜 완전 촉촉하고 간도 제일 배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4: 고기 먹다 목마르면 아까 샀던 오이도 한 입.
3: 이렇게 완전 베트남 시골까지 와서 시장 구경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사서 먹을 수 있어서 오토바이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4: 도시에선 만날 수 없는 산골 마을이 오일장. 소박하고 포근한 그 장터 골목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시골 재래시장의 맛을 느끼고 저는 다시 까오방의 자연 속으로 달려갑니다. 지난번 까오방 여행에서도 왔던 곳인데요.
1: 네, 이제 천사인은 산에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나서 바로 저기 보이시는 대로 가면 아주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이야. 저기 멀리 까오방의 미스터리 천사의 눈이 보입니다.

0: 베트남 까오방에 있는 마턴산. 그 이름을 직역하면 신의 눈이고요. 여행자들은 보통 천사의 눈이라 부르는 산입니다.
1: 되게 멋있죠? 뭔가 산 속에 둘러싸여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
0: 푸른 초원이로 뾰족히 솟은 석회암 봉우리. 그 바로 아래 커다랗게 비어있는 공간은 거대한 침식의 흔적입니다. 푸른 융단처럼 깔린 초원과 그 위를 노니는 동물들까지. 작은 낙원이 있다면 이런 풍경일까요? 예전에는 찾기조차 힘든 곳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여행자들 사이에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1: 지금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보, 고랑 람지야. 람. 람깍꺼요.
0: 우연히 만난 어르신은 제가 가는 숙소의 직원분이셨는데요. 거기서 사용할 땔감을 직접 옮기고 계셨습니다.
2: 산길 이런 어머니가 이런 걸 들고 다니시는데 들어드려야죠.
0: 솔직히 가까울 줄 알았는데 산길을 500m나 땔감을 들고 걸었습니다.
1: 나야 남자입니다. 야, 까마이고. 저희 여기입니다.
0: 땀에 흠뻑 젖었지만 기분 좋게 도착한 글램핑장. 예전에 까오방 여행했을 때 이 꿈같은 풍경에서 하룻밤 묵고 갔었죠. 오랜만에 왔는데도 이 풍경은 여전하네요.

0: 오늘 밤이 보금자리. 제 텐트 구경 시켜드릴게요. 딱 한두 사람 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출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잠자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조차 아까운 곳이니까요.
1: 나도
0: 천사인은 근처는 천해의 방목장입니다. 이 지역에 호수와 물길이 많아서 언제나 무성하게 자라난 초목을 찾아 인근 가축들이 모여드는데요. 이 그림 같은 풍경이 이곳을 더 신비롭게 합니다.

0: 여기는 글램핑장이라서 따로 캠핑 장비를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착착 만찬이 준비되고요.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1: 절경에서 한번 캠핑을 하니까 느낌이 진짜 색다르네요.
0: 캠핑할 때 고기 구워 먹는 건 우리나 베트남이나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오리고기에 소고기, 다양한 채소들까지 모두 까오방에서 난 신선한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또 베트남은 한국보다 소스 문화가 발달한 편이죠.
2: 이게 소스입니다. 까이 소스 날라 소스지.

기분이 편안해지네요. 야, 그래도 오늘 진짜 절경도 구경하고 또 불 보면서 이렇게 폭포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0: 까오방의 하루가 다시 밝았습니다. 천사의 눈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낙원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거 잘 못 자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어요.
0: 일어나서 다시 보니 내가 참 멋진 곳에서 잠들었었구나 새삼 실감이 납니다.
1: 아침에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개 낀 모습이 조금 더 신비롭네.
0: 시시각각 달라 보이는 천사의 눈. 제가 찾은 이때가 우기에 접어든 6월이라 그런지 좀 더 푸르고 무성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마주할 때 이 풍경은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천사의 눈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2: 이야, 지금은 완전히 그냥 시골길을 달리고 있네요.
0: 오늘은 까오방의 사람살이 풍경을 만나러 산속의 마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우기에 하는 여행인데다 워낙 산골이라 오토바이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3: 야, 자오투.
4: 와.
3: 좋아, 까이나일라. 좋아, 노우야. 와. 까이나 사드나?
4: 어?
3: 까이 사드, 누워.
4: 야, 이 물속 가족이네, 물속 가족.
2: 아, 지금 내 건 개야들. 어떻게 해야 돼?
3: 땅디도 와.
2: 야.
3: 땅디도.
2: 맞아, 리지야, 리촌 어디 안 거.
3: 아. 어. 이 도이 나일라, 도이지야.
2: 건강 내가 내 밭 거 저 좋았나.
3: 아, 우리 여기 소들 밥 먹일 때 이제 쓰는 낫이랑이네요.
0: 방금 막 밭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는 물소들입니다. 근데 누가 물소 아니랄까봐 녀석들이 물로만 다니더라고요. 물소가 구석진대로 가면 어르신이 한 소리 하십니다.

0: 그럼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움직이는 물소들. 물소는 원래 지능이 높고 학습 능력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1: 빅띵 깨우 껑짜우티
2: 너 빛 nghe
1: 질라 빛 nghe 질라 깨우 토요
2: mình tạt ngang thế này gọi là bứ bứ này gì
1: bứ bứ
2: xong mình kéo lại thế này yết yết thế này nó biết nghe
1: yết yết là
2: rồi yết yết là nó quay lại
1: à quay lại
2: quay đi quay lại
1: đâu à đâu đâu à yết yết
2: yết bứ bứ này
1: bứ bứ là đi đi
2: bứ là đi ngang sang bên phải này
1: bứ bứ
0: 요즘엔 농촌도 많이 현대화됐지만 까오방의 산골에선 여전히 말 잘 듣고 성실한 물소가 최고의 일꾼입니다.
1: 에이! 나 이름 뭐? 오우!
0: 저도 괜히 눈길 좀 끌어봤는데요.
1: 아예 관심도 없네 내가 주인 거는.
3: 여이! 에이! 에이! 에이!
1: 예, 이거 미안해.
0: 주인이 아니면 눈길도 안 주고 진짜 똑똑하네요.
1: 자크페이드 갑죠.
2: 감은.
1: 야, 주 유진 스코야.
2: 성느라 건초. 니 탐관에 빙안냐?
1: 아, 야, 오케이.
2: 왜냐?
1: 자.
0: 잠깐이었지만 참 다정했던 어르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소 구경하느라 잠깐 멈췄던 길을 다시 달려갑니다.
1: 길이 진짜 시골 길이야. 이뻐요.
0: 깊은 산골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던 까오방의 마을들은 오랜 세월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장인 마을들이 생겨났는데요. 까오방에 있는 여러 장인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1: 여기는 기와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 기와죠.
0: 이 마을의 특산품, 점토로 만든 기와입니다. 울룩하고 오목한 기와를 교차해서 얻는 음양 기와인데요. 여전히 마을에는 여러 명의 장인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 우리 주인분께서 이것도 하신다고 하네요.
0: 이분은 15살 때부터 기와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와를 제작하는 집이 150여 가구나 됐다고 합니다. 기와 마을의 황금기는 이미 흘러가버린 지 오래지만 마을에 남아있는 장인들은 직접 만든 기와를 올린 집에서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와집엔 처음 들어와 봤는데 바깥이랑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1: 이게 쇠로 만든 천장보다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야지 열 전도율이 조금 더 낮으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0: 지금은 이렇게 오래된 시골집에서만 마을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 짠! 뭐, 가봐요! 오우, 낙과. 낙랑아. 오, 낙랑. 오, 이게 진짜 진하게 오래졌네요.
0: 마을에 남은 장인들 중에서 이분은 젊은 편이라고 합니다. 무려 경력 반세.

0: 세기의 장인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1: 기와를 만들고 계시네요.
0: 50년을 하루와 같이 기와를 만들어 오셨으니 기와 장인을 넘어 기와의 신이 아닐까요?
2: 그래서 그 깍바 덮라요. 그래서 와.
3: 벌리죠, 고마.
2: 깍바 덮. 뭐 파일람유나 이세 멤허나.
4: 멤허.
0: 이 큰 덩어리가 기와를 만드는 점토인데요. 이렇게 계속 치대줘야 기와가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2: 기와의 다이사오 괜상 뱃나이냐? 니 파일람 까이나이야? 룽? 까이나이. 아, 이거를 옮기신 이유가 얘를 요거처럼 만든다고 하세요.
0: 불순물 없이 밀도 높게 반죽이 된 점토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블록으로 만드는데요. 이틀 동안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2: 껌람 저도 껌.
4: 몇?
2: 누가?
4: 몇?
2: 아우! 사이즈요?
4: 남대 이거.
2: 웃기만 하시는 게 약간 틀렸나 본데요.
4: 아이씨. 아니야.
2: 이게 잘 안 되네요.
0: 어쩜 이렇게 척척 달라붙을까요?
2: 아, 손을 이렇게 딱. 와, 보시면, 아니. 손 보세요.
5: 저 형쌤 따이고, 아니. 응?
2: 이게 네? 손이 여기가 휘셨어요. 새끼손가락이. 남까이나 일로 디뉴 보이네, 뭐.
4: 룽?
2: 와, 이거 보세요. 손이 휘셨어요, 여기가.
0: 역시나 보통 손이 아니셨네요. 이러니 평범한 제 손으로 쉽게 될 리가 없죠. 룽리 마을의 음양기화는 거의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지고요.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숙성된 블록에서 일정한 두께로 점인 반죽을 둥그런 나무틀에 다시 붙여주는데요. 볼록하고 오목한 음양기화의 모양을 잡는 과정입니다. 이제 잘 말려주면 됩니다.
4: 떼요? 떼야.
2: 그 홈이 있어서 그냥 접으면은
4: 잘리는 거 아니에요.
2: 그냥 알아서 잘리네요.
0: 기와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어렵게 탄생하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2: 주 sẽ làm cái này đúng không? Tương lai cũng sẽ làm cái này luôn.
4: Làm cái này thôi.
2: Đến khi nào?
4: Đến chết thôi.
0: 좀처럼 변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꼭 닮은 자연이 사는 곳, 까오방의 깊은 그곳에 기와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갑니다.
2: 반지옥 폭포라는 데 가는데요. 이게 영어 발음으로 반지옥이지 베트남어로는 만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옥 같아서 반지옥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발음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가 사실 까오방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거든요.
0: 까오방을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도 아마 반지옥 폭포는 다 알 텐데요. 베트남의 수많은 폭포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크고 아름답지만 반지옥 폭포가 유명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 드디어 반지옥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반대편은 중국이에요. 이 폭포를 기준으로 중국이랑 베트남 국경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시는 저기는 중국입니다.
0: 반지옥 폭포를 지나 산맥 쪽은 중국의 광시장족 자치구입니다. 풍경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베트남에서 아주 중요한 폭포죠.
2: 바로 여기가 반지옥 폭포입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굉음 같은 물소리와 사납게 쏟아지는 물살에 발길을 멈칫하게 되는데요. 강수량이 많아지는 우기라서 웅장한 경치를 기대하고 왔는데 이 정도로 물이 불어날 줄은 몰랐네요.
1: 어제 비가 왔어가지고 물 색깔이 황토색이 됐네요. 아 여기 진짜 이쁜데 원래는 진짜 청록색이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거든요. 녹색.
0: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반지옥 코코의 본색이거든요. 이런 빛깔의 반지옥 코코를 보시려면 우기의 끝자락 9월부터 11월 초가 가장 좋으니까 잘 맞춰서 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여행 내내 저를 따라와준 날씨 요정이 오늘은 쉬는 중인가 봅니다.
1: 너무 아쉽다. 원래는 저기 보이시는 다리 건너서 더 근처까지 갈 수 있거든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배를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배가 뜰지 모르겠네요. 비가 와가지고
0: 지난번엔 이 배를 타고 유람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모험을 떠나는 분위기네요.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 풍경이 더 오랜 추억으로 남겨지지 않을까요? 오늘 놓친 풍경은 다음을 기약하는 이유로 남겨두고 까오방이 이 장관 앞에서 저희 베트남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0: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이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0: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데려왔습니다. 아 진짜.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1: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0: 너무 시원하네요.
1: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0: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0: 와.
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0: 어떻게?
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12: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보고 난리 났어.
1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찾는 가정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첫 국가 승인 실태 조사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은 건 바로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1: 아이 돌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4천 가구를 조사한 결과 95%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연결까지 한 주에서 한 달을 기다렸던 가구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섯 가구 중한 가구는 3개월 이상 기다렸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도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찾는 가정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맡을 돌봄 인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늘었지만 실제 돌봄으로 이어진 비율은 91.9%에서 86.9%로 낮아졌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도 19일에서 39.4일로 2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공급 부족의 배경엔 돌봄 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사의 월 평균 실수령액은 160만 5천 원. 아이 돌봄사들은 낮은 급여와 교통비 부담 등 열악한 처우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돌봄 인력을 민간에서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록한 민간 업체는 단한 곳에 그쳤습니다. 등록을 위해 인력과 보험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별도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2: 현재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관 소속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 아동 학대 대응을 비롯한 역량 강화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1: 정부는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수요에 맞춰 돌봄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구의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교육계의 주요 현안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수능 개편을 놓고 국회에서 교육당국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지적이 나왔고, 수능 개편 역시 충분한 준비와 사전적,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3: 전국교육청이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정당국의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회에서 질책이 나왔습니다.
4: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된다곤 하지만 사실 학생이 10명이건 20명이건 학급이 하나로 운영되는 거는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상황을 다시 이제 논술로 바꾸고 절대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 여건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입된다면은 지금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1: 교육재정과 대입제도 모두 큰 변화가 예고된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민주화를 외치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대신해 거리로 나섰던 부모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민가협이 걸어온 40년을 기록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된 가족들의 사랑과 슬픔을 황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40년 전 민주화를 외쳤던 그날의 주인공들이 사진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이 남긴 편지와 가족들이 써내려간 글과 말도 전시물이 됐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다 구속되거나 목숨을 잃은 자녀들을 대신해 부모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1985년 민주화 실천가족 운동협의회가 이듬해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다는 평범한 부모의 마음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5: 거창한 영웅의 모습보다 자식을 잃지 않겠다는 부모의 마음과 서로의 손을 잡고 견뎌낸 간절한 시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든 가장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4: 벽 한 면을 채운 어머니의 육필 원고엔 민주화가 된 세상을 보면 죽은 아들의 영혼이라도 춤을 추길 바란다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젊은 세대만큼은 자식이 보지 못한 민주화된 세상에서 빛나는 청춘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입니다.
6: 우리 윤기처럼 저렇게만 행동하지 말고 잘 살라고. 민주화를 위해서 죽었지만 부모는 한이 되고 이 가슴에다 못을 박으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울기도 많이 했고 그랬어.
4: 그렇게 40년, 가족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됐지만 이들의 활동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희생을 국가가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유공자들이 받는 그 혜택을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부모들은 다 포기하겠다. 그 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헌법에 이분들이 국가 유공자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4: 자식들이 꿈꿨던 세상을 일궈온 부모들의 40년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3: 네, 이상으로 8월 13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6: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집.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5: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6: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 사리.
5: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7: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아이들의 고향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7: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좀.
8: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6: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든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 곽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9: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10: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9: 네.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6: 아, 새로운 소장님

0: 좋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1: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낙선성과 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1: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네,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0: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지.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1: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0: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멋있어서 감사해요.
1: 네. 4층? 총 4층인가요?
3: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아.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4: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3: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1: 여기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3: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0: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3: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0: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1: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3: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0: 아,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 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3: 다 오셨습니다.
1: 네.
3: 기대되네요.
1: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0: 현관 들어서자.

0: 맞아?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1: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2: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1: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2: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0: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2: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1: 제가 보니까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2: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0: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2: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밑이 냉장고예요.
1: 아,
2: 네. 네. 네. 열어보시죠.
3: 열어볼까요?
2: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 엄청 크네요.
0: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2: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1: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2: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1: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2: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0: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1: 이거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2: 산 시기가 다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1: 창문도 되게 특이한데.
2: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0: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0: 네.
1: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었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이렇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3: 거죠.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가 볼까요?
1: 네.
0: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2: 계단부터 뭔가 신상치 않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1: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세요?
0: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1: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0: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0: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1: 네, 맞아요. 네. 네.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1: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0: 오~
1: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0: 네.
1: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0: 네.
1: 너무 예뻐서
0: 네.
1: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0: 네.
1: 앉아

0: 선분 보시면.
1: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그 타이밍에
2: 네.
1: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2: 너무
1: 것
2: 좋아요.
1: 같습니다.
3: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4: 음악 뭐 들어?
0: 밝은 분위기
4: 밝고
0: 좋겠다.
4: 잔잔한 브라질 음악?
0: 좋다. 딱인데?
4: 네.
3: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던데요. 모 백화점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0: 맛있다, 그치?
4: 맛있어.
0: 딱 좋네.
4: 응?
0: 오늘 같은 날씨에.
4: 아, 예.
3: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뇨.
5: 어때요? 이 빨간 양옥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4: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0: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또
4: 강남 한번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0: 깜짝
4: 휘둘리고
0: 놀랐어요.
4: 싶어가지고.
0: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가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3: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1: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0: 맞아요.
1: 네.
0: 이
1: 여기 내리는
0: 동네로
1: 것이.
0: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1: 네.
0: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1: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0: 네.
1: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3: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 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0: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3: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0: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1: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0: 껍데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아동 벽 한 마리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2: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0: 오, 이런 골목도 있네요.
2: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0: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0: 여기군요.
2: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0: 나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2: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0: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3: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2: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4: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3: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2: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3: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5: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0: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네. 쪽을 네.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담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자고요.
2: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0: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2: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0: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1: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0: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소름
0: 돋으려고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2: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클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떼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2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4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네네.
2: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1: 네네.
2: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 거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2: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2: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주방이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2: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그 정도. 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넣었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3: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4: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1: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1: 훨씬

0: 사람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2: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3: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2: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맞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뜰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제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기현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독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4: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5: 장난 아니에요.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2: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며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1: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시

0: 자신에게 제일 지내던 곳이랍니다.
1: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2: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0: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2: 와, 뷰가 엄청 좋네요.
1: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고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2: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네,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네,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2: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3: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고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4: AI와 같이 지은 집?
5: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6: 나는 행복이 되려.
7: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8: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7: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9: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20: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20: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23: 잠깐만, 연아 못 갈 것 같아요.
22: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24: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25: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26: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24: 아, 아시겠죠?
23: 아, 맞아, 맞아요. 네.
24: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26: 진짜요?
24: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26: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27: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24: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27: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 가지고 오셨어요?
26: 깜짝이야.
24: 이게 레이저구나.
27: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24: 최초고
27: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24: 탑 수비.
27: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그 나무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죠.
4: 우리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5: 딱 감싸고 보면은 신기해 보고 물도 신기해 보고.
3: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무가 품은 수수께끼.
6: 걱정 왜 걱정돼? 우리 저 마을을 도와주신디.
7: 여기가 아주 그냥 수호천사이래 나무가.
3: 오래전부터 나무가 숨겨온 기묘한 이야기.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나무를 찾아 먼저 향한 곳은 전라남도 담양. 30여 명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하성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모여 계시네요. 이분들은 그 나무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8: 아니 여기 마을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6: 아 이거 당산나무.
8: 뭐가 있길래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9: 비석 있잖아요.
10: 저 비석.
11: 여기 있고 철장이 있고.
10: 저 나무에 네. 부처님 꽂으셨어.
3: 나무에 부처님이 꽂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길까요? 문제의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건 뭐죠? 나무 뿌리가 감싸고 있는 건 놀랍게도 돌로 만든 조각상. 몇 번을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합니다.
8: 저기 언제부터 저렇게 비석이
4: 우리도 들어가 있고. 몰라요.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10: 200대였네 300대였네 있던 게 몰라요 우리는.
8: 200년 300년?
4: 네. 네 오래됐어요.
10: 오래됐대요.
3: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르답니다. 이 마을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
7: 저기도 있었죠? 비석.
8: 예?
7: 저기도 있어요.
4: 저기. 네.
7: 저 비석으로 맞고 있어요.
3: 석상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석상을 품은 나무를 마주보고 논 한가운데 석상이 하나 더 서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석상이 서 있는 논의 주인,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직접 그곳을 살펴보겠습니다.
5: 무인색입니다. 얼굴이 없어요. 지금
8: 얼굴이 왜 없어요?
5: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굴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양만 이렇게 귀, 얼굴 모양, 몸 모양만 이렇게 딱 있지.
3: 얼굴 윤곽이 뚜렷한 나무 속 석상과 달리 말해주지 않으면 석상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논뚝 석상. 어쩌다 이 석상은 논뚝에 놓이게 된 걸까요?
5: 여기가 논이라 집안이 약하니까 넘어졌어요. 옛날에 한번. 그래가지고 마을에가 화재가 그냥 많이 발생하고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0: 현상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첫째 울력을 해서 같이 나와서 이 비를 다시 세웠어요 이것을.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없었죠. 이제. 저쪽에 할아버지 석상, 할머니 석상 양쪽에서 딱 이제 마을을 이제 지켜주고 있죠. 이제.
1: 3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석상. 주민들은 부부 석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상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는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이제 어깨가 지금 점점 팡 붙였으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서 한 몇 cm 정도 지금 팡 붙였을 거예요. 이게. 이 마을이 배가 다니는 형이다 그 얘기, 행주형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다니려면 물이 있어야지 물. 그래서 이 마을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물이 못 나가기 위해서 이 장성을 할아버지 장성하고 할머니 장성하고 이거 그 세웠다.
1: 풍수지리적인 이유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려고 수호비를 세웠을 거랍니다. 실제 지형이 나룻배를 닮아서 배주, 나루진자를 써 과거 주진리라 불린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을까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엔 늘 좋은 일만 가득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은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소원을 빕니다.
3: 우리 마을에 아무 탈 없이 주시고 그저 다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1: 이 작은 바람도 나무는 알고 있겠죠.
4: 어르신,
5: 네.
4: 뭐라고 소원 비셨어요?
5: 건강해지고 올 1년은 아무 탈 없고 마을에 건강해질 수 있다고.
4: 어떻게 그런 소원들 비시면 잘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5: 그러죠. 마음이 좋지요.
1: 오랜 세월, 석상도 또 누군가의 소원도 조용히 품어온 나무. 고마운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따라온답니다.
0: 나 어렸을 때는 이 나무와 석상이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4: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걸 이제 빼려도 못하고 뭐 앞으로 저 나무가 다 아마 다 감싸올 것 같아.
1: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나무의 모습.
0: 우리 사람과 같이 조그만 상처 있으면 아프고 저럴 건데 이 돌을 감싸려면 얼마나 힘들 것이에요, 이 나무도.
1: 수백 년 단단한 돌을 제 몸처럼 품어온 느티나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처럼 놔둬도 나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나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6: 좀 사람으로 따지면은 청진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무 상태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1: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력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6: 보통 이 숫자가 100%를 잡았을 때 80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건강한 상태는 양호하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1: 이번엔 고무망치로 나무를 두드려서 속이 썩거나 빈 곳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6: 자연적으로 이게 감싸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지금 나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무 전체 상태로 봐서는 약간은 스트레스는 받고 있어요.
1: 수피가 벗겨지고 잎이 작아지면서 힘겹게 버티는 나무. 이대로 괜찮을까요?
6: 바위에서 돌도 나무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미 몇 년 동안 충분히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못 받아들인다면 저 부분이 썩어요.
1: 참 다행입니다. 더 오래 나무와 함께 할 수 있겠네요.
3: 건강한 게 잘 자라면 좋아. 그래야 우리 마을도 지켜주시고.
1: 나무야,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0: 부탁해. 이번엔 충청북도 진천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마을. 하지만 이곳에도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나무가 있다는데요. 경로당에 계신 마을 어르신들 무언가 알고 계실까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마을에 뭐 신기한 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2: 종박힌 나무 때문에 그러시나? 종박힌 나무.
1: 종이 박혀 있어요?
2: 네, 나무에.
0: 나무에 종이 박혀 있다고요?
1: 이 나무예요?
2: 예, 이건데. 요 지금 종이가
1: 종이 어디 박혀 있다는 거예요?
2: 저기 보이잖아요. 안 보이셔?
1: 오, 저 박혀 있네요. 저 종이예요?
2: 예, 예. 신기하잖아요.
0: 자세히 보니 정말 나무에 종이 박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아니 그런데
1: 이 소리가 안 나네요.
2: 이렇게 쌌으니까 이렇게 퍼지들 못하잖아.
0: 종인데 소리가 안 나는 종이라니 이거 종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 한번 쳐보셔.
1: 이거요?
2: 네. 이거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건 안 되잖아요.
1: 예전에는 이런 소리가 났어요?
2: 네. 원래는 예, 이거보다 더 컸지. 저게 종이 크니까. 소리가 동네가 다 들렸으니까.
1: 근데 이 종은 누가 달아 놓은 거예요?
3: 옛날에는 방간 여기 있었어요. 방간 있는데 방간 저 추에다 달아 놓고 치우를 했었어요. 그 종을 떼다가 이제 이 가정에다 달은 거지. 가정에다 달아 조그마한 가정에다 달았으니까 그게 나무가 크고 그러니까 나무가 가정에서 이렇게 나무가 먹은 거지.
0: 처음부터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랍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종을 감싸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게 됐다는 종. 한때는 마을 확성기 역할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죠.
2: 불나든지 동네 무슨 정말 이제 금방 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치면 옛날엔 전화기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집 전화도 없고 이거 없을 때니까 이것만 치면 동네 주민이 아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서로 다 모인 거지 일리.
0: 70년 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처럼 시원한 곳도 없었더랬죠. 그늘에서 수박 한 덩이 떡 하나 나눠 먹으면 어느새 한 계절이 훌쩍.
2: 아이 크게 났어. 일찍으로 이렇게 안으로
4: 여기 있어.
2: 안으로 오셔 이렇게. 안으로 오셔 안으로.
0: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재미.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
2: 밥을 맛있어.
1: 오빠.
0: 지금도 마음에 남은 그리운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5: 이게 누구 거지요?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시원하네. 근데 수박 시원한 거 먹을 게 더 시원하네.
3: 옛날 말이야.
2: 그냥. 옛날에는 아주 여기서 본부였었어. 남자애들에서 그냥 다 여기 모이고 어디 쉴 데가 없었으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수호천사의 이 나무가.
1: 응? 수호천사예요?
2: 이 나무가 음달을 제공해줬으니까.
0: 지친 날엔 조용히 안아주고 더운 날엔 아무 대가 없이 그늘을 내어준 나무.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고 나무는 말없이 사람들을 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종을 품은 나무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나무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6: 종을 올리다니 재미있는 나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무 안으로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무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0: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큰 줄기가 잘렸던 부분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안으로 이제 그 부우가 내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로 균이 침입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걸 부후라고 하는데요. 나무 일부 부분에서 이 부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온 나무. 그래서일까요? 나무의 상처가 사람들에겐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 내가 7살 땐가 이때 이제 아저씨가 그 방울나무라고 해갖고서 조그만 걸 갖다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70년 가까이 된 나무로 생각이 가요. 예. 오래된 나무예요.
3: 70년 또 이만큼 자란 거예요?
2: 그렇죠.
1: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이어져온 마을의 시간. 울고 웃던 그 세월이 나무에도 고이 스며들었겠죠.
4: 동네에 이제 다 서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화목하고 잘 지냈으면 좋죠. 나무와 함께.
5: 앞으로도 이 종이 오래오래 관리를 해서 이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고 마을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묵묵히 쉼이 되어준 나무,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 나무와 사람이 함께 써내려온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6: 대나무 진짜 좋다 이거. 엄청 크거든.
7: 모든 선비 정신이 있어야 좋고.
6: 많이 가벼운 것도 안 되겠구만. 어려워지 한길만 보고 걸어왔으니까. 대나무가 쭉쭉 뻗어서.
7: 당연 정신없진 않은데요. 대나무로 만든 부채는 잘 펴지고 개지고 그런 실용적인 부채입니다.
8: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0: 대한독립 만세.
2: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3: 기능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관리를 위한 생활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갱년기 안 겪을래. 나에게는 갱년기는 없어. 이런 건 없겠죠. 갱년기는 장수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생활을 점검해보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습관을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이 막 시작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40 정도 되었을 때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체성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20, 30대는 겉으로 보이는 게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좀 비정상적인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적정 체중에서 5kg 이하 정도의 어떤 체형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40이 넘어간다면 이제부터는 적정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근육량, 내장 지방 등을 함께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감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골기능을 강화하고 골격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내장 지방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내장 지방이 비정상적인 레벨로 올라가 있다면 반드시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정상 수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가끔은 적정 체중인데도 음식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성인병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체중인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화 흡수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비만인 경우에도 이 갱년기에 진입하면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성인병이 더 쉽게 올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누구나 운동이나 식습관을 잘 점검해 보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운동은 필수라고 했는데요. 이 운동은 골기능 강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뇌신경 안정화나 뇌파의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은 일상 속에서 하기 쉬운 걸로 시작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걷기, 계단 오르기, 자주 움직이기 등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뇌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는 탁구를 많이 권합니다. 이 탁구는 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우리가 걷더라도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 현장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이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할수 있고요. 이 탁구와 같은 운동, 그다음에 PT를 받거나 뭐 필라테스, 요가, 자전거, 등산, 그리고 스쿼트 같이 체중을 싣는 이런 운동들을 추천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뭐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뒤꿈치를 들었다가 놨다 콩콩 이렇게 하는 운동.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방망이라고 하죠. 스프링에서 위에서 이렇게 통통 튀는 운동. 이런 것들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운동도 골밀도에 도움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 관절이나 뼈 등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실제 저한테 왔던 환자분 중에서는요, 갱년기 증상이 나오니까 어떤 약물로 치료하기는 싫고 나는 운동으로 극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헬스장에 가서 매일 3시간 이상씩 과하게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분은 다양한 관절통과 어떤 불면, 우울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져서 또 오랫동안 고생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맨발 걷기나 어떤 자갈돌 밟기,
요거는 제가 혈압이 조금 높은 분들한테, 혈압의 변동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발바닥을 지압하면서 어떤 혈압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뭐 항상 들어가는 규칙적인 생활이죠. 자, 우리가 불규칙해도 견딜 수 있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진액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식사와 잠이 대표적인 건데요. 자연의 흐름과 맞게 생체 시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는 이 오전 시간은 우리 인체도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식사 후에 일정한 시간에 집을 나가서 활기찬 오전 에너지를 호흡하는 것이 생체 리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오전 햇살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밤에 멜라토닌의 어떤 생성을 돕게 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주부와 직장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갱년기 증상이 힘이 들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더 수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주부의 경우에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오전 시간에 가족들 내보내고 나면 혼자 집안에서 머물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것들이 좀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벼운 산책 좋고요. 은행 업무라든지 뭐 마트 장보기, 서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오전 시간을 조금 다양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40 이전에는 뭐 다양하게 먹어도 우리 몸이 소화해내고 노폐물을 잘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지만 4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혈액도 그렇고 이 혈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노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를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각되는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실제로 과일 같은 경우에도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이 있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분해율이 떨어지는 갱년기에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당뇨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채를 많이 권합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부드러운 야채는 생으로 드시더라도 많은 양을 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뭐 샤브샤브와 같은 방법이나 야채찜의 형태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양을 차지해야 될 부분이 식이섬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골격근 형성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뇌기능이라든지 이제 우리 전반적인 어떤 혈액의 순환이나 이런 거에도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강화하는 식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저는 매 때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같이 골고루 소식할 것을 권합니다. 어차피 고기를 한때 많이 먹는다고 이게 단백질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콩류를 들 수가 있죠. 콩 안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생긴 어떤 그 보조 호르몬 계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갱년기에 도움은 되지만 이 콩류는 흡수율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들어가서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 오래 머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위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콩을 바로 먹는 것은 크게 권하지 않고요. 콩을 발효시키거나 두부의 형태로 조금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많이 드실 것을 권합니다. 두부나 낫또, 청국장과 된장의 형태로 많이 드시고요. 동물성의 경우는 생선과 그다음에 살코기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기의 경우에는 수육의 형태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워서 먹는 고기나 우리가 이제 기름이 많은 삼겹살류는 우리 혈관에 그 너무나 기름을 많이 침착하는 형태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40 이상에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 분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이 체성분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갱년기에는 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무조건 음식량을 줄이는 것, 뭐 무조건 저녁을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또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게 하는 이런 과도한 방법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성분을 분석해 보지 않고 체중이 빠진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한 다이어트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갱년기에는 반드시 체성분을 체크를 하시고 내장 지방과 근육량과 지방의 양을 잘 살펴서 좋은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갱년기에 수치적 변화가 쉽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지혈증, 또 혈압. 이러한 경우에 수치가 높다면 당연히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지만 초기 상태이거나 변화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생활요법을 해보시고 3 내지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생활요법으로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이제는 자신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취미생활도 좋고, 뭐 운동도 좋고, 반드시 그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갱년기의 다양한 생활요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많이 보이시죠? 네,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위해서 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유언과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언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유언의 법률상 효력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말은 사망 전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섯 가지 종류를 들고 있고요. 법적인 종류에 따른 각종

건들을 구비하지 못하면 바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네, 유언 관련된 법률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1060조인데요. 유언은 본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다섯 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 있고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필증서를 쓰기 위해선 내가 손으로 실제로 써야 되고요. 그 내용과 그 날짜, 연월일까지 명확히 써야 되고, 그리고 거주 주소도 그 동호수가 있다면 그까지 쭉다 끝까지 특정이 될수 있도록 써주시고, 성명도 직접 손으로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지 비로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연월까지만 쓰고 일을 안 쓰거나 아니면 서울시, 뭐 강남구 이렇게 쓰고 그 뒤에 구체적인 걸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건이 아주 작게 흠결이 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7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유언자와 증인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수 있고요. 유언자는 어떤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 그리고 본인의 성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유언을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연월일까지 다 구술 직접 말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입니다 하고 성명까지 구술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공증인은 법에서 실제로 공증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인과 법무법인, 공증인과 법률사무소 이런 곳에 있는 그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많이 세우고요. 그 공증인의 면전에 있을 때 유언자와 증인 2인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증인 2인은 그 법률사무소에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보통 서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공증인과 증인 2인을 다 앞에 모셔두고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말로 설명하고 이거를 공증인이 그대로 듣고 받아서 적은 다음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와 그 증인들이 그게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승인을 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두 명이나 필요하지만서도 불구하고 그 증인을 공증인이 알고 있는 혹은 공증인의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의 유언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봉날인이란 봉인인데 이 봉인을 해치지 않고는 봉투를 열수 없을 수준으로 단단하게 봉인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또 다른 요건을 한개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일자가 지났을 때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요원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앞서 본네 가지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러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에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사유가 언제인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유언이 됐고 그 증서가 완성이 됐으면 그날 이미 급박한 사유는 끝났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민법 제1091조에서 검인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라는 그 검증된 사람이 이미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미 검인을 한번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의 방식에 증인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데 증인을 아무나 할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민법 제1072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1호에는 미성년자를 정하고, 2호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예전으로 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렸던 그런 어떤 행위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제 증인이 될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3호에서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 마찬가지로 증인이 될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된 유언대로 내가 희망한 대로, 나의 의사대로 상속이 될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류분이 무엇이냐?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아들에게 100%다 주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나 유류분만큼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돌려줘 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서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란 제목으로 해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증으로 따로 떼서 받았으면은 이걸 이미 받은 걸로 보고 추가적으로 상속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수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사전에 증여된 이러한 특별 수익들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상속 재산을 산정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한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미리 있을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10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가가 현재 많이 상승을 했을 수도 있으니 사망 시점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에 관해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드시 법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류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언으로 일방에게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결국에 자식들 간의 상속 분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러지 반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색소 침착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나서 이 염증 자체가 해결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이 남게 됩니다. 색소 침착이 한번 생기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염증보다 색소 침착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마찰, 자극,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기저 피부 질환, 건조함 등이 있겠습니다. 색소 침착의 종류로는 표피형, 진피형, 표피와 진피의 혼합형,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나 다양한 염증매개 물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표피에 멜라닌 활성도가 증가되게 되고, 이 늘어난 멜라닌 활성도 때문에 증가된 멜라닌 세포들이 주변 각질 세포로 번지게 되면서 표피 전체에 색깔이 입혀지는 멜라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기저층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표피에서 진피 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되고, 이를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먹게 되면 멜라노파지라는 게 되면서 이 멜라노파지 때문에 진피, 더 표피보다 깊은 진피층에 진피 멜라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피형의 경우 얕거나 짙은 갈색의 형태로 관찰되는 반면에 진피형은 더 깊이 생기는 색소이기 때문에 블루 그레이 또는 검은, 좀더 어두운 컬러로 관찰되게 됩니다. 이 색소 침착을 줄이려면 염증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피부 장벽 기능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 기능 회복에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물질 회피와 저자극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보습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렸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습제는 항상 발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습제도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종류가 엄청 수백 가지, 뭐 많으면 수천 가지도 될 텐데요. 그 중에 골라야 되는 조건은, 우리 몸의 pH, 와 유사한 약산성의 보습제를 골라야 되고, 향이 없고 저자극성의 보습제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마디 기준으로 두 마디 정도를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건조함도 해결이 되지만 마찰이나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 초기부터 치료와 함께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긁는 행위 자체도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이제 복용약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에 의해 색소 침착이 악화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그 자체가 자극이 된다면 모자나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았는데 남아있는 색소 침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는 약으로 하이드로퀴논과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는 화장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명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드로퀴논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이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멜라닌 색깔을 내는 멜라닌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멜라노 세포와 멜라노점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는 멜라닌 형성을 줄여주고 각질 재생 주기를 좀 빠르게 해서 멜라노존의

전달을 줄여주면서 미백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색깔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에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각질이 빠르게 벗겨져 나오게 해서 이 각질의 턴오버가 빨라지면 밑에 있는 새살들이 나오면서 미백 효과가 나게 됩니다. 즉, 화이트닝의 세 가지 원리, 우리 멜라닌 세포의 생성 억제, 멜라노점의 이동 억제, 그리고 각질 제거를 모두 이용해서 이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레티노이드는 특히 여드름 환자에서 여드름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이 사용 후에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의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제 레티노이드 사용은 당분간 중단을 했다가 다 호전되고 나서 다시 한번 소량만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동일한 증상이 있으시면 레티노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는 이제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각질이 새로 계속 벗겨지고 새살이 나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외선 노출이 없는 밤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백 화장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고시된 미백 화장품 원료는 9가지입니다. 먼저 비타민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빛과 산소에 취약해서 안정화된 폼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고 이를 아스코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함유된 화장품들이 정말 많은데,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성분 이름 중에 가운데 부분에 아스코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은 멜라닌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빛과 산소에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서 낮과 밤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포 재생, 노화 방지, 항노화 기능을 갖고 있어서 화장품 성분에 다수 함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백 성분은 경우에 따라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따가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따가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시게 되면 보습제를 먼저 바르신 후에 그 후에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먹는 기미약으로 알려진 약에 있는 성분 중에 트란헥사믹 애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란헥사믹 애시드도 염증 후 색소 침착 개선에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 트란헥사믹 애시드는 멜라닌의 합성 과정을 차단시켜 주는 원리로 특히 자외선과 관련된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한 연구에서는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더라도 이 트란헥사믹 애시드를 경구약으로 복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필링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 필링 시술은 표피의 멜라닌 세포의 양을 줄이고 표피의 각질 턴오버를 빠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양을 줄이고 표피가 빨리 벗겨지게 해서 새살이 나서 이걸 대체함으로써 미백 효과를 낼수 있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필링 시술의 경우에는 좀더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주사피부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안 그래도 예민한데 우리가 각질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피부를 벗겨내게 되면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져서 더 붉어지고 알러지도 잘 생기고 더 염증 반응도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필링 제제도 어떤 정도의 강도로 필링을 할지 여러 제제의 성분에 따라서 성분 양도 조절을 해서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링 시술을 하시게 되면 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약물을 사용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소를 치료하는 여러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해 볼수 있고 방법으로는 토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닝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1064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이 피부 표피와 진피층에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 색소를 줄여주는 색소세포들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고 보통 5번에서 6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보다 이제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는 이제 수액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가 대표적인데 이 글루타치온은 티로시나제를 억제를 해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 색을 내는 멜라닌 세포의 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먹는 글루타치온 영양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먹었을 때는 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서 이 상당량이 분해되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경구약보다는 주사요법이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피오멜라닌 형성 과정에 작용을 해서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또그 외에도 간이나 중금속 해독 효과도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주사제입니다. 네, 우리가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색소 침착이 발견이 되면 바르는 약으로는 하이드로퀴논이랑 레티노이드가 있겠고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들이 있고 먹는 약으로는 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있겠습니다. 또 시술 방법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품을 이용한 필링 시술들이랑 레이저 토닝, 또 수액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이 병변의 정도와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알려드리고 있는 김재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카드지갑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바느질 구멍을 뚫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느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 유형을 알려드리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과 바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하고 바늘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죽을 꿰매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넨사를 이용을 해서 봉제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폴리우레탄, 즉 폴리 소재의 폴리사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죽을 꿰매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새들 스티치, 말한장을 꿰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손바느질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바느질 방법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을 미리 끊어놓고 바느질을 한다는 겁니다. 실을 미리 끊어놓는다는 건 필요한 양의 실을 그만큼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필요한 전체 길이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를 보통 더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넉넉히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이 중간에 봉제가 모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는 게더 낫거든요. 모자르게 되면 그 부분을 이어서 봉제하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실이 준비가 됐으면 준비되어 있는 이 실에 바늘을 미리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번 스티치를 하면서 바늘이 실을 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걸쳐서는 쉽게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늘을 이렇게 실을 좀 바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바늘 끝을 몸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정렬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바늘의 끝을 실의 허리, 실의 중간쯤에 꿰어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관통을 시켰죠. 이 과정을 약한 1cm 정도 간격으로 반복해 주세요. 한 서너 번. 이것도 횟수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최소한 3번 이상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 이유를 당연히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이 실의 중간을 관통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실의 끝부분을 이제 바늘귀에 넣을 건데요. 이때 실이 좀 이렇게 그 실끝이 풀어져 있으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 풀 같은 걸 살짝 먹여서 풀어진 거를 조금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바늘귀에 넣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이 이제 바늘귀를 통과하게 되면 즉 제가 아까 1cm 간격으로 실을 관통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간격이 되도록 실을 바늘귀 쪽에서 이렇게 빼내신 다음에 자. 바늘 끝을 잡고요. 실을 이렇게 실이 한 10mm 정도 또 남았을 때 바늘 귀 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쭉 훑어주시면 실이 실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고정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늘을 실에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반대쪽 실끝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은 새들스티치라는 방법으로 봉제를 하게 되는데요. 즉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양쪽으로 바느질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엮어지는 것처럼 봉제하는 게 새들스티치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땀 간격을 통과해 나가면서 봉제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양쪽 실 끝에 바늘을 끼우게 되는 거죠. 즉, 한쪽으로

만 끼워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동시에 땀을 통과하면서 실이 교차돼서 고정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제자리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땀을 교차해서 봉제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할 텐데요. 이 물건을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놓고 봉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고정 장치를 이제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끝에 바늘을 잡으시고요. 지금 첫 땀이 시작되는 구멍에 관통을 시킨 다음에 실을 중간으로 보냅니다. 즉, 우리가 미리 끌어놓은 실의 중간이 가운데 오도록.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한쪽을 관통을 시킨 다음에 제자리를 한번 지나서 아까 첫 땀이 시작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찔러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땀은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양쪽 손에 바늘을 쥐고 있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손에 쥔 바늘로 오른쪽 면을 향해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바늘로 교차해서 나오는 바늘을 잡으시고, 살짝 몸 아래쪽으로 이걸 당겨 내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원래 바늘을 밑에 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위에 구멍, 열린 구멍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서서히 좌우를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땀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같은 반복으로 뒷면에서 이렇게 올라온 바늘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실을 약간 45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던 바늘을 그 같은 구멍에다가 끼워서 좌우로 서서히 당겨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바늘을 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왼쪽에 있는 바늘을 넣으시고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반대로 옮기신 다음에 이쪽을 막 잡고 이렇게 되시면 이게 이제 막 엉키기 시작합니다. 손이 교차하는 게 아니라 바늘만 교차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땀을 진행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스티치는 반드시 왜 표면이 아니고 뒷면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뒷면과 표면의 스티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즉, 뒷면에서 시작한 스티치는 약간 좀 일자로 스티치가 만들어지고요. 표면 쪽은 약간 사선이 만들어집니다. 표면과 뒷면의 스티치가 그래서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면들까지 다그 해주시면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땀이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늘이 모두 물건의 뒤쪽으로 가도록 끝맺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지막 땀을 똑같은 여태까지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다 보면 한쪽은 이 표면 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되겠죠. 그 상태가 되게 끝내지 마시고 이쪽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뒤에 진행해오던 땀에 교차해서 반대로 한번 뒤로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뒤로 한번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 우선 완성을 하셨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실을 끊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바짝 자르고 한 1, 2mm 정도만 남은 상태로 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불마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라이터 같은 것으로 끝을 살짝 이렇게 지져주시면 폴리사는
불, 열이 가해지면

0: 지면 이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끝이 이제 말려서 끝이 이렇게 타게 되는데요. 그타 있는 부분을 땅 구멍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이제 스티치는 즉 바느질은 모두 완성이 되도록 됩니다. 앞서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가죽의 단면은 좀 거칠고 보풀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게좀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면 마감을 통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한 단면 마감제를 이번에도 단면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른 천을 이용을 해서 단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문질러서 마감을 해주십니다. 이때 좀 요령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서리 끝부분을 손톱 끝으로 이렇게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훨씬 더 끝부분이 동그랗게 부드럽게 마감이 되면서 훨씬 더 완성도 높게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시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장지갑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배우신 것을 응용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커버라든지 노트커버 같은 것도 이렇게 단순히 날개 포켓을 부착을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스티치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익히신 것들을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남옥입니다. 오늘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원인과 결과에 대한 차원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원인을 캐게 되죠. 원인을 알고 또그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가족 문제 보면 원인을 과연 알아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알면 이것이 없어질까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귀가가 늦어요. 항상 매일 너무 늦게 오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싫으니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잔소리하고 채근을 합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너무 잔소리하고 채근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아내는 또 다른 관점이죠.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늦으니까 당신이 일찍 오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 내가 왜 채근을 하겠어?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부부는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고 본인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다음날부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잔소리 안 하면 나는 집에 일찍 들어올 거야. 아니, 당신 일찍 들어오면 내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가 과연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나중일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비난을 많이 하는 엄마, 엄격한 엄마와 자신감 없는 딸. 엄마가 보기에는 자신감 없는 딸이 너무 답답해서 자꾸 야단치게 되고 엄격하게 모습을 하고 있는데, 딸로서는 엄마가 너무 엄격하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점점 더 위축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행동을 볼때 상대가 문제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이렇게 어디가 원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딱 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족 치료에서 보는 인과관계는 순환적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부의 모습에서 남편의 늦은 귀가와 아내의 잔소리가 누가 먼저인지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서로의 행동이 맞물려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 원인으로 누가 탓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 책임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그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아주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외도일 경우에 이 부분도 순환적 인과관계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더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혹시 당신이 가정폭력을 했는데 맞을 짓을 한건 아니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더 상처를 받겠어요.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딴짓한 거는 당신이 나를 마음을 안 받아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서로 순환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두 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에 대한 잘못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행동조차도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탓을 찾는다 그러면 그 아주 비건설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도나 폭력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용서와 사과를 아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지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진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상대방이 해야 될 부분은 용서라는 과제. 예, 용서라는 과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다 보면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악순환이라는 것은 서로 안 좋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한 사례를 통해서 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운가, 이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부부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너무 불행하게 살았고, 그래서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이 마지막 시도다,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아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찾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담에 와서 그럼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소망은 의외로 소박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평범하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싸우지 않고 산대요. 그분들의 소망은 싸우지 않고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뭐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목표가 아니거든요. 불행하지 않는 것은 곧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싸우지 않는 대신에 그럼 서로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나요? 물어봤더니 정말 소박한 대답이 나왔어요. 남편이 한 대답은 뭐냐면 내가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자기를 한번 쳐다보고 왔어? 라고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네, 더 이상 큰거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럼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화난 표정을 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난 표정이 아니라 웃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한 바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그거 실천해 봅시다. 다음 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요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별로 미심쩍어 하면서 갔어요. 응? 과연 할수 있을까? 네. 다음 주에 상담에 오셨길래 여쭤봤죠. 숙제하셨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남편 퇴근 시간에 인사하기, 또 남편은 아내보고 웃어주기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답은 동시에 부부가 아예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실망했지만 사실 예견된 실망이었어요. 이 악순환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사실은 이 마음속에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렇게 십수년 같이 살아온 남편한테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왔어? 이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는데 이게 안 되냐면 내가 그동안의 악순환 속에서 늘 남편의 했던 반응들을 본 거죠. 내가 정말 용기 내서 가서 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화를 내면서 확 외면을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남편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아내를 보고 한번 웃어줬는데 아내 역시 거기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민망할까. 자, 이런 서로의 서로 강박 프로세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그냥 정말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배우자가 하는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시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고 강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 우리 남편은 정말 요거 하나 해달라는 건데 요것도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인과관계가 맞물려 있을 때, 악순환으로, 부정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도 있죠. 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반응 생각하지 않고, 응? 내가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는 작업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는, 내담자들한테 주는 작업은, 그 숙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까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아주 몰래, 당신이 생각하는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몰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몰래 한다라는 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나서 굳이 티내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여기 숙제가 하나 더 들어가요. 상대방은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오는 거예요. 누설하지 않고 상담 시간까지 뭐가 나를 위해서 좀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세 번을 할지 모르지만 숙제를 하긴 할 텐데 뭐를 한 걸까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드디어 서로 부정적으로만 맞물렸던 그들의 악순환이 조금 스톱이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재미있는 숙제이기도 해요.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부부나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서로의 그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아주 만연되어 있었을 때, 아주 고정되어 있었을 때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긍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봐서 빨리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저 사람이 나를 민망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빨리 제대로 아주 그냥 빨리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당하기 전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건다 놓치고 맨날 부정적인 거 피하느라고 거기에만 집중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같은 그 숙제를 내주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번엔 또뭘 해가지고 나를 또 상처 줄까? 어떻게 내가 상처해서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피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뭘 잘해주려고 할까? 뭘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예. 네. 조금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좀 관계의 변화에 어떤 토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인, 결과, 또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에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야? 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새로운 자극들을 만들 것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공동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0: 이 관계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 대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수련하는 이동환입니다. 요가에서는 신체 활동과 명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요가에서 신체 활동과 명상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진행 단계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 경전에는 요가의 구성 요소를 8단계 또는 8가지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요가의 8가지 구성 요소 중에 아서나와 프라나야마가 몸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프라떼하라, 감각 철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명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거나 어떤 작용을 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표현처럼 변덕이 죽었듯하고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안정된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곤 합니다. 스트레스가 증폭되면 아드레날린 등 흥분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 더욱 자신을 흥분시키고 괴롭히는 악순환이 지속되지요. 이때 명상은 심리적 사건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명상 중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육체적 반응 하나는 신진대사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산소의 필요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안정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호흡이 안정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앞서서 평소에 준비해 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임해서 갖춰야 될 준비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비 단계에서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장애를 줄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명상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만히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상 지도를 하면서 바라본 경우 중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세가 잘못되어서 몸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직입하지 못하고 통증과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효율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가꿀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틀어진 몸을 교정하고 근육에 탄력이 있도록 수련해 놓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명상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프라떼하라, 감각 철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만 시각적 대상이나 청각적 대상으로부터 장애를 줄이고 그 나머지 기관들로부터도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고요하게

깊게 호흡을 지켜보거나 마음을 지켜보는 수련을 하게 되면 졸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졸음에 빠지게 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무의식의 단계로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몽롱해지거나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명상은 멍때리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면 세계로 탐구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졸음 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에 빠지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상 수행 중에 멍한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는 잠시 일어나서 서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깨어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한 상태로 몸이 굳어 있다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너무 애를 썼다는 반증인데 어쩌면 마음속 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졸음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바짝 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부드러운 내면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시합에 앞서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가 굳지 않도록 떨어뜨리는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앉아서 명상을 할때 드러나는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몸이 준비되어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명상을 한다고 해도 내면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무의식 중에 쌓여있던 감정적 응어리들이 건드려져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없이 그 떠오르는 감정에 휘말려 버리거나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황하거나 휩쓸려 버리면 더 이상 명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버리죠. 아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응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그 생각은 점점 힘이 커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주의를 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우리 의식은 포커싱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컴컴한 무대 위에 가수가 올라섰을 때 조명이 가수를 비추게 되면 온갖 주의가 그 가수 주변으로 집중이 되고 그 뒷부분들은 어두컴컴한 배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생각이 올라왔다고 해서 생각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 명상의 집중 대상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두컴컴한 배경이 돼서 생각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대상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상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요가의 8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격이나 활쏘기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역을 향해서 몸을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총이 됐든 활이 됐든 내 몸과 관역을 향해서
내가 들고 있는 총이나 활이 바른 자세를 잡고 있었도록 조준선을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주의를 집중하는 달어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역을 대상으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활이나 총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집중의 대상은 관역을 향해서 고정이 됩니다. 이 단계를 디아나, 본격적인 명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들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관역이 갑자기 커다랗게 확대가 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자세나 몸이나 활이나 총이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관역만 남아있는 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마디, 모라의 상태, 대상과 의식이 하나가 된 상태, 한자로는 삼매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은 전율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흔들림 없이 명상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왜 알아야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게 처져 있을 땐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면 되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흥분되거나 안정되지 못할 땐 홀로 방 안에 고요히 머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방 안에 홀로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요동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마음은 불안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한꺼풀 한꺼풀 제거되면서 마음은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은 홀로 조용히 방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지요. 홀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바깥 어디 나가서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삶을 여유롭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인 우리들에게도 명상은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3일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입니다. 예.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 200만 명이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 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닥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보캅2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튀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이 그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1: 네.
0: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계모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야.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0: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네.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네. 라스콜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네.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 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냐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
0: 톨스토이죠.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 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네.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 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0: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카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1: 네.
0: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을 단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의,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1: 네.
0: 있어요.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0: 이 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자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아.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불의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기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치풍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1: 어머니를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1: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이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났을 때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가.

0: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쟤는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1: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1: 네, 알아요,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1: 어, 네, 알아요.
0: 아시죠?
1: 그 장면 알아요.
0: 아, 맞아.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걸 모던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궈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궈진 사랑. 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들장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촤악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 주는구나 사랑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0: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다음에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비는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봉사.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1: 말씀해 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이 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네.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시죠?
1: 테이프를 붙이셨네요.
0: 테이프를 다 붙여서 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네.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네.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 전 너무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네.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네. 뭐 공자의 말씀, 인의 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해? 막 이런 거. 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무섭죠? 듣기만 해도 무섭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서 형제의, 모성의, 에로스의,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0: 사람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걷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내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렇죠.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1: 네.
0: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일대일 관계가 끊기고
1: 네.
0: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네. 에릭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는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1: 네.
0: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 뭐 해주고 싶고 네.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네.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개똥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그렇죠.
1: 네.
0: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 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릭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0: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다려지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네. 해요. 네.
2: 이어서 레인보우 버블 잼이 방송됩니다.
3: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4: 와, 우와, 우와.
3: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5: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3: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5: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3: 와, 장관이다, 진짜.
5: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6: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7: 전 태어나서 한 번도
8: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6: 아, 아시겠죠?
9: 아, 맞아, 맞아요. 네.
6: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녀요.
8: 어, 진짜요?
6: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8: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0: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6: 휙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10: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가지고 오셨어요?
8: 오! 어, 깜짝이야.
6: 야, 이게 레이저구나.
10: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6: 국내 최초고
10: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6: 탑3.
10: 우리께 훨씬 좋아요. 네,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6: 야, 넘산대요, 가성비가.
8: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11: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2: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6: 대한독립 만세!
13: 저 노랑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저 다른 기능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곳을 붙고 거는 게 콕! 모찌팻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루쭈뚜루 모찌팻하우스 엑스!

0: 꿀팁 방문.
1: 안녕.
0: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2: 아빠만 믿으라고!
3: 퍼플!
0: 얘들아!
3: 웬 미역을!
2: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2: 어때? 퍼플킹인지?

0: 몰랐지?
1: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배야.
2: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1: 응?
2: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0: 오른쪽 눈은? 아, 멈춰!
2: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0: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2: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0: 오른쪽!
2: 왼쪽!
1: 실패 확률 100%.
3: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씨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여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1: 왜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0: 자,
2: 어머나.
0: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4: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4: 좋았어.
3: 이건 무슨 비밀 시간데?
2: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3: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 치과 의사란다.
2: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3: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4: 저분이 우리 아빠야.
3: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4: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요.
3: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건가?
4: 난 몰라.
3: 퍼플.
5: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2: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6: 안녕하세요.
0: 사상 최고의 마술사.
2: 어머나 세상에.
0: 불러다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쩌?
6: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0: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 줘봐.
4: 아이고. 전 괜찮아요.
7: 그래 그래.
8: 그냥 하지.

0: 배가 아파서 잠시.
1: 좋아해주세요.
0: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걸.
2: 저건 쉐도우 버블.
3: 거풀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 애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개차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 나! 버플아! 나는, 난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차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4: 스캠팟.
2: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록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타임 스타!

0: 마스크를 펑펑!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펑펄!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네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예스!
0: 일로!
2: 펑펄!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2: 어?
1: 어서 피하거라! 귀여운 거미
3: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0: 그래! 얘들아!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펑펄
0: 준비됐어요. 아빠.
3: 네, 다시 봤어요.
0: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4: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0: 좋아, 모두 단 것 같아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세상의 모든 사람이
2: 세상 모든 사람이
3: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아빠가 행복해지면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4: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1: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4: 꼭 행복해져야 할까?
5: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6: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7: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1: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봐! 지금 찾고 있잖아! 아!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이 파인애플은 곰 거잖아.

아니야, 잠깐만.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알겠지? 이 파인애플을 돌려줘야 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와,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오,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

너희도 나랑 같이.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곳은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 다 찾아주지.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뭐야, 마당에 풀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0: 언니랑 하자. 언니
1: 빨간 놀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0: 여긴 납작한 모양들이 사는 곳이야. 난 선이라고 해. 직선 한 개.
1: 직선 두 개.
0: 선이 세 개 모이면 바로
2: 짜짜짜 삼각형이지. 나는 1, 2, 3. 선이 세 개고 또 1, 2, 3. 모서리도 세 개야. 잘 보라고. 오. 나도 있지.
0: 나도 있고.
3: 나도 있다고.
4: 우린 다 삼각형이야.
5: 와우. 근데 전보다 다르게 생겼네. 네모야, 돌아와. 미안,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오, 와우.
0: 1, 2,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3: 맞아. 난 직사각형이야. 나도 너처럼 선도 네 개, 모서리도 네 개지만 넌 선의 길이가 전부 똑같고 난 달라. 아직 놀라긴 일러. 다른 친구들도 있거든.
6: 안녕.
3: 사면 도형들, 자기소개 해보자. 직사각형.
7: 나름 뭐.
3: 사다리꼴.
8: 연모양.
9: 화살모양.
10: 평행사변형.
3: 정사각형. 전부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직사각형.
9: 마름 뭐.
3: 사다리꼴.
8: 연모양.
9: 화살모양.
10: 평행사변형.
3: 정사각형. 오, 네모야 돌아와. 오, 안녕. 넌 누구니?
11: 난 오각형이야. 선이 다섯 개. 하이파이브.
12: 육각형을 소개해줄게. 내 선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 나는 선이 여섯 개야.
13: 난 운이 좋아. 선이 일곱 개 있거든. 나는 칠각형이야.
3: 칠각형?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 오각형.
12: 여섯 개의 선 육각형.
13: 일곱 개의 선 칠각형.
3: 오, 다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왜 그래, 네모야? 이제 집에 가고 싶니?
14: 안녕. 걱정하지 마. 팔각형이 있잖아. 1, 2, 3, 4, 5, 6, 7, 8. 선이 여덟 개.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팔각형. 선이 8개인 바구니 만들기. 1, 2, 3, 4, 5, 6, 7, 8. 변신 완료.
0: 나는 원이야. 나는 선 하나가 동그랗게 연결됐어.
14: 꽉 잡아 얘들아, 출발한다.
3: 우후, 우후. 오, 와우.
14: 제가 새로운 친구들.
3: 다시 돌아왔어. 네모 너도. 평면 나라가 있어. 삼각형도 여러 개 있고, 직사각형에 오각형에, 그리고 나도 진짜 정사각형이 되었었어.
15: Welcome to the show! Today the Colo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16: That's me!
15: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16: a red balloon, a red cake, and some red strawberries.
15: Little Red Riding Hood set out through the forest and... Wait a minute! We need a forest!
17: I can help.
15: Ah, green! May we have a forest, please?
17: Naturally.
18: Follow me.
16: Green!
17: Green!
18: Green!
16: Green!

Oh, so unfair.

0: you call a crate of ducks?
1: A box of... A box of quackers!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물집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자,

0: 악당을 이끌어 대견해왔지. 노종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캬캬캬캬캬캬캬캬캬.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네.
1: 아니, 뭔가요, 박사님?
3: 나 어제 줄넘기 500번 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500번 했다. 잘했지, 잘했지.
1: 그러니까 박사님, 줄넘기 500개 한 거 자랑하시려고 저희를 부른 거군요.
0: 그럼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아침에 알람시계 울리기도 전에 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멋지죠? 와!
2: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헛둘! 헛둘! 맨손 체조를 10분이나 했어요. 저 잘했죠? 와!
1: 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습니다. 저 잘했죠?
0: 그건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와!
3: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4: 맞습니다, 박사님.
3: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그런 어린이가 있다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최종대상조사.
1: 자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나영이는 어제 저녁밥으로 뭐 먹었어요?
2: 저 어제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었어요. 저는 어제 장조림, 콩나물, 김치 먹었어요.
1: 이야, 나영이랑 효진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 먹었구나.
3: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요. 난 어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오늘의 주인공, 자랑을 엄청 하는 나 자랑어리입니다.
3: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선생님도 저 부럽죠?
1: 와, 부럽다.
3: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 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지 궁금하죠?
1: 글쎄. 아, 자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사주신 거 아닐까?
3: 짠! 한 그락 수치 100점 맞아서 엄마가 치킨, 피자, 파스타 사주셨거든요. 잘했지? 나 잘했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그런데 자랑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은 유치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 너도 흰띠네?
5: 응, 빨리 노란 띠 따고 싶다. 그치?
3: 응. 너희 흰띠냐? 나 주황띠인데. 부럽지? 부럽지?
5: 우와, 부럽다.
3: 나 주황띠 땄다고 우리 삼촌이

0: 좋겠다. 삼촌이 운동화도 사주시고.
1: 우리 삼촌 뭐 잘 사줘. 우리 삼촌 돈 잘 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잘 사주신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사주셨냐면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사탕도 사주셨고 키 3cm 컸다고 초코우유도 사주셨고.
2: 자랑이의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
3: 나 자랑, 자기 자랑 언제까지 할 거야? 저는 못 참아!
0: 태권! 나 집에 가서 태권도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갈게. 나도 안녕.
1: 그럼 할아버지랑 해외여행 갔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4: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지 마. 절대.
0: 우리 하나도 안 궁금해.
1: 뭐야, 그게 왜 안 궁금하지?

0: 이 악당 크크 저렇게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하는 어린이 너무 좋아해요. 기다려라 자랑이, 나랑 같이 놀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엄마, 친구들 진짜 이상해요.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2: 자랑아, 너 또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만 하다 온 건 아니지?
1: 자랑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나 태권도 주황 뛰고, 삼촌이 운동화 사줬고, 우리 삼촌 돈 잘 벌고.
2: 거봐. 친구들한테 자랑만 한 거 맞네. 아유, 참.
1: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2: 다 사실이어도 그렇게 네 자랑만 계속하면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아휴. 생각해봐. 친구들은 아직 흰띠인데 자랑이가 주황띠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은 속상해할 거야. 그리고 자랑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은 속상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아휴. 그러니까 자랑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줄 아는 자랑이가 되자. 알았지?
1: 그래도 난 자랑하고 싶은데.

0: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1: 에? 누구세요?
0: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이 자랑아.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안 그래?
1: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나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데요.
0: 에이 그런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 악당 크크랑 친구하자.
1: 에? 아저씨랑요?
0: 그래. 내가 네 자랑 다 들어줄게. 대신 너도 내 자랑 들어줘야 돼. 어때 친구야?
2: 좋아 친구야.
0: 친구야. 친구야.
2: 친구야, 나 태권도 주황띠다. 멋지지?
0: 우와, 멋지다.
2: 나 송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부럽지?
0: 우와, 부럽다.

0: 자랑이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뻤지. 앞으로 닥칠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야.
1: 근데 있잖아. 난 너보다 송판격파 훨씬 더 잘하거든.
2: 어?
1: 난 한 번에 송판 100장도 깰 수 있거든.
2: 어?
1: 오죽하면 송판들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더라, 야.
2: 어, 나 근데 태권도 발차기도 잘해. 발차기로 풍선도 막 터뜨려.
1: 아, 넌 풍선밖에 못 터뜨려?
2: 어?
1: 난 공중 360도 회전 발차기로 수박도 터뜨려. 지난번에 내가 발차기로 터뜨린 수박이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그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나한테 수박 잘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 야.
2: 어? 나 수박 한 통 한 번에 다 먹는다. 대단하지?
1: 아, 너 수박 한 번에 한 통밖에 못 먹어?
2: 어?
1: 나 한 번에 수박 10통도 먹어. 참외는 한 100개씩 먹고 호두는 내가 몇 다발을 먹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딸기가 죄다 동이 났거든. 도대체 크크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 먹냐며 사람들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정말 혼났다.
3: 뭐야 크크, 자기 자랑을 왜 저렇게 많이 해.
1: 근데 내가 태권도만 잘하고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도 짱 잘하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2: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나 예전에 나영이랑 효진이랑 달리기 했을 때
1: 자랑아, 내 자랑 아직 안 끝났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릴 적부터 팔이 굉장히 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농구선수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모델 하라고 하고.
3: 그 자랑 저는 못 참겠어.
1: 자랑아, 어디 가? 같이 가자, 친구야!
2: 제발, 그만 따라와!
1: 자랑아, 왜 도망가? 둘이 서로 자랑 들어주기로 했잖아!
2: 그치만, 너 내게 듣지도 않고, 자꾸 네 자랑만 계속 하잖아! 그거 계속 듣는 거, 얼마나 힘든데!
1: 헐,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랑아, 너도 친구들한테 네 자랑만 계속 하잖아.
2: 내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3: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자랑만 계속 했을 때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2: 미안해, 친구들아.
1: 아니, 미안해할 필요 없고. 아, 내 자랑을 좀 더 하자면 난 너보다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머리도 크다. 크다.
2: 그만, 그만, 제발 그만 도와주세요.
1: 아따 크크. 지긋지긋한 딩동댕 삼총사.
4: 너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어린이를 붙들고 네 자랑을 해?
1: 하. 잘난 악당이 잘났다고 자랑 좀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니들한테도 똑같이 해주지. 자랑 공격! 난 정말 잘생겼다.
5: 이렇게 멋진 악당은 세상에 없으려. 내 말도 멋있지.
6: 복수염은 세계
5: 최고. 공도 있는데 너희는 없어.
6: 난 정말 잘생겼다.
7: 더 이상은 못 듣겠다.
1: 헐, 헐, 아이 뭐야?
8: 지금이야. 딩딩.
2: 동동.
9: 딩딩.
1: 잠깐만!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지. 나 순간이도 제법 잘해. 둘, 셋, 뿅!
8: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고마워, 딩동네 삼총사!
8: 자랑아!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건 아주 멋진 거야!
4: 맞아!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하다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2: 꼭 기억할게! 고마워, 딩동네 삼총사!
10: 천만에!
11: 딩동네 삼총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8: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0: 우리가 누구?
11: 딩동네 삼총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손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5: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6: 진짜 맛있다.
7: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6: 어,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7: 꽃다가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6: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7: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8: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7: 호떡아, 수박 먹지마.
6: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0: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1: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이야!
0: 어! 어?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2: 어디죠? 나는 지파리.
0: 나는 금파리.
3: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1: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4: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1: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3: 맞아.
4: 너도 나도
3: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4: 기억 안 나?
1: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2: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0: 아, 너 파리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비행기를 탔으네. 오,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지.
1: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5: 당연하지.
4: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1: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5: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1: 허,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4: 하,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3: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0: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1: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 야! 넌 왜 빼?
1: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2: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1: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5: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2: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아, 파리 비행사님이다. 파리 비행사님, 여기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3: 태워달라는 건가? 착지. 하세요.
2: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 비행사.
6: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2: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3: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2: 맛있는 냄새.
3: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2: 어? 어, 파리 비행사님. 어,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3: 아, 그러시지요.
2: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3: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1: 어? 똥파리 비행사님?
7: 아, 여행 가고 싶다.
8: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3: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0: 후 얼마든지요 다시지요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있자 자 그럼 출발하지요
1: 출발
2: 불이 난다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0: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1: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0: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2: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3: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4: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5: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4: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6: 파리 비행사님 출발.
4: 어? 넌 누구야?
6: 카루.
2: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7: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6: 카루, 카루, 꽃가루 입니다만.
2: 어? 아이,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6: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0: 잠시 백곡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게요. 물론이지요.
1: 어, 똥파리님! 가르가르,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0: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1: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3: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란 덕에
4: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3: 그렇다니까!
4: 어?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5: 어? 그거?
2: 누가?
6: 호떡이가?
4: 우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7: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8: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5: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7: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6: 같이 갑시다.
8: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7: 어머나, 쓰러졌네.
9: 얘들아, 다른 것을 얘기해.
7: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보통을 선물할 거야.
3: 황금빛 대란 축제를 여는.
4: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0: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6: 어? 나는 왜 빼?
10: 노루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4: 헛! 그럼 설사할 텐데!
3: 야호! 물대포다!
7: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4: 헐,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6: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4: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3: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11: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0: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11: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0: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3: 그럼 될 거 아닌지.
0: 지파리,
2: 똥파리,
3: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4: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7: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
4: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3: 띠로리.
1: 식중독

0: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말랑물집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물집팩 메이커!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1: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오빠 어떡하?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4: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응,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

0: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1: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2: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1: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3: 여보!
4: 아버지, 괜찮으세요?
2: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응? 있을까요?
3: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2: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3: 엄냠냠냠냠냠냠냠.
1: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4: 아버지 목 말라요.
2: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5: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1: 물? 없다.
3: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1: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2: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1: 너무하긴. 다 갑시다.
3: 갑시다. 정말.
2: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5: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2: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분의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5: 아유, 덥다.
2: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5: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2: 부인, 조심하세요.
6: 으아, 제비 살려!
5: 아버님!
4: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2: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4: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7: 제비를 구했어!
5: 우리 아버지!
4: 만세! 만세!
2: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6: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2: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6: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8: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4: 아버지 목 말라요.
6: 물 마시고 싶어요.
2: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4: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6: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2: 제비야, 왜 그러느냐?
6: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2: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6: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5: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8: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4: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얼른 심어요.
2: 근데 물이...
8: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5: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9: 물론이죠.
2: 좋아. 그럼 심어볼까?
10: 씨를 심자, 씨를 심자.
11: 흙을 파서 씨를 심자.
12: 씨를 넣고 흙을 덮고 꾹꾹 눌러 물을 주자.
10: 물을 주자, 물을 주자.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밭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9: 우와, 밭이다.
4: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6: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9: 아, 수박.
2: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9: 네, 아버지.
5: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죠?
2: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아빠 물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박수 박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으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으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6: 박수
7: 박수
6: 박수,
7: 박수!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8: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6: 아유, 목 말라. 아유.
0: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6: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누가 물 좀 주세요
9: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6: 홍보네 집 갑시다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0: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6: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0: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1: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 아싫어.
9: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0: 탈수 아니요.
9: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0: 이럴 땐 어서.

0: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1: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2: 고마워요!
3: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2: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4: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5: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고 물 채우고 수박 먹고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6: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7: 아이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6: 아이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7: 아이스 박수받아 마땅한 수박이야.
6: 아이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7: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6: 우와, 나도 생겼어.
4: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6: 예, 아빠.
4: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6: 응? 하! 좋았어!
4: 하야!

0: 스마!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4: 전 페퍼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5: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4: 뜨거운 야영.
6: 유치원 친구들과 야영하는 날입니다.
7: 선생님 저요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버스가 너무 덜컹대는 것 같아요.
6: 어 저런 페드로가 참얼미를 하나 봅니다.
8: 많이 안 좋니 페드로? 그럼 이리 와서 선생님 옆에 앉을래? 이제 좀 괜찮니 페드로?
7: 네 괜찮아요
9: 선생님 저요.
8: 어, 조이 너도 속이 안 좋은 거니?
9: 지금은 아닌데 이따 안 좋을까 봐요. 저도 미리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4: 저도 앞에 앉아도 돼요, 선생님?
10: 네, 저도요!
8: 허허,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앉을 자리는 없거든요.
11: 실망할 거 없어. 야영장에 다 왔으니까. 갈게, 얘들아. 야영 잘해라.
10: 안녕히 가세요.
8: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숲이라 공기가 아주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마셔봐요. 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할까요?
6: 페퍼랑 친구들이 텐트를 칩니다.
8: 여러분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친구를 한 명씩 정해보세요.
4: 수지, 넌 나랑 같이 자자.
12: 네.
4: 난 조이랑 같이 자려고 했는데.
9: 어,

0: 난 레베카랑 같이 자려고 했거든.
1: 레베카, 넌 나랑 자는 거 아니었어?
2: 응, 맞아.
3: 네.
1: 에밀리, 넌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데?
4: 나는 조이.
0: 그래, 에밀리.
2: 어때? 이제 나랑 같이 잘래, 수지?
5: 그래?
6: 자, 슬슬 나뭇가지를 주워올까? 그래야 모닥불을 피우죠.
0: 저희가 할게요, 선생님.
7: 페드로랑 저도 나뭇가지 줍고 싶은데요.
6: 어허, 싸우지 말고 전부 다 주워오면 되죠.
8: 모두 모닥불 피울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6: 좋아요.
8: 밤이 됐습니다. 팔팔한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6: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 곡 할까요?
9: 예! 네!
7: 우리 빙봉 노래해요.
6: 아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10: 선생님, 우리 그거 해요. 빙봉 노래요.
6: 알았어요.

0: 여러분, 이제 그만 잘까요? 얘들아, 모두 잘 자라.
1: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2: 파파랑 수지는 침낭에 들어갔죠.
3: 나 손전등 있다. 나도 있지.
0: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만 웃고 어서 자도록 하세요.
3: 근데 이상한 소린 뭐지?
4: 나도 모르지, 수지. 지금 또 났어. 수지, 자다 말고 어디 가노?
5: 선생님, 저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0: 그럼 여기서 잘래?
5: 네, 선생님.
4: 선생님, 저요. 저도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래, 들어와요.
6: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7: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알았어요, 다 들어와요.
4: 우리 빙봉 노래 또 하면 안 돼요, 선생님?
0: 알았어요. 아, 연주해, 오, 노래해. 하나의 빙, 둘의 봉, 다시 빙.
4: 아빠는 선장님.
2: 파파 가족이 할아버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8: 아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다.
9: 예, 선장님, 알겠습니다. 이럼 전진.
8: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당기고.
9: 이럼 후진. 쉽네요, 뭐.
8: 그리고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조심해 줄래?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 아유, 떡을 하네. 잔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9: 준비됐으면 가도 되지?
1: 네, 선장님, 가세요.
9: 좋아, 그럼 출발한다.
2: 그런데 왜 배가 뒤로 가죠?
8: 아, 내 돛대 다리에 부딪힐라.
9: 히크.
8: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0: 갔다 와라.
1: 네, 어머니.
0: 즐거운 여행하렴.
8: 저러다 내 배 어디가 부서져서 오는 건 아니겠지?
0: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요.
9: 배봐, 종을 치도록.
4: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3: 그런데 좀 배고파요.
9: 아빠도 그런데.
10: 할아버지가 먹을 걸 챙겨놨대, 취사실에.
3: 그게 뭔데요, 아빠?
9: 취사실은 배 안에 있는 작은 주방이야. 보여줄게, 와봐.
2: 파파랑 조지는 배 안으로 들어갔죠.
9: 와! 와, 주방 한번 엄청 작다.
3: 먹을 건 어디 있어요?
9: 그야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3: 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9: 그럼 보나마나 여기.
3: 에이, 저것도 먹는 거 아닌데.
9: 이 주방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데 들어있어?
3: 우와, TV도 있네.
2: 아무리 봐도 먹을 건 없었죠.
9: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3: 만일 여기가 내 주방이면 난 먹을 걸 어디에 둘까? 여기.
9: 우리 딸 최고래.
2: 파파가 먹을 걸 찾았군요.
9: 맛있다.
3: 오리들이다.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줄까?
2: 파파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해요.
10: 조심해요. 앞에 갈대밭이 있어요.
9: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갈대밭은 금방 지나갈 테니까.
10: 왜요? 안 나가요?
9: 괜찮아. 뒤로 나가면 되지.
10: 뒤로도 못 가네요?
9: 그러네.
2: 어떡하죠? 갈대밭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네요.
9: 내가 물에 들어가서 좀 밀어야겠군.
10: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9: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그리고 가라고 하면 배에 시동이나 걸어.
1: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9: 지금!
2: 팔파 아빠가 갈대밭에서 배를 밀어냈죠.
1: 만세!
3: 뭐하세요, 아빠? 얼른 타요, 배 떠나요.
2: 어떡하죠? 아빠만 두고 배가 떠나고 있어요.
3: 빨리 와요, 아빠, 빨리요, 빨리!
9: 배 시동 좀 꺼.
10: 아빠가 지금 뭐래?
9: 배 시동 좀 꺼.
3: 아빠 말이요, 엄마. 배 시동 좀 끄래요.
10: 어머나, 여보, 괜찮아요?
9: 다음 나야 괜찮지. 근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면 안 될까? 모험은 다른 날 또 하고.
11: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8: 아, 얘들이 왜 여태 올 생각을 안 하지? 내 배는 무사한지 영 불안하군.
11: 저기요, 저기 오잖아요.
12: 저희 왔어요.
8: 어서들 오렴.
9: 배 좀 주차하고 갈게요.
8: 배가 찬가 주차를 하게. 배는 정박을 한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라, 내가 해줄게.
2: 할아버지가 배를 정박해 주신대요.
8: 정박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 이렇게 살살 다뤄야 해.
9: 다리 조심해, 아버지.
8: 뭐?
12: 뒤 다리 있잖아요.
8: 아! 이렇게 정박을 하려던 게 아닌데.
4: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배를 부셨네.
11: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당신은 원래 뭐든지 잘 고치잖아요.
8: 그건 그래, 원래 뭘 고치는 게 내 취미니까.
4: 저도 배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8: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러렴 배 봐.

0: 꼬마꼬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1: 크크크. 옥스포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아소비는.

0: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2: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2: 자, 시작해보자고.
4: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든지 대결이야, 형?
5: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빅즈.
4: 뭐야, 자신 없어?
5: 순식간에 끝내주지.
4: 좋았죠!
6: 이제야 스펠란저어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1: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6: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온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7: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6: 요리조리 바쁜 녀석임.
4: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7: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8: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9: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10: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8: 미안하다.
6: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5: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8: 깨어있었어?
7: 일어났니?
5: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인 셈이다.
11: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5: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6: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5: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2: 내가 유감이걸.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6: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2: 그건 그래.
13: 사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2: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다.
5: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4: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3: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2: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15: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5: 변화라.
8: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5: 그 무법자를 아나?
8: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6: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걸까?
5: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3: 이게 몇 개째고?
12: 왜 두피는 응제하고 했을 텐데? 웃어라!
13: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2: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나들을 상대해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6: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 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2: 여긴 무슨 일이지?
16: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2: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6: 그래, 전설의 파귀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2: 그 파귀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5: 난 스타가니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12: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13: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15: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12: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6: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5: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12: 무엇이라?
6: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12: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천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8: 잠깐, 천 번째라고?
12: 우리들의 신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5: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12: 아!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든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 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사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3: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3: 간단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나 참 이거야, 원. 다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3: 이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4: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맘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1: 다키!
5: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6: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7: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야,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1: 난 괜찮은데!
6: 집까지 데려다 줄게.
7: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한테 좀 잘 부탁해.
5: 응, 맡겨두시게.
8: 우와! 어이, 저기 바보 형제! 너도 사고 치면 밥 안 줄 거야. 예.
9: 한창 바쁘군. 특수사제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8: 왜 이제 와?
9: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8: 에휴, 말랑 내려놓기나 해.
10: 자, 아이고 힘들어. 5분 알드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진 건 언제 찾으려나?
11: 아직 니 파이터한테는 소식 없지?
10: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수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1: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2: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오름직이 몸을 움직여야 일이 더 보람찬 법이지.
10: 알았어.
1: 뭐야?
13: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10: 모르겠어. 머리가...
1: 쟤 왜 저러는...
12: 스카이맨, 오지?
13: 난 괜찮...
11: 무슨 일이야?
10: 아버지!
7: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2: 뭐야, 무슨 일인데?
7: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
14: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12: 소름 끼친다.
1: 물러나 있어.
7: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8: 보고 있어.
1: 그래, 가깝다.
7: 아들, 뭐? 달?
15: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12: 왔거나?
1: 야야, 저 달 때문이야?
12: 저기! 이건 대체...
7: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15: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7: 웜홀 반응이야.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다시 사라졌어.
1: 준,
2: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3: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0: 태오,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1: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어떤데?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간까지 약 6시간 반!
8: 그렇게나 빨리?
11: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2: 파괴자는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위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은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2: 블루캅도 그럼...
12: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8: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0: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2: 이 중요한데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3: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2: 하지만
9: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3: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3: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5: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4: 네. 전력 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쉴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8: 너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럭커.
8: 나만 믿으시라.
7: 좋아. 메가트럭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4: 알았어.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8: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9: 절연 확인, 적치 확인,
10: 냉각 장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8: 좋아. 다들 붙어붙어.
3: 우리 차례야.
15: 너희들 준비됐지?
8: 뭐야? 어느 소리 울리는 거야?
16: 아무거나 먼저.
17: 무슨 일이 벌어지실지 기대되는.
12: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잘 견뎌보라고.
8: 바다던 바다.
9: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6: 저기들 오는군요.
8: 얘가 늦어서 미안.
18: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7: 덕분에 편하게 왔지.
8: 빨리 할 수 있잖아.
5: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 다녀올게.
3: 힘내.
7: 좋아. 모두 서둘러.
10: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6: 전력 공급 30%.
19: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6: 전화 반점. 전력 공급 이상 없음.
10: 쉴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9: 동기화 문제없음.
10: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6: 전력 공급 50% 완료.
10: 준, 보고 있어. 준비해.
7: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11: 조심한 내야.
8: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자고.
10: 목표물 대기권 돌파.
19: 동기화 60% 완료.
10: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메가 파워 실드 준비.
2: 넵. 접은다.
19: 목표물 확인. 온다. 공기와 80% 완료.
10: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메가 파워 실드 전개.
7: 메가 파워 실드.
6: 전력 80% 공급 완료.
19: 실드 출력 90% 돌파.
10: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3: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10: 모두들 동기화 유지!
8: 견뎌!
19: 실드 출력 85%!
8: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3: 그 이상은 위험해. 현상태 유지에 집중해!
6: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10: 목표물 에너지 방출량 좌중! 조금만 더!
19: 실드 출력 90% 도달! 계속 밀어붙여!
11: 우주로 돌아가! 어떻게 됐니?
10: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15: 되는 거야!
18: 언니야! 너 해냈다고!
1: 모두 고생했어.
11: 잠깐!
19: 크레스트님!
18: 저기!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9: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12: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18: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9: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평온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11: 모든 테이크백!

0: 귀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1: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2: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1: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2: 뭐라고?
3: 내 테크드법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4: 그런 게 어딨어?
0: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2: 블레이어,
1: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3: 그릇이 비어있다고?
5: 빈 그릇을 채울...
4: 너 배고픈 거지, 그치?
2: 뭐?
6: 준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7: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8: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6: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2: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0: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겠군.
4: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3: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9: 전 내가 가겠네.
4: 블루도인!
9: 우리에겐 오타운의 저항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나도 가겠어.
3: 사바나드, 넌 웨폰카드를...
9: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장비는 문제없어. 그럼 너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4: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인, 대놈!
1: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2: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만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1: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8: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7: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10: 알겠습니다.
4: 블러드문 블레이!

0: 흥미롭군.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이야.
1: 곧 우리가 갈 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게 되었다.
2: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의 힘을 다시 불어낼 수는.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타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오.
3: 저건
4: 저기 파괴신이라군.
3: 헤비아이요? 이런.
5: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3: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5: 카피가 걱정되잖냐.
6: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정말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4: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0: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4: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튀어! 다비신이는 모든 쓸만없다. 여기 네가 선댄 곳이 아니야!
0: 오,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4: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 방한 방 산산광일께서는 차는 거다!
2: 줄이 척척 맞는군.
7: 헤비아이언, 즐거워군.
5: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3: 저게?
2: 터키.
0: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6: 머라카롱,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2: 터키, 괜찮나?
6: 사바나드!
4: 야스긴, 어딜 보는 거냐?
5: 터키가 사바나드를 만나긴 아직 이른데.
6: 나는 니를 같이.
2: 뭐지?
3: 터키!
4: 무슨 소장이야!
0: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4: 그 손 치우지 못해!
0: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때가 올 테니까.
4: 고마! 엄청 다리 먹어라!

0: 피해 상태가.
1: 터키의 모습이. 사바나나!
2: 너는 못 기다려. 가자.
1: 잠깐만. 크리스토르가?
3: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0: 상관없어. 지금 간다.
1: 준.
4: 제발. 블루카
1: 블레임.
5: 방해하지 마라.
0: 이런. 다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6: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떠나자.
5: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0: 다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다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5: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짐으로 태우거라.
0: 다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2: 타이런트 제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다키를 멈추게 해!
0: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6: 살아줘!
7: 사바나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다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6: 우리 다키를 부탁한다.
0: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솔레유, 부탁한다.
1: 알겠어. 사바나드, 셋업.

0: 착해. 난 이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새로운 뜻을 마음껏 대일라!
2: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3: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4: 어? 메가 파워 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1: 웨폰 카드?
5: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3: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완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채우게 놀아!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밌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0: 트립을 만들어 볼 건데요.
1: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오, 굉장히 설레는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어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1: 네.
0: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2: 나왔다.
0: 이 지구본이 바로 나왔습니다.
1: 으흠.
0: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죠?
0: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1: 이야.
0: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1: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1: 네.
0: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1: 불안하다.
0: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1: 오호.
0: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1: 사막
0: 사막
1: 같은데요?
0: 같네요.
1: 네.
0: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0: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 또 한번 써볼 건데요.
1: 네.
0: 혹시 성범 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1: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0: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1: 삿포로.
0: 삿포로.
1: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0: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1: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0: 오르골당.
1: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갖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0: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오르골당인가 봐요.
1: 맞습니다.
0: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1: 네.
0: 제가 오른쪽 아래 이 3D 버튼 누르면 오 바로
1: 오호.
0: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1: 네.
0: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1: 아.
0: 오른쪽 아래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사람 모양
1: 사람 모양.
0: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1: 네.
0: 그쵸?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슝.
1: 우와.
0: 그러면, 우와, 안녕하세요.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수 있다는 거죠.
1: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0: 그런가요?
1: 겨울에 가면 이제
0: 네.
1: 눈이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0: 네.
1: 와, 기억이 납니다.
0: 아, 네. 너무
1: 정말,
0: 재밌죠?
1: 네네.
0: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1: 네.
0: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왜 로드뷰라고 하죠?
1: 네네.
0: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1: 네네.
0: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발해 보시죠.
0: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1: 새 지도.
0: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1: 네.
0: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모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1: 제가 고등학교 때
0: 네.
1: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0: 네.
1: 런던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선을 짜줘. 초등학생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이각 장소에 숨겨진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려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0: 곳이 나올지.
1: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Welcome to London이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스는 런던 탑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천년 된 진짜 성이래요. 탑이라기보다는 성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코스 라운드 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포피스 피시앤칩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0: 필요했었다. 네,
1: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0: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그러면.
1: 맞아요. 이 눈물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0: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1: 그쵸.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 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0: 우와.
1: 그래서 천년 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0: 에?
1: 이게 무슨 소리죠?
0: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무대장 진짜 네. 이게 와 대박이다.
1: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미나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0: 물어보면 되죠.
1: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0: 이해가 안 가.
1: 쉽게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의 비유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0: 그렇겠네요.
1: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0: 야,
1: 합니다.
0: 신기하다. 네.
1: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네.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0: 네.
1: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0: 네네.
1: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오는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와, 되게 아까 재미나이가 설명한 것처럼
0: 네.
1: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0: 생겨서,
1: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포피스 P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아요.
1: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0: 설명.
1: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미나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PCN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포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0: 네.
1: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0: 우와.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 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아, 놀러가면 저렇게 놀 거다.
1: 네, 놀 거다. 네,
0: 계획을 세우는 거죠.
1: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네. 네,
1: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0: 네.
1: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0: 꿈으로 가야죠.
1: 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수.
0: 와.
1: 또 구글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0: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1: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EBS 뉴스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혐오 표현과 차별 문제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 인정 교과서가 발간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이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김범조 과장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네,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분야 인정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동안 인권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나 도덕 교과목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배운다거나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는 특강 등을 통해서 인권 교육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다만 인권 교육이 독립적인 교과목 체계로까지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인권 교육의 내용이 일부 제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종 교과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권만을 주제로 한 별도의 인권 교과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 시기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거나 인권 감수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과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 수업을

0: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교과서 제목이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번 교과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인권의 기본 개념과 가치를 배우면서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타인도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는 차별이나 편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속 인권 실천입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권이 내삶 속에서 매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전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네. 전통적인 인권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 인권과 기후정의 같은 최근 사회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교과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고 또 이런 주제까지 인권 교육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우선 정보기술의 발달과 관련한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 정보 교차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것들을 배움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후정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문제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기후위기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기후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한 나아가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데 어떤 것들을 실천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보 기술의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를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에 넣은 이유는 인권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이 마주해야 될 인권의 문제는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마주하게 될 미래 세대에는 이러한 정보 기술의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들의 삶과 인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1: 네, 이번 교과서는 충남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교과서가 됐습니다. 당장 이 학기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인권교과서는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 두셨듯이 이번 인권교과서가 충남교육청의 인정토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발되었지만 그 활용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학교 자유 시간 등의 인권 교과목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처럼 사회나 도덕 교과목과 연계해서 융합 수업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인권 교육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떠한 수준까지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을 주제로 한 단일 교과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은 한두 번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 실질적인 인권

0: 단일 교과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보급을 포함해서 학교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인권위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0: 네, 먼저 이번에 발간된 초등 분야 첫 인권 교과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과서 무상 보급과 온라인 연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발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다 손쉽게 인권 수업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교원 연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인권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청과 교원,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화상 연결이다 보니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투자에서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한 분야에 집중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흐름이 바뀌면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7월 청소년 모의 투자에서는 이런 분산 투자의 원리가 성적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퍼핀의 김혜은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7월 모의 투자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AI 반도체 주가 크게 흔들리면서 청소년들의 순위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죠.
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7월에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들이 정점을 찍은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게 커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달 만에 10% 안팎에서 많게는 2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청소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분산 투자와 저가 매수 전략의 줍줍형은 약 10.8% 수익으로 1위에 오른 반면, 성장주에 집중한 승부사형은 약 20%, AI와 반도체주 중심의 테크덕후형은 약 2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AI와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유형 모두 특정 산업에 투자가 몰린 만큼 해당 분야의 움직임이 전체 수익률을 크게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점인데요.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이동하거나 가격 부담이 커지면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과는 한 가지 흐름만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이 변할 때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승부사형과 테크 덕후형. 또 이제 한 종목에 투자한 건 아닌데, 그런데도 손실이 컸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분산 투자라고 볼 수는 없나 봅니다.
1: 네, 가장 먼저 볼건 승부사형과 테크덕후형이 어떤 종목들로 구성돼 있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승부사형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7월에는 주요 종목들이 함께 하락하면서 전체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는 달라도 비슷한 산업에 속해 있다면 같은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종목은 여러 개였지만 투자의 방향은 비슷했던 셈이죠. 이럴 경우에 시장이 좋을 때는 함께 오를 수 있지만 분위기가 바뀌면 여러 종목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때는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분야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반대로 여러 분야에 나눠 투자한 줍줍형은 1위를 기록했고요. 미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시장 지배자형은

0: 또 안정적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 투자가 어떻게 실제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1: 네, 두 유형의 공통점을 보면 투자가 한쪽에만 몰려있지 않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주주평은 소비재와 식음료, 그리고 소프트웨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로 구성돼 있었고요. 시장 지배자용도 미국 시장 전체를 비롯해서 금융과 헬스케어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는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월에는 반도체와 기술 주가 크게 하락한 반면 필수 소비재는 오히려 4에서 5%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시장 지배자용 역시 일부 분야의 부진을 다른 분야의 상승이 상쇄하면서 수익률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주평은 보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결과를 기록했고요. 물론 여러 분야에 나눠서 투자한다고 항상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보면 투자의 방향이 한쪽에 몰리지 않을수록 특정 분야의 변화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크게 흔드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0: 네. 특히 승부사형 보면요. 6월 한때 수익률이 40%에 육박했다가 한달 만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1: 네, 승부사형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과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정 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오르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산업의 종목들은 비슷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함께 하락할 가능성도 커지죠. 승부사형도 반도체 관련 종목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수익률이 빠르게 올랐지만 관련 종목들이 함께 하락하자 전체 수익률도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졌는데요. 결국 투자 성과를 볼 때는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만 볼게 아니라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변동과 위험을 감수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높은 수익 뒤에는 그만큼 큰 변동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 네, 지금 이 투자 결과는 실제가 아닌 청소년들의 모의 투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수익률 1위가 달랐잖아요. 결국 어떤 분야가 오를지 계속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런 모의 투자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1: 네,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등이 달라졌다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산업과 종목도 계속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어떤 달에는 반도체가 강하고 또 다른 달에는 소비재나 금융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미리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만 계속 잘될 거라고 믿고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에 나눠서 투자해서 한쪽의 부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분산 투자는 앞으로 오를 종목을 정확히 맞추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내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때를 대비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물론 나눠서 투자한다고 손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분야의 변화가 내 투자 전체를 크게 흔드는 위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청소년 금융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의 투자에서 누가 1등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실 때도 그런 교훈이 반영됐겠죠?
1: 네, 8월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분산 투자의 원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러 산업과 섹터에 나눠서 투자한 유형이 있는 반면에 특정 분야에 집중한 유형도 있는데요. 투자 방향이 얼마나 나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이런 구성의 차이가 실제 수익률과 변동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모의 투자를 통해 분산 투자의 원리를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네, 분산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먼저 섹터를 나눠서 보는 건데요. 섹터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분류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기술, 소비재처럼 사업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모의 투자를 할 때에도 한 섹터에 몰아서 고르기보다는 서로 다른 섹터에서 하나씩 골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3개 대신에 반도체, 소비재, 그리고 금융에서 각각 하나씩 고르는 식으로요. 또 여러 기업이나 섹터를 담은 ETF를 활용하는 것도 분산 투자를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분산 투자는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많이 오를까 보다 내 투자가 한 곳에 몰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분산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0: 네, 결국 모의 투자의 목적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겠죠.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8월 13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조용한 산골마을. 무더위를 뚫고 삼삼오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3: 풍물놀이로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니 덩달아 인생도 즐거워졌다죠. 영암의 새벽을 여는 우시장엔 최고급 소들이 총출동.
5: 지금은 이제 저런 분들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3: 땅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왕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그곳.
6: 만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영암.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은 영암의 북쪽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인 용천 마을로 가볼까요?

0: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천 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맛있는 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귀농 13년 차인 현숙 씨와 동석 씨 부부도 감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1: 이 감을 만약에 다른 그 새로 나온 가지가 가리게 되면 이 감이 맛도 없고 크지도 않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하지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0: 전문 농부가 다 됐다죠.
2: 요만한 거는 어차피 감이 못 되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잘라줘야지.
3: 이거.
0: 농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 작은 열매는 과감히 잘라서 큰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다는 남편.
2: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원래 도시 사람이라. 저는 눈으로 본 거라도 있죠. 지금은 잘해요.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감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죠.
1: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이제 귀농한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자리도 잡고 이제 마음도 자리 잡고 농사도 자리 잡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제는 올해 감 농사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1: 별잎이도 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이 나무가 이제 이 가지에서 감이 달려요.
2: 성장 우세성이라고 성장 키 크는 데만 그 양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15도에서 45도로 눕혀줘야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를 맺어줘요.
0: 감나무에 정성을 쏟는 부부를 보니 벌써 올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오전 농사 일을 마친 현숙 씨, 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2: 풍물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용천회관 정자 앞에서 풍물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이장한테만 허락돼 있어요. 이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또 허락돼 있어요.
4: 아, 그렇군요.
2: 예. 네. 서울에서도 방송해요. 동네 분들한테.
0: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팽나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이하게 비석을 껴안고 있는 형상인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2: 군왕지라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임금이 살 자리다. 이 땅은 임금이 살 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보기 드물게 큰 나무지만 이곳에선 기본 100년이 넘은 약 25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250여 년 된 이 나무는 당산나무로 앞에서 당산대를 지냈다죠.
2: 지금이야 산에 나무가 많지만 예전에는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떨어져도 그거는 불 안 돼요. 벌 받는다고.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0: 사실 고령화 마을이 되며 오래전에 명맥이 끊겼던 당산제.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현숙 씨가 4년 전 마을 사람들과 되살렸다는데요.
2: 어서 들어오세요.
5: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장사님 오늘 모여서 연습 양지감 합시다.
5: 그럽시다.
0: 하하, 풍물 놀이까지 배워서 제대로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0: 마을의 어르신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랑이죠.
1: 기분이 좋죠. 옛날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러고 마을에 걸궁치고 막 집집마다 들어다니고 했잖아요. 보름에는. 근데 이 근자는 아예 없는데 이러고 요즘에 이러고 저러고 뭐시기를 해갖고 이런 기쁨을 준 게 너무 감사해요.
2: 여기 모이신 분 중에 12분 중에 3분만 유동네 분이고 나머지 분은 모두 귀농이세요. 귀농인 가정이 많아져갖고 요걸 풍물단 하나 만들었죠.
3: 이제 보름날도 하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배워가지고 당산제도 하고 우리가 보름날 이제 대보름 받기도 하고 그래 모여가지고 연습 좀 하고.
4: 당산제는 그러면 언제 하세요?
3: 10월 달 정도에. 왜냐면 원래 봄에 하는데요. 그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늦게 하고 있어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0: 사라진 전통을 잊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당산제와 풍물놀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고 용천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아, 연습 후 챙겨 먹는 간식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오늘 간식은 현숙 씨 표 감 슬러시. 작년에 수확해서 냉동시킨 감으로 만든 것인데요.
2: 가끔은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이제 감이 없는 여름에는 이런 걸 또 되게 좋아들 하세요.
0: 감 슬러시 한 입에 사르르르 사라지는 더위. 아하,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게 행복이죠.
5: 활기차죠. 더 젊어지는 느낌이고.
2: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뭐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쭉 나가면 좋아요.
0: 넵,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신북면에서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장인데요. 영암에서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영암 농민들은 물론 인근의 나주시, 목포시, 해남 부근에서도 온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비우구는 대략 100여두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번시구는 30여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두 번 저희가 송아지를 엽니다. 송아지장 때는 송아지가 대략 한 250두 장당 그렇게 나옵니다.
0: 아직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좋은 소를 차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이 치열한데요.
2: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싼 놈 사갖고 돈을 벌까 그런 마음으로 오죠. 석가이 워낙 이제 하락 시세다 보니까 이제 살 때도 이렇게 잘 사야 되고 이제 엄마 등급도 좀 봐야 되고 정액이 뭐 들어갔는가도 좀 이렇게 골라서 사야 되고.
0: 요즘 이 숫자만 잘 살피면 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2: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1: 저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2: 이제 나이,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이런 것이 다 그.
0: 한쪽에선 검사가 한창입니다.
3: 지금 수의사님이 임신 후 이거 안에 임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4: 이거 수조표 있었나요?
5: 네, 1월 15일이요.
4: 1월 15일. 56이요. 56.
5: 네, 56이요.
4: 가격 책정을 할 때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를 매겨줘야 사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제 파시는 분들도 정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0: 그중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를 보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6: 7천 원. 7천 원. 중개사입니다.
7: 55.
0: 경매 전 소를 한 마리씩 살펴보는데 이때 소의 나이를 듣고 킬로그램당 최저가를 결정. 그 가격이 경매 시작가가 됩니다.
7: 소 모든 가격은 갈비의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 가격이 500만 원이면 갈비가 약 350만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갈비의 살집을 보고 우리가 가격을 매깁니다.
0: 수많은 소가 사고 팔린 우시장.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육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0: 여기에도 별 이익은 안 남, 안 남죠. 멋있게 오는
1: 아들의 결심에 힘이 돼주고픈 아버지.
0: 소가 혹시 낫다 해갖고 소를 키는 거예요, 지금. 지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2: 어떤 좀 기대를 좀 하게 되세요?
0: 아이고, 영농 후계자로 우리나라 그 한우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죠.
3: 아직은 그래도 보는 눈은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랑 그래야지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경매 시작 시간인 7시가 가까워지자 방역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많은 소가 오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죠.
4: 현 시간으로 이후부 백두에 대한 1차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농민에게 소는 가족이자 소중한 재산, 그렇게 팔리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답니다.
5: 사료값도 부족하고 가정의 돈도 부족하고.
2: 그래도 이렇게 50두 중에 3마리 이렇게 내오시면서 미안하고 서운함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5: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이 쓸쓸하게 다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1: 최근엔 전자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매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군요. 이번엔 농민의 소 차례. 자, 다행히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5: 얼마이? 얼마이?
1: 혼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5: 소 키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1: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소들이 낙찰됐습니다.
6: 고기 소들은 무게를 재서 그 몸무게하고 낙찰받은 킬로그램당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낙찰 최종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희가 개근 작업을 하고 있고요.
1: 애지 중지 키운 소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육질과 무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오래 전부터 소 사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현재 영암 내 한우 농가는 1170여 곳. 그중 18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몇 마리나 키우세요?
7: 한 180두 정도 키워요.
1: 안전하 서나 소 생각밖에 안 한다는 재성 씨. 아하. 소가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데요. 최고 등급으로 키우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료. 먹이에 따라 육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7: 이제 번식하고 올라오는 거새들이는 이제 태매품이고.
2: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7: 이제 이거는 이제 등급하고 이제 살주기 위해서 이제 태매품이랑 같이 이제 먹이주고. 이제 번식구들은 이제 송아지를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번식으로 사러주고 그래.
1: 이때 농가를 방문한 차한대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싣고 왔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7: 육질에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 투불, 완불 나오는가, 그런 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느라고.
1: 쉽게 말해 초음파를 이용해서 출하를 앞둔 소의 육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블링 상태와 지방의 두께까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하하, 세상 참 좋아졌죠.
8: 그 등지방도 얇아. 안 걸려. 걸리는 거 없어.
9: 42.
8: 이제 여기 밑에 네. 이렇게 태웠으면 등심 모양이 약간 그려져서.
1: 기대와는 달리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치는 상황.
8: 형 이게 사투? 근데 지방은 좋아 보여.
9: 이런 애들을 저희가 더 먹여가지고 2, 3개월 더 먹여가지고 마블링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출하 시기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두세 달 뒤에 툭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누구보다 이제 잘 키워서 내는 게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명품 소로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그것은 철저한 혈통관리입니다.
7: 조개 시수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암소 이제 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그렇게 치면 어떤 좀 좋게 나오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건네지방이고 냉채도 오고 들이친 단면도 던지면 뚫고 이렇게 였을 때는 이 소는 완전 A급이에요. 이제 소가 잘 받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소를 잘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소를 누군 못지않게 키우는 마음 포부가 생기죠.
1: 이 송아지도 남부럽지 않은 튼튼한 소가 되겠죠.
2: 선생님한테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7: 나의 희망이죠.
1: 우직하고 성실한 재성 씨, 누굴 닮아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소를 꼭 빼닮았네요. 자, 이번엔 시정면 신현리로 가보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뒤로 뭔가 보이는데, 아니 이게 다 뭘까요?
2: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
2: 어머니, 저 뒤에 큰 게 있어요?
10: 저걸 발굴을 하니까 무엇이 나왔냐 하면 옹간. 옹간도 나오고 그 뭐라 할까, 지하로 만든 병 있잖아, 항아리 병. 그것도 많이 나오고, 애기들이 옛날에 썼는지 그 잘잘한 서수가 알맹이 같은 진주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2: 어머니 보셨어요?
10: 했어요. 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1: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이제야 보이는 발굴 현장. 영암 신현리 고분군입니다. 마을 뒤쪽에 발굴 현장이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나가며 얼핏 봐도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11: 마을 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성과가 어떻습니까?
11: 성과가 지금 각 고분이 지금 저희들이 총 두 기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내용에서 옹감이 아주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이게
12: 옹관... 예, 이게 옹감묘입니다.
1: 깨진 옹관도 마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답니다.
11: 지금 영산강 유역의 마한 시대의 어떤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습니다. 묘제 변천사에.
1: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마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형 옹관입니다.
11: 큰 항아리는 이쪽이고요. 북쪽, 서쪽에 있고요. 정을 하는 안쪽에 삽입된 부분이 소옹 쪽입니다. 적은 옹관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합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무덤이 형성돼요. 관이 만들어집니다.
1: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고분 발굴 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한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니. 이 속도면 완전히 깨어난 마한을 만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길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13: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으로 털고 도구로 다듬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1: 근데 자세히 보니 발굴 도구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13: 아, 이 흙을 담는.
1: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붓, 호미등인데요.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11: 새로운 유적을 만날 때마다 과연 유적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게 하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에 지금도 아직도 대학 1학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붓을 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영암에는 고대 국가인 마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한 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바로 이 고분 탐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발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 발굴된 옹관과 토기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한의 문화유산은 이곳 주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14: 가야보다 백제보다 훨씬 앞선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던 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요즘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1: 박보경 이장님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 이 영산강도 크게 한몫한다는데요.
14: 저게 이제

0: 영산강 줄기죠. 물이 옛날에도 간발의 차례였잖아요. 물이 싹 빠질 때도 이런 쪽에는 지금 모시머진 쪽에는 갯벌로 남아있는데 가운데 저런 데는 물이 저 정도 조금씩 있었어요. 좀 이보다는 좀 더 적게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고려 현장이 거란한테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나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야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 주변 어른들이 말하면은 현종에 가서 군인하고 머물렀다. 여기서는 현종이, 저쪽에서는 세자가, 저 산을 세자가시라고 그럽니다. 그 현종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 군으로는 거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해신이 나타나서 건너라 해서 꿈을 건넜다 해서 영산강 속에 몽탄강이라 이미 따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으로는 영산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하고 저 동네 사람들은 몽탄강 몽탄강 그래요.
1: 안타깝게도 현재 남해 신사는 2001년도에 복원된 것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사당은 일제강점기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는군요.
0: 이쪽에는 동제, 이쪽에는 서제라고 그럽니다. 동쪽에다는 옷을 보관하고 서쪽에는 제사 유구를 보관합니다.
1: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모여서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0: 해신제는 생물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향로에다는 향을 피우고요. 뭐 술은 개고 그 다음에 음식은 불에 익히지 않는 것. 그래서 소머리도 생채로, 야채도 생채로 넣습니다.
1: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에 서해 신사도 있지만 해신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0: 임금이 충문을 쓰고 향을 내려서 육계고 론님이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를 지낼 때는 항시 나라의 평온을 위하고 주민의 평온과 안녕을 해서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고향을 사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영암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 있는 일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긴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창시자. 새롭게 도전하시고 그걸 완성해 내신 분.
1: 와, 참 자랑스러웠죠.
2: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 있어서 노란호 선생님은 은인이자 애국자죠.

0: 노라노라는 이름을 선생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짓게 됐어요?
1: 입센에 노라의 인형의 집을 처음 영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처지가 됐을 적에, 그렇지, 내가 노라 같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여자가 독립해서 나간다는 그런 결심, 또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저한테 영향을 주었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실까? 시부모라고 내가 뭐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신랑이라고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얼굴도 잘 모를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지. 이 집에서 내가 그냥 살아나간다면은 이 집에 내가 식모살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만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미지수거든요. 나는 나가서 미지수의 길을 가보자. 그러고 나와서 끝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라로 살아온 거죠.

0: 선생님 제가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이 네. 무슨 말씀이에요. 긴 시간이 없어요. 김선생님 지실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2: 오늘 제가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데 어떡하죠? 남성도 맞춤 디자이너 선정이 필요한 회사 사장님이세요. 오늘 선생님 인사드린다고.
1: 네.
2: 일부러 시간 내서 어제 아유. 출장 갔다가 축하드립니다.

0: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대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서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건강을 잘 추스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오늘 선생님 나중에 못 뵈실 수도 있다고
1: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니 글쎄 하늘에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백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생활했느니
3: 예. 아니 저는 저 패션 디자이너로 우리 노란아 선생님의 한참 후배인데 야 진짜 우리 패션계에 우리가 사실은 해방 때부터 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러한 어른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2: 아유 오래간만이다.
4: 선생님 그리고 이 옷도 선생님 옷이에요. 기억나세요?
2: 근데 사이즈가 이게, 맞아요?
4: 이게 조금 작은데 엄마보다 제가 덩치가 커갖고 근데 아무리 작아도 오늘은 무조건 이걸 입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엄지를 입고 잠궈지지도 않아요.
2: 아니 그러지 않아도 늘 생각을 했어.
1: 네. 이건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네 노란 옷.
5: 저희도 헤리티지가 있다. 저희 한국의 패션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분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해왔고 그걸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리잖아요. 사실은 패션하는 사람이 노란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6: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2: 응?
6: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잡지 모델. 잡지 표지 같아요.
2: 근데 6.25 때 많이 없어졌어요. 사진들.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그 옷은 다 입어봤어요. 내가 구두도 신어보고. 그래서 내가 옷을 해입기 시작한 거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내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한복 치마 조거리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입학을 했다고. 그 시대에는 나하고 두 사람만 세라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그 우리 집 DNA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없었죠. 여자의 직업이라는 건 글쎄 두 가지라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그 인터테이너들.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자락도 영어를 하고 타이프를 치면은 취직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실세 해가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이브닝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일본 옷감이었어요. 일본 기모노 옷감, 일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거 거저 주다시피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패턴을 신문지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롱 드레스를 해 입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옷 잘 입는 거 아시죠? 다 안 돼. 내가 그렇게 자기가 했는다고 그러는데 패션 디자이너로 소질 있는 것 같다. 우리 공부시키면 어떠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자가 핀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가니까 미국은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지옥같이 그만큼 차이를 느꼈죠. 그래서 여기는 내살 곳이 아니구나. 한국도 공산화되니까는 가지 말라고 다 말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고 살기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뭔가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이제 한국에서 패션쇼를 하니까 전부 쇼라는 게 뭐, 한 가지 노래 춤추는 게 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패션이다,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모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1: 반도 호텔 옥상에서 지난 6월 9일 남녀 2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메다이나 노라노 여사의 제2회 가기 패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0: 같아.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2부에는 이제 애프터눈 드레스 하고 이브닝 드레스 하고를 이제 하는데 한국 옷감 치마 조거리감에서 이제 골라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 모델들도 직접 손님들 중에서 뽑아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걸음걸이 가리키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1: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와 그 50년대 나 저 한번 뿅 약간 진짜 타임머신 타고 잠깐 가서 선생님이랑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난 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옛날 이제 40~50년 넘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적으로 성격까지.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 속 분들도 너무 멋있었고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하선이 하신 거 옆에서 구경하고 같이 파티하고 놀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2: 그냥 노란 옷이라 보여준 의상의 대부분은 우아하고 고아로운 의상으로 디자인의 새로움을 보여주어서 모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사관, 대사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부인들이 파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한복은 너무 초라해. 한국 조거리를 저 브라우스 시기로 만들고 안에 치마를 슬리블레스 롱드레스로 하고 한국 옷감에다가 그 한국적인 무늬를 넣어서 한국 옷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도 그 파티에서 손색이 없도록.

0: 때쯤에 제가 노선생님 의상실을 가려면은 그때는 명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오던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1: 어디갔어요?
0: 맨홀로 빠졌어요. 저를 쳐다보고 보다가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오던 남자가 갑자기 맨홀로 빠졌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도선생님 옷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9인가 20살 때인데 그리고 제 결혼식 옷도 해주셨고 하얀 벨벳으로 투피스를 해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스커트에 위에 자켓이 길었어요. 그 웨딩드레스 아주 이뻤어요. 다른 걸 안 입어봤어요. 맞춰서 입는 건 내가 노선생님 거밖에 안 입어봤어요. 네.

폴시스터스의 바지를 입었는데 보통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좀 율동을 하는 노래하세요. 그래서 나팔바지를 해주면은 그 율동에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뭐 진짜 판탈롱이 완전히 대히트를 했죠. 이 상상은 저희가 단독으로 바꿔왔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판탈롱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생, 학생들과 뭐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는 판탈롱이 정말 대히트였죠. 그 시대를 함께 같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프라우드를 주죠. 네, 프라우드를 주고 그 옷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프라이드를 갖고 입고 나갔을 때그 노래에 아마 100%는 풀로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동성 있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 길거리에 먼지 쓸고 다닌다고 뭐 흉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란호 선생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어디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1: 자신감. 그거는 확실해. 우리 집 옷을 입고 나가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편안하니까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뭐든지 편안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입은 의상이고, 이거는 박현욱이가 미스 코리아 때 입은 거고, 1957년, 59년 그때에.

이런 거는 다 그러면 이건 최은희 씨가 자매 화원에서.

0: 어렵게 웃는 것이.
1: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양장점을 차리니? 아버지 병원 판단 있지 않오? 아니 얘가?
2: 염려 마십시오. 개인전에서 재벌임이 팔리면은 그 돈을 몽땅 투자해도 좋습니다.

0: 이제 테레비에 연속극 같은 데 타렌트가 해서 또 그 다음에는 무대의사 그 신협이라고 있었죠. 영국 단체 뭐 해물의신이 로맨 주리엣이니 뭐 많잖아요. 그 의상을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의상 노라노가 나왔고 이 무대에도 전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의상 노라노를 넣어달라. 선전의 방법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빨리 선전이 됐고 또 금방 보급이 됐고 뭐 맞아떨어진 거죠 뭐.
1: 외국 경우를 봐도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같이. 무용공연도 하고, 오페라 관련된 것도 하고, 영화는 당연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예전에 발렌시아가 지방시 뭐 다 그랬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노라노 선생님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확장성을,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노라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옷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옷에 대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쓰고 싶었어요.

이런 옷은, 요 두 옷은 노라노 선생님의 옷인데 이것도 좀 제가 입었었어요. 어머니도 입으시고 저도 입고. 이 옷은 굉장히 너가 나중에라도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쩌다가 한 번 입는 옷이 아니라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많이 입었어요.

노라나 선생님의 옷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편안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이 아닌가. 막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옷,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 하고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리고 내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옷이라 그러잖아요.

0: 이것도 한 15년 됐을까? 이거는 유행이라는 게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입고 어울리면은 그게 유행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집 옷을 보시면은 우리 집 옷을 어머니 거를 다 대를 이어서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한 20년 동안 지금 옷을 안 해입어요.
1: 몇년된 옷이에요?
0: 한 15년? 다 그래요. 한 15년 동안 옷안 입었어. 이건 한 20년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 편하니까.
1: 선생님, 근데 검은 옷이 맞네요.
0: 다 검은 거예요. 대체로.
1: 왜요?
0: 그래야지만 구두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일일이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바쁜 사람이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지.

0: 혹시 결혼을 다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우선 남자도 사귀어도 오래 안 가. 왜냐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7시에 약속을 해 놓으면은 내가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못 맞춰 가거든. 그럼 누가 두 번은 기다려주지만 세 번째는 안 기다려주죠. 그러고도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왜안 했을까? 책임이 많았어. 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6.25 때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재산도 날라르고 날라가고 아버지는 그 병이 드시고 그리고 식구는 열 할머니까지 해서 애들 아홉, 어머니, 할머니 열아 12명을 내가 내게 살려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구나 뭐 결혼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끝나니까 이미 늦었다고.

0: 계속 롱런을 하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때 이제 노라노 선생님께서 샵에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윤복희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정말 멋진 옷이 있어서 살려고 보니 노라노였다.
1: 아, 하여튼 굉장히 큰 비싼 백화점인데요. 거기에 노라노 선생님이 옷이 진열돼 있어요. 샵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노라노 이렇게 해갖고 그 샵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자랑스러웠죠.

직장에 미국서 직장 여성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접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도 입고 밤에도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자인한 게 그 스트라이프스.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려면은 허리가 늘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뒤에다가 사이즈를 조금 늘려가지고 고무줄을 끼워서 앉아서 먹어도 편안해서. 그게 히트를 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Known as fashion is on the well-controlled elegance.

최정아 학생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패션 디자이너 우라노 선생님 모셨습니다.

0: 네, 저는 오늘 로나로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선배 기자님 중에 노라로 선생님하고 아주 친한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경축 기자로 들어온 저를 데리고 노라로 선생님한테 갔어요. 굉장히 그날 막 흥분되고 감동을 받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1: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깨우치고 배웠어요. 그때 한국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길 없는 길을 개척해 오셨고, 그래서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유튜 hug me.
1: Old grandma. 증조 okay. 할머니. 증조 할머니.
2: 아이스.
1: Oh yeah. Yeah. 한국 과자가 맛있어.
2: Who buys you the snacks?
1: Snack. Korea.
3: Yeah.
4: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키워주셨어요. 막 그냥 같이 옷을 파는 것도 기억나고 같이 일하는 것도 그냥 패턴 만드는 거 스케칭할 때도 그냥 보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거 한번 패턴 잘라봐라 그래서 잘라서 하는 것들도 다 기억나요. 너무 저를 아껴주시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냥 너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리조트니까 막 라피아 디테일
1: 그런 걸 매칭해서
4: 그리고 막 타조
1: 근데 타조 털
4: and then like
1: 선생님은 그 당시 옷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물려받은 이 헤리티지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가 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0: 이제 4대는 누가 하겠느냐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탈리아에서요 최소 한도가 3대야. 최소 한도가 프라다 무슨 뭐 구찌 이런 데도 지금 다 1대 3대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하려면 한 4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0: 이게 무력하다.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제?
1: 네. 사장님과도 같이 옆에 있어요?
0: 아니, 뭐, 여기야. 신부님들 다 계시고. 네.
1: 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외롭지가 않지.
0: 응?
1: 외롭지가 않지.
0: 글쎄요.

0: 너무 바쁘게 살아서. 80년이 어디로 갔는지.
1: 그래도 선생님은 잘 살았습니다.
0: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지.

내년에는 한국 나이로는 100세죠. 엄청나. 실감이 안 나네요. 그만큼 살았던 실감이 안 나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지난 날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좀 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0: 실감이 안 나네요. 100년은 살아도 실감이 안 나. 그냥 생겼던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앉아서 생각하면 꿈같이 지낸 거죠.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또 잘 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난 정말 모든 게 그 두 마디로 끝이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또 제가 선생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더 큰 영광이었고
2: 선생님 백수를 축하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3: 100세까지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100세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정말 놀란 분이에요.
4: 지금까지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으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옷을 만들어 왔다라고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6: 선생님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7: 사랑해요. 노 선생님 사랑합니다.
8: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순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5: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16: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7: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6: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7: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16: 아이야!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17: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16: 와, 장관이다, 진짜.
17: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18: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9: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6: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락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7: 아무거니, 아무거니.
8: 네.
7: 아마!
8: 아줄? 아줄?
7: 아무 포르기스나.
8: 히히데이나 뭐?
7: 아무나야. 서버이 밀레라 포르기스네, 버스누야.
6: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9: 이것이 엔장과 알을 하는 중에는 우리나라에 가야 돼요.
6: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10: 아, 부품 네. 확인하고
11: 예.
10: 여기 찍힘 예. 확인하고
11: 예.
10: 미물질 있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11: 천천히 걸려, 천천히.
6: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0: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1: 저기 토퍼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 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0: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 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 합니다.
2: 조금만 더.
0: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랍니다.
3: 다이아니 네팔 미대단에 받고 개개 거래라는 거 어떤데? 아무 사는 거라는 분?
4: 일단
3: 어쨌든 뭐 정리를 한번 해야죠.
4: 안돼 잘한다.
3: 기존 해는 거는 해는 기다리는.
4: 이거 됐어.
0: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3: 이제 봐도 줄로 가다.
4: 그래 잘 봐요.
0: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온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5: 마베 라미오사 마베 리오사 마베 쿠시오
6: 브라골라기 제이 담로 구라루 막나 파우다 쿠시락서 야 먼디라 이사게 파치네 머네 어르게 문저 쿠시락서
0: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6: 아니 바발레 베트남을 나가서.
0: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6: 바바가 그 타고 갔다 따라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7: 바보.
5: 아지.
6: 바바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코리아 갔다 벌써 올라.
5: 아지.
0: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8: 나 이상해서를 뭐하게 놀아말래서?
4: 오, 근데 너 궁이 너무 커 보이는데?
8: 뭘 둘러와 있나?
0: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센티미터. 아기메다 어가디.
0: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9: 아미로 크다.
10: 액션.
0: 이제 보니 3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쫓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 아우아우 가자 하나.
0: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5: 요 안으로 엄마 마이머니 슈네룸이요. 요면 부부그룸어 부부 부사우 아이사이사 슈네룸이요.
0: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식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11: 남이 말아뜨리러 마시고 말아뜨러잘 뜨러잘 뜨죠 매서베 있고 아버 가오마 스쿨 람로 차이나 바보고 바발레네 두이자나 바보래 람로 상업 보람 보내라네 이한리라 바보고 라이 버시오.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12: Some,
5: some
12: non-living things.
5: Non-living things.
12: There are many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 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11: 요미로 바보리 보아레라니 버스 먹어서 두개도 이스쿨만.
0: 우와 세상에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13: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11: 어 뭔데래. 굿이 미로 바보리 람로 보리라서 이디 람로 거리라서 되게 굿이죠.
0: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1: 이거는 밋 마살라, 밋 고기. 고기 마살라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맛이 좋아요, 이거.
0: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 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14: 기름 아닌데 이거 싹 식초인데 이거.
15: 아니 지금 뭘 부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14: 기름.
15: 어 이게 뭐였어요?
0: 아니 어허 통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16: 아 우리 원래 댁에서 먹어요.
15: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아,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거 보신 거.
0: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14: 그런 것 같아요.
0: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1: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15: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1: 먹을 수 있어요.
0: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16: 파이팅 그렇고 비자고 기운돼서 아부터 마이나 보니 아이프에서 라스트 걸리어래.
1: 어, 더 피곤하더라. 더러
17: अलि त्यस राम्रोसँग थाहा भएन
18: नथप्दिने त्यस्तो त हुन होला नि होइन दाइ
16: अब नथप्नु पनि सक्छ कम्पनीमा त्यस्तो हुन्छ
18: हो र
16: भाइ अब तिमीलाई के अब मानिलो अब तिमी त अब यहाँ अब हुन्छ होइन लगो लगो हुन्छ तर मानिलो अब तिमी भएन भने तिमी के गर्ने विचार छ त
0: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에 소갈이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19: 네, 안녕하세요. 수감입니다.
0: 이나인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19: 그러면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0: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19: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까지.
0: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19: 보이샤 네팔마다 छोरा अर्को स्कुल फी अनि लत्ताकोबाट खाना भइहाल्यो अनि पोखरामा बसेर पढ्छन् घर भाडा अनि गाउँमा चाहिँ त्यही घर खर्च त्यस्तैमा खर्च हुन्छ भाड त पर्छ तर किनभने गर्नुपर्ने अवस्था छ त्यही भएर गर्नुपर्छ गाह्रो फिल भन्दा नि अब जेतो छोरो घरमा जिम्मेवारी अलि धेरै छ
0: 한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가족은 고향집에 가는 길. 먼 거리 이동이라 휴게소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20: 안녕.
21: 아저씨 아이스크림 거 초티.
20: 가오리.
21: 나도 자리 참. 뭔데?
20: 아, 이게 버리는 맛이야.
21: 설마 찐이 뿌잖아.
20: 아?
22: 찐이 뭔데, 우리?
21: 톨로만체.
22: 톨로만체니 뿌잖아, 우리.
20: 예, 톨로만체 뿌리 안 찐이. 아무래, 까대가 곧다 까대가 쫄 라에 살에, 내일 썩썩 나가라.
22: 아주.
20: 이제 소화가 왜 그래라.
21: 맞아.
20: 아, 제 바다 아니 너랑은 사람은 상관없어. 그래라.
22: 몰라.
21: 땡큐.
20: 아, 몰라.
22: 몰라. 바이바이.
21: 바이.
20: 내 나랑은 상관없어.
0: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20: 화장실도 좀 멀어서 어머니 다리는 좀 다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어머니가 다쳐도 가볼 수 없어 속상한 수감 씨. 대신 손자들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해발 2,000여 미터 산 중에 있는 저 집, 바로 척입니다. 다 왔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네요.
23: 비슷하래, 비슷하래.
21: 비슷하래. 누가 떼버스, 누가나.
23: 비슷하래, 산호. 지도 있네, 나 비슷하래.
0: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 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온 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24: 나마스테.
25: 나마스테.
21: 야라.
23: 누구나?
22: 네, 너무 바지. 와마.
21: 누구나?
0: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26: 호실라야사 아저네, 내 호실라야사 말라이. 나티 부아리, 내 베티라. 내가 루이단 나티. 내 호실라야.
0: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26: 마부르고 안 마부르고 감춰도.
0: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중 얼마나 아프

0: 주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1: 여기는 어떤 허리 나던 거. 누워져 나고 된 감독사. 뭐 안 들리니 몰라요. 더 버려. 아니 사티사티 잤대
0: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2: 아마 너거래 선제 오는 줄라 모번이야 선제 수. अब गाउँ घरमा आफ्नो ख्याल गरेर स्वास्थ्यको ख्याल गरेर काम गर्नु होला म यहाँ मेरो काम गर्ने ठाउँ यहीँ हो अहिले यस्तै राम्रोसँग चलिरहेछ काम म पनि यहाँ सन्चै छु तपाईँहरूको आशीर्वाद र भरोसाले गर्दा मलाई अझ काम गर्ने थप हौसला मिल्छ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छ
0: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읽어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2: 아무 ख्याल गर्नु होला आफ्नो ख्याल गर्नु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0: 결국 오열하고 마는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3: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피자를 살 겁니다.
0: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3: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0: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0: Nocturne.
1: 관광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시티를도 불러요.
2: 설레는 날 아침. 네팔의 가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스카프 카다로 안전을 빌어주는 할머니. 생후 5개월에 헤어진 둘째는 아빠를 알아는 볼 수나 있을는지 걱정도 되지만 손자들이 아빠를 만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3: 아빠 난 알아?
2: 오, 발음 좋은데?
3: 엄마 내게 아빠 만나러 왔어요.
2: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 아이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5: 가루도 대디에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뱃네 번에 버치 대디 가루 잡아야나.
3: 감사합니다.
2: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동실동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3: 안녕하세요. 중랑보령 어떻게 가나요?
6: 중랑보령? 중랑보령은 철로 가는데?
5: 헬로.
6: 헬로 버스.
5: 헬로.
2: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7: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쪽 기다리시면 돼요.
2: 그런데? 야?
5: 꿈말하다 해.
2: 예기치 않은 난관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3: 중랑보령.
5: 중랑보령?
2: 네. 알겠어요.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8: 뭐할래? 뭐하고 언월
3: 데이터 길이 코스트 락차니 팀 라이징? 뭐래? 마마 데이터 내일 코시 락차.

0: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요?
1: 야오, 다봐보가.
0: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1: 야, 마사님 부재는 깜깨겄네요.
0: 어쩌겠니.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1: 나자, 요 아이스크림 오이라 함러. 나자, 와라 함러.
2: 데라 함.
1: 나자, 나자 아이스크림 라함. 아버 보살님 만지차이나 몰라. 아이스크림 오이라 함러.
0: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1: 보샤나 드려라.
0: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1: 그래도 보샤.
0: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 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1: 아저님 어준이 기다려 하십니다.
3: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2: 아빠 가위바 지도자네요. 뭐 뒷도 바발레 맥주.
0: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 보충해 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말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4: 안녕하세요.
0: 멋져!
4: 한국어 후고구 아들이 가나요?
5: 어디 갔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0: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4: 안녕하세요.
0: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6: 한국 후쿠오카는 어떻게 가나요?
0: 오! 기대감 상승 중?
7: 이쪽에 집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간다. 미리 한번 잠깐만요.
0: 모를 땐 여보!
7: 후쿠오카 저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8: 관창공단?
7: 자기 산마차.
8: 산마차.
7: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8: 오늘 모셔다 드려요.
7: 이쪽으로.
0: 아내의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8: 감사합니다.
9: 아유, 세상에. 조심히 가요.
0: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6: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가.
4: 감사합니다.
0: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4: 감사합니다. 바이.
0: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6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 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10: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0: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는 앙쿠스.
11: 청소부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1: 괜찮아요.
0: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11: 꼬꼬에 누구 만나러 가요?
0: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11: 여기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태워놔줄게요.
0: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2: 네, 고실한.
0: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11: 여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 거의 다 왔어요.
1: 봐봐, 여기 봐봐. 봐봐.
0: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들.
2: 근데 봐봐서 깜고리 숨석.
0: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성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2: 여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내리면 돼. 조심. 차오니까 조심.
0: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1: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
2: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2: 바이바이.
0: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2: 아빠 만나러 왔어요.
12: 아빠가 누구예요?
2: 저는 지금 씨의 아들입니다.
12: 반가워요.
2: 반가워요.
12: 박수. 반가워.
13: 네, 굿거라. 굿거라.
12: 반가워.
13: 수감 같아서.
12: 수감 어디 있네요? 아, 지금 저녁밥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0: 만남도 타이밍인데 길이 엇갈렸네요. 오늘 공장장님이 수감 씨에게 긴급 전달 사항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12: 식당밥은 어때요? 네. 먹을만해?
10: 먹으면요.
12: 먹을만해?
10: 네.
12: 식당에 맛있어, 여기 맛있어.
10: 이거 맛있어요.
0: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봉?
12: 열어봐. 예.
0: 한 장짜리 러브레터? 뭔가요?
10: 아, 시작.

0: 연장 엔니에요.
1: 연장 비자야.
0: 예.
1: 소감하고 더 인도 네. 길게 하고 싶어. 가능해?
0: 예.
1: 오케이?
0: 예.
1: 그래, 우리
0: 고맙습니다.
1: 예, 네.
2: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1년 10개월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진짜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너무 열심히
1: 나도 고생했고.
2: 하지만 가족 만날 날은 또 기약이 없으니 차마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걱정 말아요. 가족이 아빠 기숙사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빠 혼자 쓰는 방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3: 수아미 보노 책.
4: 수아미
3: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뭔지 모르겠고.
2: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달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체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5: 나랑 문자.
6: 어?
5: 나랑 문자.
6: 우리 바바 누구네? 아빠 바바 왜 사자 있기네?
2: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7: 불로 절하라 온다니 산은 절하라이 점의 남을 절이라 한다고. 둘로 절하라 온다니 산은 절하라이 대해라 난 기원한다 나는. 내리 구시우는 자라 둘.
6: 바바.
3: 바바가니? 근데 바바가려니 구시우는 자 바바?
7: 응. 아주르니.
2: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0: 어디라고?
2: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0: 갑자기 봤어요.
2: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8: 좋아요, 아들 보니까.
2: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0: 왜? 거의 कतिबेला आएको यहाँ यो रुममा
4: होइन
0: आएको खोइ अरू
2: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 달음을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0: 멋지게 보내셔. 오예. 오예.
2: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0: 하셨지요?
4: 응?
0: 응?
4: 아니다, 안 해주니까.
0: 누구냐고?
2: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0: 진우야.
2: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0: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아.
2: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5: 자동차 운전면 와우 엉꿀
2: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0: 너무 좋아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요
2: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

0: 아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0: 와.
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0: 어떻게?
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깨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전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내가 떼돈 벌어서
6: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0: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1: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옥,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운신명이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한 친구도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센시아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붓고 아팠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1: 약해진 정맥결을 탄력 있게 센시아.
0: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확실히 가볍네.
2: 난방구는 붓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와, 와, 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2: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많이 오나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3: 여름날 산자락에 녹음이 짙어지면 한바탕 축제가 시작됩니다.
4: 아, 나는 전생에 슬로바키아 사람이었나 봐요.
3: 어딜 가도 푸르고 싱그러운 곳. 기차 타고 숲속 여행을 떠납니다.
5: 마르네 바이체.
3: 정성으로 한올 한올 엮어서 만든 특별한 치즈. 이곳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죠.
6: 급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3: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림이 되는 풍경 맛집. 여기는 타트라 산맥입니다. 슬로바키아. 이름이 낯설지 않다 했더니 체코 슬로바키아로 익숙한 나라입니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했다고 해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슬로바키아의 북쪽 타트라 산맥으로 향합니다. 와, 근사하죠? 만나자마자 반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타트라 산맥. 푸른 하늘과 초록 능선 사이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4: 저는 지금 슬로바키아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타트라 산맥 아래쪽이고요. 사진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어서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한눈에 담을 수도 없어요. 웅장한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시선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옛말에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더니 코앞의 일만 걱정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아주 예쁜 시골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덕 위에 지은 집인데 얼핏 봐도 아주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시골 마을이 참 좋더라고요.
4: 와, 집들이 너무 예뻐. 아, 여기는 볼로콜리네츠라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해발 718m에 있는 곳이고요.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목동이나 벌목꾼이나 이런 분들, 농부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셨었는데 통나무로 이제 벽을 하고 진흙을 바르고 거기 위에다 이제 칠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게. 아,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마을입니다.
3: 200년 전에 지은 통나무 집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 도미생.
8: Vítam vás na Vokolinci, vítam nás v našom ľudovom dome, ktorý je z roku 1945. Je to ukážka také tradičnej architektúry tu na Liptove.
3: 소박한 산골 마을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초지에 나가 양을 키우고 겨울엔 땔감을 구하는 게 일이었대요.
8: Tak sa nachádza pec, ktorá sa používa zime na kúrenie, ale takisto počas celého roka na varenie alebo pečenie.
4: Ide oven이네. Oven이 저기 저기 있었구나. 일석삼조네. 여기서 요리하고 오븐에서 빵 굽고 집도 약간 따뜻하게 데펴주고.
3: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하고 우리의 아궁이와 비슷하네요. 그 옛날 가난한 소작농들이 살던 마을이라 부모는 늘 바쁠 수밖에 없었답니다.
4: 밭에서 일할 때 아기는 이렇게.
8: 딱히 또 씨 브라보리야, 애기도 세고.

0: aby deti vlastne mohli nechať samé, ale pracovať sa muselo, aj keď mali malé deti.
1: Uri 예전에 그 시골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뭐 농기구 모습도 약간은 다르긴 한데 비슷하고 굉장히 정감이 가네요.
2: 산골 오지라 전기도 늦게 들어오고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몇몇 집이 폭격을 맞았지만 대부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아, 이분들하고 연말에 좀 나가봐야겠다.
3: Where are you from?
4: We're from Germany.
1: Germany?
4: Yeah.
1: Wow.
4: We were looking around. Mm-hmm. We've got a similar place in near my hometown, and I like it very much. So we went to this.
5: I like it very much because you see all the old things, how they work, how they were used, and I like it.
2: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게 산악 마을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산중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마을을 품고 있는 타트라 산맥, 비소케 타트라는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는 제법 큰 마을입니다.
1: 좀 구름이랑 안개가 많이 껴있어서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맑은 하늘을 경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산 정상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2: 타트라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롬니 츠키 봉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왕복 티켓이 14만 원, 꽤 비쌉니다.
1: 여기서 한번 타고 갈아타고 여기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저기까지. 우와, 2,634m라고 되네요. 우와.
6: 네. I wanna go. Lumni Chiki Shiti.
7: To the very top right.
6: Yeah.
7: But right now, it's pretty cloudy up there. It's a very poor visibility. So the four tickets. And the first station is located 100 meters straight in the other building where the big TV screen.
6: Mm-hmm. Okay, thank you.
7: Thank you for visiting us. Have a good day.
6: Yeah.
1: 이게 지금 실시간 영상이네요. 이거는 지금 산 정상인가 봐요. 아무것도 이 상태라고? 상황이 저면 매우 안 좋은데요, 보니까.
2: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기는 아쉽더라고요. 그냥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1: 쭈바. 네 명 딱 탈 수 있어요.
8: 출발했습니다.
2: 이야. 알고 보니 전통과 역사가 있는 케이블카였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백 톤의 자재를 사람과 말이 날랐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였대요.
1: 우와,
9: 길이가 약간 멍멍하네. 여기서 나가서 다시
2: 다시 1000m 가까이를 또 올라가는데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1: 아, 솜스 코레이.
10: 솜스 코레이.
1: Where are you from?
11: Словенска. Пештяни. Daughter. My wife.
1: 아우, 야.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요?
10: No. I love K-pop idols.
1: K-pop idols? Who?
10: Stray Kids.
1: Stray Kids? Wow. I don't know. Sorry. 아,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10: 아,
1: 파트.
2: 그런데 밖에 날씨는 잔뜩 흐립니다. 무겁게 구름이 내려앉은 타트라 산맥. 이 모습도 운치 있다 싶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중간 환승지인 스칼라테 플레소에서 잠깐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좀 추웠습니다.
1: 확실히 쌀쌀해지네요, 여기 보니까.
2: 표지판 여기 있네. 아, 이쪽으로 가면 되고 2분만 걸어가면 되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산장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뭐 잘 됐네요. 여기를 가라는 계신가 봐요. 가죠, 뭐. 가까운 곳에 산장이

0: 있어 비도 피할 겸 찾아가는 길입니다.
1: 아, 저기네. 저기 보이네. 아, 저기 보이네요. 오. 야, 되게 오래된 산장 같은데? 큰 바위 옆에 저렇게 산장을 만들었어요.
0: 그래서 이름도 스칼라타 하타, 슬로바키아어로 바위 산장이라는 뜻입니다.
1: 야, 1725m에 있는 산장이에요. 와.
0: 아주 오래된 산장입니다. 1841년 바위를 쌓아서 만든 쉼터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4시간씩 걸어 올라와야 했습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당신만 모를 뿐이지 변은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5: 나 거기서 거기서
6: 잘못하면 엄청.
7: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8: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7: 치과에서 찾으세요.
0: 어깨에 등짐을 잔뜩 메고 올라온 이분이 산장 주인이세요.
1: 에브리덴.
9: 에브리덴.
1: 와. 아니, 이걸, 야, 이걸 메고 저기서 내려오시네요. 와.
9: Everything what you need in kitchen.
1: 아, 진짜. 이게 몇 킬로 정도 돼요, 지금?
9: 아시페디사키요.
1: 제가 한번 이거 메봐도 돼요?
9: Okay, and you can try.
1: 아, 여기다가.
0: 군대에서 완전 군장 무게가 40킬로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이거 뭐 무겁진 않은데.
10: 야, 근데 잠깐만. 야, 이게 한 발 떼기가 어렵구나. 잠깐만요. 저기까지만 갔다 올게요.
1: 잠깐만.
0: 아무래도 못 믿어온 표정이죠. 15살 때부터 산장 일을 해오셨대요. 제가 감히 흉내도 못 내죠.
10: 우와.
1: 야, 여기 잠깐 갔다 왔는데. 야, 숨이 차네. 아,
11: Congratulations.
1: 아, thank you. Thank you.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오세요?
9: Człowiek si najde swój system za te roki, a kiedy już pozna każdą skalę, tak jest to już jednoduchsze. Akurat w zimę jest potiał śniegu. To jest większy problem. Lanówka, pierwsza lanówka była postawiona w roku 1937. Ale chata fungovala už od roku 1841. To znamená, že toto medziobdobie bolo zásobované výlučne len nosičmi.
0: Tatra 산맥에는 이렇게 생필품과 연료를 등에 지고 오르는 짐꾼들이 있는데 노시치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산악 짐꾼이에요.
9: Viete čo, nosíme v podstate každý deň, alebo takmer každý deň, záleží ako je potrebné priniesť toho vartera, že záleží koľko máme hostí.
0: 직접 장을 봐서 등에 지고 오신대요.
1: 와, 되게 아늑하다.
0: 여름 성수기라 산장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쪽에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어요. 산장지기의 아버지 라코 쿨랑가 씨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9: 그래서 otec je tatranskou nosičskou legendou. Bol v podstate od roku 1982, bol okrem toho, že bol nosičom, bol aj chatárom. Otec je nositeľom teda rekordov, ktoré sú tu napísané vlastne na zbojnici.
0: 19살 때부터 등짐을 지고 다녔던 그는 71살 영면에 들고 나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9: Mnoho, ale napríklad máme spomienky s medveďmi. Keď otec už to psychicky nezvládal, teda že má za sebou medveďa, tak shodil tie krosná, ten náklad a utekal hore až na chatu do bezpečia. Prežil.
1: Ja, cimel poril, mňa domangašokuná. Á, sarajíže.
0: 전설적인 산악 짐꾼의 이야기가 유명세를 타면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0: 투서 먹는 것 같아요.
1: 저도 뭘 좀 먹어야겠어요.
0: 굴라시? 굴라시 그 스프. 아, 따뜻한 스프 좋겠다.
2: 아, 오늘 예스? 굴라시 스프?
0: 야.
1: 산장지기이자 짐꾼인 파볼 쿨랑가 씨가 매일 산 아래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해 만드신대요. 수고를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0: 와, 비 오는 날 1700m 산장에서 아, 휘 저으니까 안에 뭐가 많네. 와.
1: 비가 와서 좀 으슬으슬했는데 덕분에 속이 뜨뜻해졌습니다.
0: 아, 너무 맛있다. 약간 소고기 국물하고 거기 이제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에서 나온 그 끈적끈적함? 그런 게 있어요. 어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네요, 코에. 와. 어이, 좋다, 진짜.
1: 다른 분들도 다 이걸 드시더라고요. 저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 가족들이 오신 거예요?
4: 네, 결혼이네요.
3: 아, 아빠, 아빠, 엄마, 아들. 아들. 저는 한국에서 온 배우예요.
5: 그래서
4: 네. 얘네 김철 씨 모습을 보세요. 나 넷플릭스에.
0: 아, 정말 부끄럽다.
1: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이거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 It's me. Amazing.
0: 야, 이럴라고 내가 허리케인 블루를 썼나 보네요.
7: This video.
8: Amazing.
4: Thank you. 좋은 일 되세요.
7: Thank you.
4: Thank you.
0: 이 웃음이라는 거는 만국 공통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영상 보고 재밌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사실 예전에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어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개그맨으로 시작해 배우 활동을 하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인생이 안개 속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0: 날씨가 아직까지 안 좋네요.
9: Dnes máme žiaľ veľmi zlé počasie, takže vám neodporúčam ísť na Lomnický štít, pretože pravdepodobne kvôli oblačnosti nič neuvidíte.
0: An olaganeun ge jol geot gatdago hasineyo. Oneul amureudo aseupjiman yeogiseo I jeongdoeseo manjogeul haeya del geot gatgo. Daesine san soge isneun sanjange waseo to geu jeonseoreul sanjangjigi-do alge deogo to geubuneun adeunim-hago do iyagi nanueoseo ama 뭐 하늘에서 대신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따뜻한 스프와 좋은 사람이 있는 곳. 뜻밖의 여정이라 더 좋았습니다. 산중이라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맑게 개인 타트라 산맥. 그냥 가기 아쉬워 찾은 곳입니다. 마치 숲속 위를 걷듯이 나무 사이로 데크길이 있어요.
0: 야, 와, 이게 몇 미터야?
1: 24미터. 8층 높이라고 합니다.
0: 저기가 올레길 같은데? 그런데 데크는 걸어봤는데 이렇게 나무 위를 데크로 해놓은 건 처음 봤어요. 와, 여기가 뭐. 이야. 세상에 내 발밑이에요. 이야.
1: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곳입니다.
0: 아,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걸어 올라가서 크롬라이드처럼 이렇게 뭐야 저 관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나 봐요.
1: 32m 전망대인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옵니다.
0: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네. 저 위에서
1: 엄청 재밌었나 봐요.
0: 안 무서워요? 굿. 애기 그냥 내려오네? 애기 무서워서 못 탔어요?

0: 아,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1: 예. 아. 땡큐. 무서워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저씨가? 아저씨가 무서워서 내려온 것 같아요.
2: 올라가는 길이 나선형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 더 내 여기를 못 넘으면 못 하나 봐요. 아, 그래서 아까 애기들 내려갔구나.
2: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0: 어떻게 타는 거죠?
2: 마찰을 방지하는 매트예요.
4: Legs inside.
3: Legs inside?
4: Yeah.
3: 아, 이렇게.
4: All this?
3: 아, 이걸 잡고.
2: 야, 근데 이거 무섭다. 여기 보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비록부대 타는 거하고 느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꽤 무서운데? 안 보여요, 아래가 하나도.
0: 이거 봐.
2: 이거. 갑니다.
3: 갈게요.
2: 어, 왜 안 가지? 창피하게. 가자! 우와, 우와, 우와,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와, 이거 애들 왜 한 번 더 타러 가는지 알겠다. 와, 와, 재밌다. 어른이 돼서 타본 미끄럼틀, 정말 재밌었습니다. 많이 걸었더니 좀 출출합니다.
5: 여기는 슬로바키아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치즈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2: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자판기가 이 안에서 만드는 치즈하고 그다음에 막 요거트 같은 거. 얘는 국수인데요? 면을 파네?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타트라 산맥의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알고 보니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았어요.
3: 와,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2: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식당 위치가 아주 예술이에요.
3: 아, 노비댄, 노비댄. 자판기에 보니까 이렇게 파스타 같은 면이 있던데 그거는 무슨 요리예요?
6: Так то не су цестовины, але су то власне корбачики, это власне витяганий сир, овчий.
3: 아, 그게 면이 아니라 치즈예요. 치즈. 아, 오케이. 그럼 그거 주세요.
2: 네. 옛날부터 결혼식이나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데요.
7: Ten sirček sa musí nastrúhať na takéto rezance, aby sa nám rýchlejšie ohrel. Bo keby som si aj takúto kocku zaliela horúcou vodou, sa len ohreje, ale dnuka by bol studený.
2: 뜨거운 물을 부어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처럼 치즈 덩어리를 만듭니다.
7: Konie sa musí do hladučka vypracovať. Aby tam neboli žiadne hrčky. A vlastne ten sýr tým, že sa skladá, že ho naťahujeme a skladáme, tak vlastne potom tie hotové vojky sa nám parkajú, sa nám dajú parkať.
2: Mači kuksu popduši, čižeru kýlge nýrioso, čammure tangubnida. 탱글탱글해진 치즈를 나무에 걸고 머리카락 닦는 것처럼 매듭을 짓는데요. 코르바치크라는 뜻이 작은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이죠?
7: Od starých rodičov.
8: Áno, ja.
7: A so slzami v očiach.
8: Aj umiel sa.
7: Nite, vojky, my sme potom pletli, kamaráti sa hrali a my sme plakali a pletli so sestrou. Ale tú dobu by som nevymenila. To tá krásna obdoba. Užila som si starých rodičov, zvieratá, srandy pri pasení kráv, tak akože...
2: 한창 친구가 좋을 나이에 집안일 돕는 게 힘들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물려받았습니다. 감자와 밀가루로 만든 전통 음식에 코르바치크 치즈를 올려 먹는데요.

0: 호르바치크 치즈를 돌돌 말아 먹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치즈 좋아합니다.
1: 잘 어울린다. 막 급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0: 고소하고 아주 진한 맛, 덤으로 멋진 풍경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 조금 큰 도시로 향하는데요. 1시간 남짓 거리의 루존베르크. 북쪽의 하이타트라보다 고도가 낮은 로우타트라 산악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금 루존베르크 중앙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역이죠. 겉보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71년에 지어진 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기차를 탈 건데요. 100년도 더 된 기차입니다. 와, 되게 귀엽다 저거. 되게 귀여운 기차예요. 한 량짜리 작은 기차예요. 이름이 코리트코인데 작은 여물통이란 뜻입니다. 기차 크기가 작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1: 보시면은 이게 타는 게 계단이 높으니까 아래 여기 부목을 하나 대놨네요. 대고 이걸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용도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특이한. 와, 이게 조종관이구나. 아, 이것도 다 나무로. 와. 야,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여는 TV 있었는데 그런 문 같네요.
2: 화장실 설마?
1: 우와. 어머, 화장실이 있네. 지금은 사용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청소 도구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그럼 이런 게 다 있었던 건데요?
0: 1908년 목재를 운반하고 근처에 온천까지 관광객을 실어나르기 위해 건설한 협계 열차예요. 1974년 승객이 줄면서 폐선이 되었는데 최근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3: Я сам в железнице наступил по матуриче гнеть в 84 року. No dneska už asi nie, ale v podstate je to ako auto, len je to všetko riadené rukami. Hej, to je plyn. Hej, rýchlosť. Hej. Tu si volíte rýchlosť a spojka. Hej,
1: klač.
3: Brzda.
1: Dobre.
3: A obidva.
0: 수동 기어가 달린 옛날 자동차와 원리가 비슷해요. 42년 경력의 기관사님이 운전하는 코리트코 열차 출발합니다. 좁은 선로의 협계 열차에 동화 같은 시골 풍경까지 왠지 마음이 몽골몽골해집니다.
1: 얘를 삶아 왔어요. 양이 많은데 뒤에 승객분도 계시니까 좀 나눠드릴게요.
4: 마르네 바이체. 코리안 스타일.
0: 삶은 달걀은 왠지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오, 안경까지 벗고 도전! 달걀 하나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행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1: Salt. Salt.
0: Yeah. 슬로바키아 분들은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라는데 다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1: 기차에서는 삶은 달걀.
5: 어.

0: 여기 할아버님 있으시다.
1: 아, 역시나 작았네.
0: 아, 이게, 와,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좋네요. 아,
2: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떠오르는 여행. 기차는 추억을 싣고 달려갑니다.
3: 여기는 슬로바키아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마을 비오드나라는 마을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뭐 농사들을 많이 짓고 계시고요. 저쪽에 뭐 하고 계시는데요?
2: 날이 더운데 밭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뭘 수확하시나 봅니다.
4: 도브린!
3: 반갑습니다. 여기 뭘 심어놓으신 거예요?
4: 아스포니엔다.
3: 감자네, 감자. 아, 슬로바키아 분들도 감자를 많이 드세요?
4: 아노, 나 슬로벤스코 ešte viac, je to tradičná slovenská plodina. Otilo naučil mňa, ja učím teda svojho syna.
3: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이렇게 이 친구들 나름 농사를 하고 있네 지금 막.
2: 꼬맹이가 잡초도 잘 골라내더라고요. 해발 760m 고산지대에 목축을 하거나 밭농사를 짓는데 요즘은 한창 감자가 나올 때라고 합니다.
3: 아니 근데 이 감자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4: 오래 담이 포코르니 페스티벌. 오늘은 또 허바릿 프라베 슬로벤스크 예도 하우슈키. ktorú má vlastne celoeurópsku účasť zastúpenie rôznych krajín.
3: Ja,
4: návštevnosť okolo 60,000 ľudí za 3 dní.
3: 그러면은 혹시 페스티벌에 저도 좀 같이 가도 돼요?
4: Samozrejme, naučím ťa variť.
2: 매년 여름에 열리는 비호드나 축제. 마을 인구가 2,000명인데 6만 명이 넘게 찾아온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최대 민속 축제입니다.
5: Tento festival je od roku 1953. Každý rok tu prezentujeme vlastne našu kultúru slovenskú a občania môžu prísť a zabaviť sa tu.
2: 산악지대 슬라브족의 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이 비오드나예요. 목축과 전통 의상, 음식까지 슬로바키아 민속 문화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축제장에 볼거리가 많았어요.
3: 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막 보시면 알겠지만 막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온 것도 파시고 뭐 여기 특산품도 파시고. 저 뭐죠? 서서 뭘 연주하시는 것 같은데? 희한한 소리가 나요. 야.
6: 나 살라쇼 또 používali jak signálny nástroj, keď sa blížilo nebezpečenstvo. Vlci išli alebo medveď išiel, pustili buď psoha alebo dajak to plašili. Také veci to je.
2: 깊은 산속에서 양치기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외로움을 달래고 다른 양치기와 소통하던 악기였습니다.
3: 뭘 또 아 픽
6: 너 아 뭐지 비스쿠샤이
3: 앞으로 보라고요?
6: 예예 예.
2: 제가 해도 소리가 날까요?
3: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어.
6: Мне злигни.
3: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약간 많이 파세요.
6: 예, 약구요. 약구요.
3: Thank you. Bye. 도비세냐?
6: 도비세냐?
3: 와. 여기 텐트촌이 있네요.
2: 축제장 한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기도 하고 당일 편하게 지내다 가기 위해 설치한 간이 텐트도 많았습니다.
3: 도브리젠! 도브리젠!
4: 도브리젠!
3: 여기 뭐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4: 네, 저희
7: 소사지 아마 스니. 네, 저희 소사지 아마 스니. 네, 저희 소사지 아마 스니. 네, 저희 소사지 아마 스니. 네, 저희 소사지 아마 스니. 네, 저희 소사지 아마 스니.

0: tú brief. A vtedy sme zažili tú atmosféru.
1: Súl hanžan harágu čušosojo.
2: No? You try.
3: Yeah.
2: One shot.
4: 여러분 제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저분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1: 왠지 도수가 높아 보이죠?
5: 코리안 건배
6: 와우.
7: And you can drink with water, yeah?
1: 오.
7: That's pure Slovakia.
1: Slovakia vodka?
7: Yeah.
1: Wow.
4: Ah, Tatra가 저기 있구나, Tatra가.
1: Tatra 300을
7: 먹어.
1: Tatra.
4: I will going to go home first.
8: Bye. Yeah, it's sketchy.
4: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약회.
7: Enjoy, yeah.
4: 노비세니아. 노비세니아. Bye.
7: Bye.
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라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다양했어요. 특히 감자로 만든 음식이 많았습니다.
4: 축제 하면 또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이 이제 쭉 먹거리 골목이에요.
1: 슬로바키아 북부 타트라 산맥은 접근이 어렵고 고립된 곳이 많아 마을마다 다른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요. 공통점은 감자와 치즈를 많이 먹는다는 건데요. 감자밭에서 만난 분이 솜씨 좋은 요리사였습니다.
9: 이제 드디어.
4: 끝났어요? 갑자기 왜? 나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10: Včera sme boli spolu kopať tieto zemiaky na poli a dneska si z toho spravíme také tradičné slovenské jedlo. Nech sa páči.
9: Aha, kamzakal. Pongeda. Kľúke anka, čo?
10: Čo, nejde? Ide.
9: Iroke han moguna, iroke. Aj za arasso.
1: Hada bonika, jemitdorago요.
9: Iroke.
1: 껍질을 깎은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합니다.
10: 자기가 더 쎘다. 루바 무카.
9: 일가로.
1: 18세기 타트라 산맥에 감자가 들어오면서 생긴 음식이라고 합니다.
4: 혹시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10: 사람아.
4: 한국에서는 아들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10: 아하. 어, так у нас то е наопак. У нас кто ма руки муси робить.
1: 그럼요. 지당한 말씀.
10: 안고 프렌두.
1: 걸쭉한 반죽을 굵은 채에 내려서 끓는 물에 삶는데요. 우리의 감자 수제비와 좀 비슷하죠? 모양은 마카로니처럼 보이는데 양저주로 만든 치즈로 버무린 후 먹기 전에 베이컨을 올립니다. 슬로바키아의 소울푸드로 불린대요.
9: 이게 뭐예요?
11: First place.
4: 이거 무슨 트로피예요?
10: Это золотая цена з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утяж варни хаушек на словенску.
1: 국제 할루슈키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하셨대요. 아, 그 맛이 궁금합니다.
9: 쪽파구나. 그거를 좀 끓이시더라고요.
1: 와, 아우슈키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민 음식 할루슈키. 우리 입맛에도 맞을까요? 와, 아, 진짜 고소하구나.
4: 이 감자는 부드럽고 베이컨은 바삭바삭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진짜. 와, 1등 할 만하네.
1: 이탈리아 음식인 뇨끼와 비슷한데 더 진한 맛입니다.
4: 사장님, 이거 아까 네. 잘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10: 네.
4: 바쁘시니까 나는 축제 구경하고 갈게요. 바이. 감사합니다.
1: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중앙 무대에서 열리는 민속 공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공연 리허설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4: 이쪽 팀은 뭔가 특이한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저게 뭐 악기인가?
12: 와, 세토테 바시카 낙토레.

0: sa nosila voda od rieky až do dediny.
1: A 물 이렇게. 그럼 이걸 메고 뭐 춤을 추는 거예요?
2: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전문 무용수가 아니라 학생들인데 민속춤을 좋아해서 배우고 있대요. 신통하죠?
1: 언제부터 춘 춤이에요?
0: No, tak ide o pastierske tance z oblasti Kamenina a Tvrdošoviec.
1: 민속 공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닌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아, 잘 왔네.
2: 3일 동안 축제가 열리는데 매일 다양한 공연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슬로바키아 전통 의상 크로이입니다. 풍성한 소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수, 전통 레이스까지. 아, 너무 아름답죠.
1: 오늘 뭐 준비하신 거예요? 아, 아니 화음이 너무 이쁘고 얼마 동안 연습하셨어요? 한 세 살부터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인데.
0: 감사합니다.
3: 그때 긴장감 많이 들어요.
2: 비오드나 축제는 공연 참가자만도 1,500명에 이릅니다.
1: 한참 준비 중인데요.
2: 네?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민속 공연 팀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남녀노소 정말 다양합니다. 대를 이어 무대에 서는 분도 계셨어요.
1: 어느 분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2: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학생들이 연습 중이었는데 단장님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이 친구들은 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 제가 뮤지컬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보라고 하셨어요.
1: 나 잘한다!
2: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1: 아, 나는 전생에 슬로바키아 사람이었나 봐요. 동공연 너무 기대돼요. 야, 어떤 춤을 보여줄까?
2: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저 넓은 관객석이 꽉 찼습니다. 어? 반가운 얼굴이네요.
1: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젊은 친구들. 네, 맞는 것 같아요.
2: 아까는 영 수줍어하더니 무대에선 근사합니다.

0: 한낮이라 꽤 더웠는데 다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예술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이 분위기들 손님이지만 그냥 이웃집에 놀러 온 것 같이 즐기다 갑니다. 너무 재밌네요.
0: 타트라 산맥의 빛나는 별 슬로바키아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은 눈부신 보석이 됩니다.
2: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3: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0: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1: 이런 거 여기서 많죠.
0: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2: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3: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0: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그 궁뜰이라는 덜이 쭉 내려가면 있는데 양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마을이 있어요.
2: 이 토종 농사를 왜 해놨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번거로운데 토종 농사를 해냐고. 시약 가게 가면 그냥 얼마든지 사는데 그걸 왜 그 짓을 했느냐.
1: 음식도 고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3: 잊은 줄 알았는데 혀에 닿는 순간 0.1초 만에 떠올랐다는 어머니의 맛. 그걸 기억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무려 13대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정용 낚시의 하루는 일찍이 시작됩니다. 전날 수확해놓은 농산물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죠.
4: 일찍 나가시네요.
5: 로컬푸드에다가요, 납품하려고.
3: 로컬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인근에서 기른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동 거리가 길지 않으니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복잡한 중간 단계 없이 생산자인 농부들이 가격도 직접 매긴답니다.
6: 로컬푸드는 또 물건을 내가 생산한 물건은 매장에 내가 직접 진열을 한다.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농산물을 갖다가 매장에다가 내가 직접 진열을 해야 돼요.
3: 정용락 농부가 트럭을 타고 30분 남짓 달려간 곳은 경기도 화성에서 동탄 신도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봉담읍. 해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벌써 진열대가 빼곡하게 들어찼으니 말입니다. 코를 들이대면 흙냄새가 훅 끼칠 것 같은 싱싱함이 일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3: 토종 판매 초기에는 못생겼다고 크기가 들쭉날쭉하다고 반품도 숱하게 당했지만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 됐다는군요. 각 농산물에는 생산자 농부들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곧 브랜드인 셈이죠. 전용 판매 구역을 따로 만들 만큼 우리 토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7: 뭐, 오늘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머니.
3: 첫 손님이 오셨네요.
8: 얘는 얼마예요? 네? 맛있네.
9: 지금 세일해가지고 싸게 팔고 있어요.
10: 일반 감자하고 좀 색다르게 좀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처음 접해봐가지고 좀 찌개해서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요.
11: 토종이라 그냥 우리나라 치킨이라든가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3: 기름진 들녘과 포구를 함께 지닌 궁평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직접 관리해온 풍요로운 땅. 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 정용락 씨는 젊어서

0: 버터, 배추, 파, 오이만큼은 토종을 키웠답니다.
1: 맨발로 다니면 편하고 좋아요. 오이 따는 건데요. 이게 토종 조선 오이예요. 토종 조선 오이. 이거 좀 보세요. 씹어들 오이예요. 잘 익었어요. 오이가 요새 비가 매일 와갖고 오이가 맺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건 잘 익었네. 꼭지러리요? 여기서 요렇게 하면 똑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 얘가 제일 큰가 보다. 이것 좀 보세요.
0: 여름에 무침으로 해서 즐겨 먹는 노각이네요.
1: 모형이 생긴 게 아주 정말 조선 오이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멋있잖아요. 작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예요. 조선 오이. 제가 오이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나 봐요.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2: 그냥 먹어도 돼요?
1: 내가 옷에다 닦을게.
2: 아, 진짜요?
1: 그때 맛있죠?
2: 향이 되게 은은하게.
1: 오이 향이 진하지 않아요?
2: 은은하면서 뭔가 계속 남는 느낌이에요.
1: 예.
2: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1: 이 맛이에요. 향기가 코르다가 이렇게 나올 때 느낌이 참 좋잖아요. 오이 향기가 한가하게 이렇게 나오면. 두 달 동안 땡볕에서 고생 많이 했다.
0: 눈에서 꿀물이 뚝뚝 자식 보듯 하시죠? 오늘 아침 밭일은 여기서 끝. 늙은 오이 노각 위에 여름차에서 가지까지 수북합니다. 그날 오후

0: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농작물이 습이 너무 많아서 뿌리 부분 같은데 많이 상해.
1: 지금 좀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시겠어요?
0: 근데 이게 뭐 사람이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2: 평생 농부로 사신 분다운 말씀입니다.
3: 이게 그 오이예요, 이게. 얘를 이제 씨를 받으려고 어제 그저께 따다 놓은 건데.
2: 모름지기 토종 농부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
3: 이게 씨방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쁘게. 내가 보기엔 예뻐요, 얘가.
4: 씨를 얻어다가 처음 심었을 때 그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오이를 그게 원종일 거라고 지금 오이가 열리면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을 하는 거예요.
2: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이어왔죠.
4: 보관해서 두어야 돼요. 내가 올해 씨를 못 받았다. 그러면 씨가 그냥 아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씨를 심고 남겨서 또 이듬해까지 두고 이듬해까지 몇 년이고 두어요. 농부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아요. 씨앗을 지켜서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게 토종 씨앗이니까요.
3: 얘는 궁돌 상추라고 개 새바닥 상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 개 새바닥이라는 말은 좀 상스럽다고. 마을이 궁뚜리니까 궁뚜상추로 이름을 짓자고. 그래서 궁뚜상추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 전부 다 이부자리를 깔고 있으니 어떻게 해? 이쪽에 얘는 토종 조선파. 이게 요새 햇빛이 아주

0: 좀 잘나고 까랑까랑해야 얘들이 씨를 떨어뜨리는데 날이 요새 구중중해갖고 습도가 많아서 씨가 잘 안 떨어져.
1: 여기는 무슨 씨앗 연구소 같은데요?
0: 연구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걸 심으면 이 씨는 어떻게 될까 하고 농사를 잘 짓진 못해도 심어서 확인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2: 토박이 농사꾼이라면 텃밭 구석 한쪽 식구들만 먹는 용도로 두고두고 심는다는 토종작물. 거둬들인 씨앗만 놓고 보면 손꼽히는 부잣집입니다. 생긴 게 담뱃잎을 닮았다는 담배 상추를 비롯해서 직접 받아 보관 중인 씨앗만 35가지가 넘습니다.
0: 몇 년도 산이라는 거는 웬만큼 써놔요,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씨앗 정리를 할 때 깨딱하다가 오래된 씨 놔두고 새 씨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26년 순무, 이거 올해 받은 씨인데 처음 이제 부녀회장님 좀 주려고 올 씨를 줘야지 혹시 묵은 씨 줬다가 안 나면 나 욕해잖아.
2: 사실 이 마을에는 정용 낚시 외에도 토종 작물을 가꾸는 농부들이 더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여럿이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뒤 공동체도 꾸렸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부녀 회장님은 지난해 가입한 신입 회원. 토종 씨앗을 서로 주고받는 건 공동체 내에서 예사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0: 회장님.
3: 네.
0: 저 왔어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디다 놓을까요?
3: 그냥 거기다 놔야지.
0: 여기다 놓을까요?
3: 거기다 놔야지.
0: 부녀 회장님이시고요. 우리 토종 농부 예. 사회적 협동조합
3: 저
0: 조합원이고요. 네.
3: 들어오세요. 네.
0: 아니 이거 회장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씨를.
3: 씨를?
0: 예.
3: 아.
0: 요게 무릉 배추고.
3: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안 썼어?
0: 아 요게 순무야 순무.
3: 아 이거 써야죠.
0: 아 여기 썼는데 지워졌네.
3: 카메라 써봐 그러면 뭐, 매직을. 저,
0: 회장님 일로 와보셔. 설명을 해드려야지.
3: 네.
0: 요건 순무예요, 순무?
3: 순무. 네.
0: 요건 무릉배추.
3: 무릉배추.
0: 네. 순무 씨 있으셔요?
3: 순무 씨 조금 있는데.
0: 아, 이거 요것만 해도 많아요.
5: 네. 원래 이렇게 막 씨앗을 주고받고 이래요?
3: 씨앗 나눔은 이거 해야 돼요. 토종 씨앗이 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줘갖고, 무하고, 이거 배추하고, 또 순무하고. 우리는 농사는 잘 짓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0: 이게 조선파잖아요.
3: 네, 이거 조선 네. 황파, 조선 황파. 이건 조선 배추.
0: 조선 배추.
3: 응. 이거 삶아서 배추국을 끓여야 되니까. 된장도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이거.
2: 단단히 여문 조선 배추를 포함해 점심상에 오를 재료들의 공통점.
3: 다 내가 심은 거예요. 이 당근은 가을에 심은 거예요, 작년.
2: 그리고 또 하나. 부녀 회장 내외분이 직접 기른 이것들은 모두 토종. 심지어 쌀까지 토종이라네요. 반찬이 와, 정말 융숭한 손님 대접입니다.
3: 잘 먹겠습니다.
6: 이걸 다 해볼까?
0: 조선 배추국도 먹어보면 구수한 게 아주 참 좋잖아요.
7: 이게 제일 맛있어요.
0: 조선 배추국. 네.
3: 난 더워서 국을 안 먹어. 아우 하도 땀을 흘려서 오늘.
0: 뭐 여기 토종 아닌 건 하나도 없거든요. 토종 농가에서 먹는 밥상이고 그냥 토종 농가 밥상이라 그러면 되죠.
3: 다 토종 농부고.
0: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어머니 손맛.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4: 내가 했지만 맛있네.
2: 모여 앉았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토종 공동체. 요즘 들어 부쩍 가까워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화성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친환경 테마파크에 조만간 식당을 연답니다.
0: 토종 농산물을 갖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 것인가. 그 오늘 협의하는 날이라 원물을 갖고 가서 협의하려고 가고 있어요.
2: 궁뜰마을 토종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신메뉴 개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맞대는 중입니다.
6: 우리가 이제 이게 수원 가지인데 이걸 갖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맛있게 반찬을 만드는 그 레시피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하려고 그래요.
7: 또 가지 전 가지도 좋아요. 가지전. 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3: 근데 가지전은 내가 어저께 해봤지만. 맛있어. 바로 해서 바로 나가야 돼.
8: 가지밭으로 밥을 해도 맛있고.
9: 가지밥도 해요?
8: 그럼요. 예.
2: 아우, 정말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토종은요.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적응해왔던 터라 요즘 같은 기후변화도 잘 이겨내고 농약이나 비료 없이도 잘 자란답니다. 토종은 힘이 세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군요.
0: 제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는 토종을 지켜갈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할아버지가 짓는 토종 씨앗 저 좀 주세요 하고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계신 농업인 분들께서 토종 종자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토종 종자를 보내드리겠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 토종을 지켜나가는 손이 하나라도 더 보태지면 좋겠습니다.
10: 지역에서 계속 한 100년 동안 비자봉 쓸이 있어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남반구는 북반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든 맘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2: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말해줄 게 있어요. 피해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의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0: 우리 가족 다 좋아해.
1: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세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세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3: 났다.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의자예요. 도라스 있고 바퀴가 있는 의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4: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이건 짜가지. 짜가지.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4: 내가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축구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2: 어떻게 어필하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그래요?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캐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번 보통 딱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야야, 엄마가 마야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해줬어. 레아가 못 와가지고. 어? 아빠 뭐하지?

0: 어디서도 팔레니나 꽃이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입을 못 맞춰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0: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3: 디디, 네네,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미솔라 시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넓게 미미솔라.
3: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0: 제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1: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0: 네.
1: 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0: 엄마 봐봐.
1: 왜?
0: 전기집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살 수 있어. 빨리 장애질 줄에 뛰어가.
2: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1: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c'est Lou qui fait.
2: C'est laquelle?
1: Lou.

0: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0: 가자. 고! 애들 이제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는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해 줄 게 있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걸, 엄마. 눈이 아프다. 어,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아버지,
3: 할머니,
2: 할아버지.
3: 이야.
2: 할머니.
3: 할머니.
2: 엄마,
3: 엄마
2: 나왔어?
3: 어? 와,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약간. 응.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4: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4: 어, 진짜?
3: 어, 지연이 봐라, 지연이. 이야,
4: 그래?
3: 안녕.
0: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이제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4: 어, 지아, 내일 보자. 레아? 네,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4: 끝났다. 와. 네. 우리 레아 지아니 빨리 보고 싶다.

Nessa vez.

0: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붙이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1: La maison pour moi c'est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0: 300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1: 나 아파트 싫어해요.
2: 자.
3: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4: Je la lève,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Et je avale là.
3: C'est ça.
0: 제가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5: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0: 위로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5: Tu veux présenter quoi?
0: 저희의 본업은 앤틱 가구를 도매를 하는 게 저희 본업이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지안이 너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안아. 이제 뭐 할래?
1: 이거.
0: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1: 나도 올 거야.
2: 주인 세대?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년간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꽃을 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자꾸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습니다.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차례네.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이 bon?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뚝뚝 달려. 어쨌든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외 양. 아프.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 도 나오는 거는.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re.
3: Bah oui.
2: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
2: 야,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잉?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3: 아니, 마지막, 꼬치늘. Là-bas, venez,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vas-y, venez, vas-y. Vas-y, continue. Vas-y, continue, allez, continue. Mais qu'est-ce que... Elle 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아빠,
3: j'ai déjà fait très bien.
0: Ouais, super bien. T'as vu, je suis fiè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0: Ouais.
1: J'ai eu très chaud.엄마, 나 엄청 잘했지?
2: 어, 엄청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최고.
3: 오봉서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평시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 오봉서원은 시원당이
3: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묘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상설이 제 집사성 이각지위
5: 알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해
3: 제배 배
5: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뭐 내 안에 미끄럼도 타고 뭐 굉장히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노? 아, 이놈들 한 번 안 와? 아, 이런 생각 들지.
6: 내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1: 할머니. 할머니 다 좋아할 거예요.
2: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가요.
7: 바다 꿈을 주고 싶더라, 나는 여기 가면.
1: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같다.
7: 진짜 할머니 같네.
3: 응?
7: 우와, 많이 할머니 같다.
1: 방금만 못 잡는.
6: 어?
1: 나, 니가 뭐?
8: 하늘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1: 사랑해. 내일 보자.
5: 경상도 사람으로 살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2: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이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7: 뜨거워.
5: 으이씨! 우와, 묻는데.

0: 저쪽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서 넣어야지.
0: 공간을 활용해야 돼. 최대한 넣어봅시다.
1: 담았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뭘 일만 해놨지?

0: 다 여기 덮어놓은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덮어놓은 여기 있나?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애들 비싼 거 있는 거지. 300에서 500. 아, 이 비싸대, 이거. 도포는, 거기, 한국 옛날 행사를 되게.
2: 단오 축제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1: 잘 잡아야 된대요.
0: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1: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하는 문화들이 지금 그걸 좀 가르치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2: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용 거는

0: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활한대요. 마이아 생일 때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붕, 떨리면 안 돼.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하고.
4: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6: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8: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6: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0: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6: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특집 다큐 실록 유일한이 방송됩니다.
8: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9: 전 태어나서 한 번도.
10: 저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8: 아, 아시겠죠?
11: 아, 맞아요, 맞아요. 어.
8: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10: 진짜요?
8: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10: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2: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8: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12: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가지고 오셨어요?
10: 깜짝이야.
8: 이게 레이저구나.
12: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8: 국내 최초고
12: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8: 와, 탑3.
12: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8: 이야,
13: 넘산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14: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진짜로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제가 아파서

0: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입니다. 이제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읽기 싫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위해 수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에겐 나라를 되찾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 뒤편에 그분들이 포기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굴지의 사업가 그리고 교육자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았던 닥터 온리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네 번의 임의를 했고 한 번도 힘든 군사훈련을 세 번이나 견뎌냈고 미국과 한국에서 업계 최정상급 기업을 두 번이나 창업했고 한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죽어서도 조국에 기여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하나뿐인 캐릭터죠. 오늘의 주인공 유일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기업가이자 교육자. 네,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인데요.
2: 유한양행 창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유일한 박사의 삶은 웹툰으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0: 한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회사가 드디어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존경받아온 기업답게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업이 걸어온 한세기를 축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면에 주목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 한국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격동기에 기업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 유일한. 방송 매체나 각종 평전, 위인전, 심지어는 도덕 교과서까지 유일한은 신화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더욱 거칠고 복잡합니다. 유일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3: 1인이 투표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었고 어떠한 의미가
0: 역사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방대한 양의 사료를 추적했습니다. 많은 설화와 오류를 걷어내고 오로지 사료를 기반으로 오늘 사료에 없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기록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유일한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격동의 한

0: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외딴 섬에서 미 육군 소속 정예 요원들이 소규모 비밀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미 육군 전략첩보국 OSS의 야전 훈련 부대입니다. OSS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A, 그러니까 미 중앙정보국이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죠. 이 부대는 사격, 비무장 전투, 파괴, 낙하산 침투 같은 훈련으로 인간 병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막이 오릅니다. 이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루던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을 시작합니다. OSS는 한반도의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미국의 공격 거점을 마련하는 대담한 극비 작전, 이른바 네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동양인 요원 5명은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지형과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미군 특수요원으로 자원 입대해 직접 조국을 되찾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임무에 따라 5명 이내의 소규모 팀을 여러 개로 나눠 같은 조원이 아니면 서로를 모르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훈련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 조는 서울 침투조인 아이넥 팀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기진맥진한 중년 남성이 눈에 띕니다. 당시의 극비 문서는 이 인물을 A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넥 팀, 암호명 A, 한국인, 올해 나이 50세, 신장 5피트 7인치, 체중 155파운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 미국 거주 한국인 중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 아이넥 팀의 임무는 인천 제물포 안에 선발대로 상륙해서 한국과 미국의 무선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내 저항 조직을 편성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업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작원 A였습니다. A는 한국의 중요 도시에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전쟁 발발 직전 한국 내 여러 전략적 요충지와 만주, 일본 등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주요 직책에는 헌신적 애국자인 친인척과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을 선임했다. A는 이러한 위험이 해당 인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 인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약 50년이 지나서 밝혀진 A라는 인물의 정체는 유일한. 1940년대 초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43세.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키는 길로 떠났습니다. 회사와 재산도 다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조국의 독립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1: 보통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게 제일 두려운 꿈이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군대 두 번 가는 꿈이죠. 그런데 이 중년 대원 유일한에겐 이번이 무려 세 번째 군 복무였습니다.
0: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20여 년 만에 고국에 정착한 33세의 사업가 유일한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한 책을 출간합니다. 1928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한국인이 단행본으로 출간한 최초의 영어 원문의 문학서로 꼽힙니다. 그만큼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책이지요. 지금은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약 130여 년 전 평양사람

0: 사람의 생활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한 어렸을 때의 이름은 유일형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에 아버지는 형편이 되는 여느 조선 사람들처럼 군인들의 발길을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택한 이유는 약탈하는 군인들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그 시절에도 양측 군대가 가는 길에 있는 누구에게나 약탈과 고난을 안겨주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에 사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 덕분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1: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었지만은 그 전쟁터는 조선 땅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인명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 되는 것이죠. 유일한의 경우는 1895년생이니까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아마도 청일전쟁의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청일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유일한이 태어난 평양이라는 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경북 예천 사람인 아버지 유기현은 사업의 뜻을 품고 평양에 와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2: 당시 평양은 한반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고 유일한의 아버지인 유기현은 평양 시장에서 자파 도매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분위기를 본다면 유기현의 세상의 변화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응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청일전쟁이 터진 지 딱 10년 후인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3: 러일전쟁은 대륙 세력인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양 세력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맞서게 한 대리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제물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리슨 전투, 봉천 전투까지 해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강들과 외교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은 영일동맹, 미국은 카스라테프트 밀약,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이죠. 최종적으로 열강들의 묵인 속에서 일본의 한반도 감독권이 확정되었습니다.
0: 결국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합니다. 을사늑약입니다. 남는 것은 그저 박물관의 종이 한 장이지만 한 인간의 운명은 나고 자란 나라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이 유일한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발빠르게 내다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일한은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향합니다. 어린아이를 부모도 없이 외국에 보낸다. 통신이 발달한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웬만한 정부에서 현행법으로 금지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죠. 맏아들이 가문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일한은 멕시코로 떠날 예정이었던 박장현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유일한은 언제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한국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도서나 글에는 유일한이 9살 때 미국으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나온 한국의 교과서에도 9살 때라고 써 있네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일한의 출입국 기록도 찾을 수 있을까요?

0: SS 코리아호를 타고 왔고, sailing from 상하이, 상하이에서 1905년 9월 9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1905년 9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솔자인 박장현 이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어렸을 때 이름 유일 형을 유일행이라고 써 있네요. 1895년 1월생이니까 이게 1905년 9월 27일이면 10년 지나고 10년하고 8개월 지나서
1: 예, 그 정도 되는 것
0: 그왜왜 그렇게 9살에 미국에 갔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2: 같아요.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건 1927년에 거기에 별다른 근거 없이 9살에 미국에 건너갔다라고 보도합니다. 극적인 성공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9살의 스토리들이 더 많이 이제 번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생의 일대기라든가 뭐 연구에서 보면 뭐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제 교정되고 있는 편인데 그 오류라든가 또는 비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역사가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정확한 정보를 확장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특히 일대기에 관한 정보들은 특히 이제 몇 살이 갔느냐 뭐 이런 건이 사람의 생년월일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대중적인 저서를 쓸 때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 유일한은 우선 인천에서 상하이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9월 9일 상하이에서 증기선 SS 코리아호를 타고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 9월 27일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배로 약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유일한은 LA와 콜로라도, 덴버를 거쳐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에 정착합니다. 사람 키보다 큰 옥수수로 끝없이 광활한 들판. 옥수수 밭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긴 동서횡단 철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네브라스카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미 대륙의 중앙부. 유일한이 그 넓은 미 대륙에서 하필 이 지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매체와 도서에서 아버지가 미국 중앙이 미국의 중심부이니 중부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유일한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서쪽은 그때 인종구별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인종구별이 있는데 그건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동양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서 이태리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갖다 또 자꾸 이제 구별을 갖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께서 지세학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꼭 미국 중간에 갖다 주시오. 그 학대 받는 데 가서 하라면 재미가 없겠으니까.
5: 유일한이 태어난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독립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유일한의 아버지의 그 멘트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서 생활할 때에 가령 윤치호가 에머리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마는 그 유학에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유학을 갔는데도 인종차별 당한 것들을 일기 속에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3: 유일한의 목소리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모두 느끼셨죠? 이 에피소드를 만든 건 유일한 아버지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한국인들이 국제정세에 완전히 무지했을 거라는 우리의 편견이었죠. 유일한이 중부 지역으로 온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이승만과 더불어 미주 독립운동의

0: 박사가 어떤 계열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만이 만든 소년봉 학교에서 자랐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는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던 미주국민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쪽에 속하는 계열의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박용만은 1909년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세웁니다.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군사학교입니다. 인근의 한인 농장에서 시작된 이 한인 소년병 학교는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시설물을 지원하면서 활력을 받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 도서관, 약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 만큼 수장고에는 오래된 사료들로 가득합니다. 소장 사료들을 아주 날잡고 꼼꼼히 분석해 봤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매년 여름 운영되는 조선인 청년 군사학교는 조선 본토 밖에서 유일한 조선인 여름 학교이다. 현재 28명의 소년들이 이곳에 있으며 대학 캠퍼스 내 남학생 기숙사인 링랜드홀에 완전히 조직되어 미국 사관학교에 승인된 방식을 따라 수업과 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업과 노동 시간을, 오후에는 수업과 군사 훈련을 갖는다. 생도들의 일과는 고되고 벅찼습니다. 농장 일, 군사 훈련으로 타김치가 된 몸으로 학업까지 했어야 했죠. 14세 유일하는 역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대원이었습니다. 아직 앳되죠? 고된 일상이었지만 이 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외로움을 잠시 잊고 외세의 침략 없는 평화로운 고향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 이것이 유일한의 인생 첫 군생활이었습니다.

노을지는 네브라스카의 옥수수밭. 저 노을을 바라보는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년 유일한이 120년 전에 바라봤을 이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유일한이 평생 제일 좋아했던 노래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 평화로웠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은 아득히 먼 태평양 건너 유일한 같은 유학생들의 활동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0: 불령 선인 유일영. 이 블랙리스트에 새겨진 유일한의 어린 시절 이름과 네브라스카의 주소는 그가 인생에서 아주 일찌감치 일제 식민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알려줍니다. 생애 첫 군 복무 그리고 첫 독립운동이 준 훈장입니다. 소년병이었던 유일한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유일한의 고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유일한의 모교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884년에 개교한 헤이스팅스 시니어 고등학교. 미식 축구와 토론부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일한의 기록을 찾아오셨습니다.
1: Just looking over his overall grades, looks like he was a pretty good student. I find that his manual training grades were pretty

0: pretty good, really high, to where it just shows that he was a creative person. They say he was a really good football player and a good debater. So sometimes that's not always true. Not all football players are good debaters, and not all debaters are good football players, but he was both. They actually were the state championship football team in the state of Nebraska that year. And one thing they talked about, he came from Kearney, and he had quite a football rep, and then he lived up to it. He was a dangerous man at all times. So that was something that it kind of made me chuckle. So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do all that probably led to his success as an adult.
1: 1915년 미시간 주립 사범대학에 입학해 2년의 학위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먼 훗날 교육자로서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토론 구원으로 활약했었네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종합대학 미시간대에 입학합니다. 1817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대학교. 이 미시간대에서 유일하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2: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유일한 박사님 전에 이제 확인되는 한국인 학생은 없어서 유일한 박사님이 여기 미시간의 첫 한국 졸업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hinese Student Association에 가담했던 이제 학생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박사님하고 유일한 박사님과 결혼하신 Mary Wu 선생님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시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이어졌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So when you think about what his educational experience was here at the business school back in 1919, it was a time when business education was just evolving. At that time, that was where the departments of economics and the fields that would then become business were brought together. If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he was the first graduate at University of Michigan from Korea, that shows his entrepreneurial spirit and pioneering spirit.
1: 미시간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캠퍼스의 평온과 낭만이 유일한에게 드디어 찾아온 걸까요? 앞서 유일한이 태어나던 해 청일전쟁 중이었고 미국에 건너오던 해엔 러일전쟁 중이었다고 했죠. 유일한이 이 학교에 들어왔던 해엔 놀라지 마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어쩜 가는 데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네요.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21살에서 31살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징병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유일한 역시 징병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시기지만 그 전에 대한제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건너온 유일한의 국적은 여전히 코리아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훗날 50세가 된 유일한의 세 번째 군 복무 때 작성된 OSS 기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일한은 미시간대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약칭 ROTC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의 인생 두 번째 군 생활 관련 기록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 학교의 ROTC 기록은 1920년부터만 남아있어 그 전에 졸업한 유일한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학적부의 유일한이 군인이 아닌 일반 학생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인 유일한은 ROTC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4: 그 징병 카드에 보면 그 면제 대상에 본인이 스스로 쓴 것에 외국인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본인이 당시에 징병 대상이나 미군에 참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1917년도부터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ROTC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군사학 과목으로서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징병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일한이 졸업을

0: 을 눈앞에 둔 1919년 봄, 고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 시위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습니다. 바로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독립 만세를 외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제는 유례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제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위의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1: 3.1운동은 뭐냐면 민족 자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시에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접해서 이걸 미주 전체로 확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시작하는 게 The First Korean Congress를 조직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인물들,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이런 분들이 이 모임을 주도합니다. 유일한 선생은 이때 대학교 4학년이었, 졸업반이어서 활동적이고 실무적인 역할, 성명서 직접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무렵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약소민족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기회를 포착했구나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0: 아직도 필라델피아에는 이 극장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긴 동판도 반겨줍니다. 극장 안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자, 130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유일하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미주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일한이 학창시절에 뛰어난 토론가였다고 했었죠. 독립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회 결의안을 기초하고 직접 발표까지 합니다. 독립운동가 거물들 앞에서 말이죠. 청년 유일한이 그리던 새 나라의 지도자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우선 주목할 점은 재산, 신분, 학력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의 도입이었어요. 1919년 당시 여전히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관습이 남아있었고 문맹률도 꽤 높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선거제의 도입은 당시로서는 꽤나 급진적인 선언이었어요. 비록 여성 참정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지만 미국조차 1920년이 되어서야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를 부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단계 간선제 도입도 큰 특징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방의원과 도의원까지만 직접 선출하고 이들 의원들이 중앙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입니다. 19세기 말 향회 등을 통한 풀뿌리 자치제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의 식민통치와 함께 그 싹이 꺾인 상황에서 전면적인 직선제 도입은 여전히 시기상조였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의 향상에 발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확대한다는 점증주의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절충형 대통령제,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군주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공화주의의 구현 등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1919년의 이 결의안이 30년 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이날 결의문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 분립, 국민 기본권 보장 같은 현대 국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의 남을 결의문이 되었고 이 대회는 유일한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젊은 지도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흥분을 뒤로하고 미시간대를 졸업한 유일한은 디트로이트에서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도 모터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이 디트로이트 지역은 헨리 포드가 이끄는 자동차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랑스의 정관사 라와 중국어로 채소를 의미하는 초이를 조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주력 아이템은 숙주나물과 간장이었습니다.
2: Ilhan knew, saw the bean sprouts and said, "Hey, I know this ingredient. I can make this here." And he ended up just sort of experimenting and making his bathtub in Detroit. They had initially sold the bean sprouts fresh, but it had a limited shelf life. So they decided to try the next available option, which was using metal tins, and that seemed to work out really well. Yeah, I have no doubt that he really just focused, anything he focused on really turned to gold, it seems.
0: 유인한이 창업한 이 브랜드는 100년이 넘은 지금도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열대 바로 옆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K-푸드 수출의 원조가 바로 유일한이었음을 알려주는 100년 전 신문 기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전에 미국으로부터 명사 류일영 씨가 세계 시장에 조선 상품을 소개했고죠. 데트로이트시에서 조선 간장과 숙주나물을 팔기 시작하여 마침내 큰 리익을 얻어 온 아메리카 식료품계에 많은 환영을 받아오던 터인데 간장 같은 조선 식료품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게 되면 씨가 처음이라더라.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 1924년 성공한 사업가가 된 유일한은 약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유기현의 사업은 이미 유일한이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크게 악화됐고 그의 가족은 만주로 건너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의 열악한 보건 상황은 유일한의 마음에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유일한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합니다. 1925년 3월 미국으로 돌아온 유일한은 미시간대 같은 동아리 친구였던 호미리에게 청혼 하고 7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소아과 전문 의학 박사였던 호미리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국 땅에서 남편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기로 맹세합니다. 미국에서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3: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선 및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0: 1926년 6월 20일 유일한은 고국에서 창업합니다. 큰 바다를 오간다는 양행이라는 이름처럼 시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천으로 서양의 상품들을 수입하고 또 동양의 물건을 서양으로 수출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 서양의 의약품들을 대량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1933년엔 드디어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해서 조선 회사로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회사들과 자웅을 겨뤘습니다. 마땅히 유일한은 식민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옥 2층에 개업한 부인 호미리의 소학과 의원도 문전성시를 이뤘고 1929년엔 딸 제라가 1935년엔 아들 일선이 태어났습니다.
4: 바깥 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늦게 난 아이라 갓난 아이를 서로 돌려 안어가며 법석입니다. 이런 데 태어난 아이는 참...

0: 고강이지요. 부인은 오마 베비 오마 베비 오라잇 오라잇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지요.
1: 기자들은 수시로 이들의 집을 찾아 식모, 보모의 말까지 기사화할 정도였죠. 요즘으로 치자면 누가 봐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셀럽 가족인 게 틀림없었죠. 유일한이 회사를 창업한 지 12년째 되던 1938년 4월 한반도의 각 일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무역회의 참석차 유일한 씨의 도우미, 무역계 희소식. 라초이스 회사에서 동양무역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런 일은 조선에 처음 있는 것인 만큼 활약이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 유인한의 예전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숙주나물 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저 기업 사장의 출장일 뿐인데 유인한의 활약에 강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인한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당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유인한은 1938년 5월 14일에 미국에 도착하고 아내 호미리와 아이들은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7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조선 최고의 셀럽 가족. 물론 유인한의 미국행에는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그의 모교 미시건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시건대 도서관에 소장된 한 서류 박스. 이 안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지는 유인한의 미국행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을 떠난 유인한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90년 전 서류에서 만난 그는 일본이 지배하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에는 명망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2: 이 서류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일한의 망명 증인인데 은행 부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이 1934년에 미국에 와서 자기네 은행 신탁에 가입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반란 뭐 내지는 폭동을 일으켜서 내 삶에 상당한 위협을 느껴왔다. 신탁 안에 아내에게 지정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포함됐네요. 이 서류를 보면 유일한이 꽤 오래전부터 일제의 지배에 환멸을 느끼고 망명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는 일본에 의한 한국 점령을 온 힘을 다해 분개했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 등을 돕는 것이 그의 평생 염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망명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서둘러 환원서를 제출합니다. 유인한의 입국은 현재는 만료된 일본 통상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그를 한국으로 강제 귀환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별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던 어느 날, 팽창하던 일본 제국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립니다. 일제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양대 축인 태평양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망명 신청을 해놓은 유일한의 신부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가엾은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적인 일본인으로 오인될 처지에 놓입니다. 힘없는 민족은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가해자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게 식민지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류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 하와이.
1: 망명 승인이 원활하지 않자 다급해진 유일한의 친구들은

0: 평양 출신인 유일하니 원래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증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일한의 인적 사항 서류에 이따금씩 하와이 호놀룰루 태생이라는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1942년 2월 5일자 편지에서 미 하원이 청원자 유일한의 영구 거주를 허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식민지 미네의 신분은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한의 미국 망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족들과의 안락한 삶을 위한 도피였을까요?
1: 망명을 하신 후에 그 행보를 갖다가 저희가 살펴보면 그 유일한 박사님의 진짜 의중이 뭐였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 이제 그 가족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신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독립활동을 뜻대로 이어나가시려면 불안 요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갖다가 아무래도 좀 줄이는 게 당신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그 조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고국을 떠나 조용히 독립운동 자금을 대던 유일하니 공개적으로 언론에 자신을 드러낸 것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인 1942년 6월입니다. 이번 운동은 우리 민족의 최후 운동이니 무릇 대한민족은 당연히 가진 생명 재산을 다 들어바쳐 이 운동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내가 미국에 돌아온 후 매년 국민원을 위하여 약 50원을 내어놓으며 내 이름을 쓰지 못하고 남의 이름을 쓴 것이 한 약점이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이름을 내어놓으면 군대에 있는 영업이 적의 침탈을 입는 동시에 400여인의 생활이 끊어질 것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유한회사의 명의를 보존하여 한인들에게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것이 해로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던 유일한의 거액 기부를 알린 신한민보 기사. 자, 지금부터 유일한의 목숨을 건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너희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2: 대한독립 만세!
3: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네. 너 다른 길을 나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해도 용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에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 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 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0: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미술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봉미르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작가님 미술형무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미술형무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미술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인들은 은봉기린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46년도에 은봉기린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손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 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웰디 고우.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 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 소설 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1: 동그랗잖아요.
0: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네. 로봇공학 3원칙을 맞아요. 만든 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 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이어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네.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네.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1: 네.
0: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1: 네.
0: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네.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하다.
1: 네.
0: 무슨 소리야?
1: 맞아요.
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1: 네.
0: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1: 네.
0: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이거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1: 네.
0: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1: 네.
0: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1: 네.
0: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1: 네.
0: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1: 네.
0: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1: 아.
0: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1: 네.
0: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1: 네.
0: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1: 네.
0: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1: 아.
0: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1: 네.
0: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대빠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1: 네.
0: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1: 네.
0: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1: 네.
0: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1: 사실은
0: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1: 그렇죠.
0: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1: 그렇죠.
0: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레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를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1: 네.
0: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1: 네.
0: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1: 네.
0: 보세요. 신학에서 묻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1: 네.
0: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1: 네.
0: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개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 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데커트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트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0: 하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세 번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네.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힌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뭐라고?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가죽? 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 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 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 라고 했을 때 추웠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프겠다. 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게킹을 하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0: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1: 네.
0: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1: 네.
0: 라미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피를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수 있어. 이거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하는 낭만주의예요.
1: 네.
0: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1: 같은
0: 언어를
1: 언어를 썼다.
0: 썼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학생, 우리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역학 같은
1: 네.
0: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1: 네.
0: 가능해. 이해 안 되잖아요.
1: 네.
0: 양자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또 힘들 거예요. 그래서 SF를 읽으시라. 매력이
1: 그러네요.
0: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0: 그러면서 필립 케이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0: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1: 네.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써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학생은 약간 프루스르만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노르스르만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1: 그럴 수도
0: 다르니까
1: 있죠, 네.
0: 를알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 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먼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로, 노란 먼로,
1: 맞아요.
0: 파란 먼로, 초록 먼로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 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그 추리 소설을 대할 때는 현우 학생이 막 추리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1: 재밌었어요.
0: 그렇죠?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 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학 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에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적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 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0: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큰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1: 네.
0: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네네네.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오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Ah, rare.
1: Blood.
2: Oh.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그, give it away. You,
2: Oh,
1: you.
2: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어?
2: I'm terribly sorry.
1: 응.
2: I'll tell the chef
1: 아.
2: right
1: 아,
2: away.
1: 오케이.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1: 응?
2: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Really?
2: It's on us.
1: 돈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1: 아,
2: us. Yeah. Okay. I'm
1: 오케이.
2: so sorry. So
1: Okay.
2: sorry. Okay.
1: It's
2: You just
1: okay.
2: take it.
1: Okay.
0: 아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아우, 깜짝
0: 익혔다
1: 놀랐어요. 차라리
0: 들었어요.
1: 육포를 먹을 걸. 네.
0: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열심히
0: 하겠습니다.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0: 네.
1: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었어요.
0: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미국
1: 맞아요.
0: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1: 네.
0: 뭐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0: 어허.
1: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0: 오케이.
1: 네, 꽤 오래
0: 지금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좀
1: 네,
0: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0: 네,
1: 있죠.
0: 어디서
1: 네,
0: 끊어요?
1: 벗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1: 오.
0: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0: 아,
1: 잘. 네.
0: 예스.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1: 그래요?
0: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0: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저는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뺀 걸 보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 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쵸?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웰던이냐. 그쵸? 네. 자 이번에는요. 저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하다. Okay.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예,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right. 그렇죠.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cook it a little longer. 에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Very close. Okay.
1: 오.
0: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a little
1: 아.
0: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a little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 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Could you?
0: That's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네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0: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Spo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0: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oh I'm sorry
1: 아, 그쵸.
0: 하겠어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1: 예.
0: 타고 투어를 하는데
1: 어허.
0: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0: 뭐
1: 화장실 가서
0: 누군가
1: 안온 거죠?
0: 그렇죠.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뭐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1: for
0: him.
1: him?
0: 제가 이거
1: 아.
0: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1: For,
0: who.
1: yes.
0: Just like so. 오케이.
1: Mm-hmm.
0: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정말 죄송해요. 거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아,
1: 네.
0: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아,
1: 제가 조금 치였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좀 하시는 분인 것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0: 같아.
1: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I'll tell the head.
0: Well,
1: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1: 약간
0: 것
1: 이런 느낌.
0: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here?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1: 그래요?
0: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0: 그냥
1: 셰프.
0: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자,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때 셰프가 아니라
1: 셰프.
0: chef입니다. chef.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chef 해서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번 해볼게요. chef, chef.
1: chef.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I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0: 그것이니까.
1: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고
1: Yep.
0: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1: 얘가
0: 오케이?
1: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1: 예.
0: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지금
1: 네.
0: 당장 돌아왔다. 이건
1: 아,
0: 과거형이잖아요.
1: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1: 네네.
0: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0: to
1: 보세요.
0: re, stray, GHT예요.
1: 오케이. 자, straight,
0: Straight away.
1: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0: 네.
1: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오케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0: 네.
1: 내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했던 거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0: Terribly sorry.
1: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0: I apologize.
1: I apologize. 네,
0: Apologize.
1: 둘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0: 강력하네요.
1: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이
0: 왜요?
1: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0: 오?
1: 와우.
0: 저도 가면 안 될까요?
1: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0: 좌표
1: 이렇게 하면.
0: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1: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0: 예.
1: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0: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예. 네.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오.
1: 오.
0: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까?
0: 그죠? 예.
1: 앞에서부터 볼게요.
0: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1: 그러면
0: 계산서에
1: 어디서
0: 대해서.
1: 끊을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 don't worry.
1: 오케이,
0: 예.
1: okay.
0: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bill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1: Don't worry.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0: 와우.
1: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스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0: 그쵸.
1: 기타 등등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1: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또
0: 예.
1: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0: 아, 이거잖아요.
1: 들어봤을
0: 체크.
1: 수도 있어요. 오,
0: 오.
1: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맞습니다.
0: 오.
1: 체크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은,
0: 네.
1: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때 체크를 쓰기도 해요.
0: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1: 걔는 receipt이죠.
0: 아,
1: 걔는
0: receipt이고.
1: receipt. 왜냐하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단 얘기가 아닌
0: 아,
1: 거예요.
0: 주문서?
1: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0: 그쵸.
1: receipt이죠.
0: Receipts and
1: Right.
0: 영수증. 예.
1: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슥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
0: 그쵸.
1: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0: 그렇죠.
1: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0: 맞아요.
1: 주는 형식입니다.
0: 네.
1: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0: 네.
1: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0: 네.
1: 누구나 뭔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플레이하겠다. 뭐
0: 네.
1: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냅니다. 그
0: 아.
1: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0: The drinks.
1: The drinks.
0: Yeah.
1: 그거 우리가 낸다.
0: The drinks are on us.
1: 오!
0: 아우.
1: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0: Or.
1: us. The drinks are on us.
0: Yes.
1: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0: Lunch.
1: lunch.
0: Lunch is on us.
1: 나.
0: 아,
1: us 아니라.
0: lunch is on me.
1: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0: 네.
1: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0: 그거 내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죠? Right?
1: 네.
0: Okay,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right?
1: 네.
0: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한마디로
1: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So, 결국에는
1: 예.
0: 서비스라고 할 때, oh,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0: 얘기를
1: on us.
0: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1: 네.
0: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1: 예.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형용사만
1: 네.
0: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0: rare. 그쵸? rare.
1: Yes.
0: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1: Mm-hmm.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All for 넣었네요. Very
1: 네.
0: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 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Sorry, is there a problem?
5: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4: Oh.
5: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5: Wow. Okay, thank you.
0: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3: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 형무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민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 형무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 형무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 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인들은 은봉기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46년도에 은봉기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0: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일평생 지켜온 일터로 갑니다.
1: 여기는 어디예요?
2: 여기는 내가 이발소하는 이발소예요.
1: 근데 건물이 되게 오래되고 있는데요?
2: 100년 됐어요. 100년.
0: 처음 이곳에 문을 열었던 20대 젊은 이발사는 이제 구순을 바라봅니다. 그 세월이 이발소 안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죠.
2: 여기서 60년 했어요.
0: 하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2: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여기 시험 밀고 그렇게 하고서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하는 거죠. 여기가 편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니까.
0: 60여 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
2: 나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넥타이 매고 손님들한테 깨끗해 보이게.
0: 오늘도 변함없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재동 이발소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너머 대전역 뒤편에 오래된 원도심 소재동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 소재동에 처음 터 잡고 이발 비용이 250원 하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이발소 문을 열어오셨다지요.
2: 이게 60년 됐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0: 바뀐 걸 찾는 게 더 어렵답니다.
2: 물을 여기다 해놓고 분위를 해놓으면 밤새도록 물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걸로 겨울에도 머리 감아.
0: 새롭고 편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손에 익은 것만은 못하다죠.
2: 가위를 갈아서 써요. 딴 사람들도 나보고 갈아달라고 그래. 숙도에 이거 아무나 못 갈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날이 섰나 안 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자만 알아. 이거 날이 섰나 안 섰나. 이거는 30년이 됐는데 하도 오래 써서 이렇게 닳았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한 1,000명은 잘렸어. 그래서 이렇게 닳았어.
0: 손님이 하루 100명씩 오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3: 바꾸시면 돼?
2: 안 바꿔. 이 양반이 무작에 올해 우리 집에 오시는 양반이요. 이 아줌마하고 하면 뭐 몇십 년이지 뭐. 몇십 년 됐어.
3: 몇십 년 됐어.
0: 한창 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단골들이 찾아온답니다.
3: 아팠던 이제 그 이발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정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놀기 삼아 오는 거예요. 여기.
2: 오래되면 다니면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래. 그대로 깎아주거든.
0: 세심한 가위질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깔끔하게

0: 더듬어주니 멀리 유성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지요.
1: 유성서 여기 올라면 한 시간, 이발하는 데 한 시간, 가는 데 한 시간, 세 시간 걸려. 세 시간을 걸려서 이발하러 한 번 하려고 누가 여기까지 와. 그런데도 꼭 여기 와. 그런 양반들은 고맙게 생각하죠.
2: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지금이나 한글 같으니까.
0: 15 어린 나이에 이발소 일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긍지를 갖고 해온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인 이발소.
1: 찬물로 하면 또 너무 차고.
2: 됐네.
1: 이 정도면 됐죠.
0: 그럼에도 계속 찾는 이유는 변함없이 노련한 실력 때문이겠죠.
3: 머리 자르는 거 마음에 드세요?
2: 아니, 마음에 들고 드니까 늘 온 거죠, 뭐.
3: 가요.
2: 예, 예. 잘 지내시고요. 복다림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예.
1: 건강해요.
2: 예, 예.
1: 왔다 가면 좋지, 뭐. 딴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잘 가.
3: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1: 힘들진 않. 아주 힘은 안 들지는 않지.
0: 퇴근 후 하루 만 보씩 걸으면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다죠.
1: 조금만 글씨도 보여요.
0: 손님이 올 때까지 긴 기다림도 더는 무료함이 아닙니다.
4: 뭐해요? 돈은 안 벌고.
1: 점심 가지고 어? 오느라.
4: 선생님이 없어?
1: 없어. 더운 뒤 점심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4: 먹을 거 많이 갖고 왔어.
0: 60여 년간 한결같이 남편의 점심 식사를 챙겨왔답니다.
4: 상추 뜯어와?
1: 상추를 조금 뜯어, 뜯어.
0: 이발소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4: 맛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좋은 거라.
0: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살림집이 있었답니다.
4: 여기가 집이 이렇게 저기 있고 좀 집이 있었는데 도로 나르라고 집도 헐렸어, 다.
3: 아, 원래 여기가 집이었어요?
4: 원래 집이. 그러면 여기서 아들, 딸, 삼남매 다 대학 가르치고 다 해서.
1: 상추를 벌써 많이 뜯었어?
4: 많이 뜯었어. 깻잎도 연하고 상추도 연한 것만 뜯었어.
0: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1: 이렇게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어.
3: 그래 집밥이 좋으시죠?
1: 예. 맨날 사 먹으면 못 먹어.
0: 이렇게 63년을 함께 해오셨답니다.
4: 손님 있으면 일도 해요. 내가 일 많이 해요. 하루에 내가 100명씩 감았어요. 이 손이 양짝에 그냥 비누 거품이 빨갛게 묻어지더라. 그렇게 해갖고.
1: 머리나 깎고.
0: 백발 성성해진 아내의 세월을 남편이 다듬고 살펴줍니다.
4: 오래됐어요?
1: 오래됐어요. 머리 깎는 걸 미장원에서 깎거나 이발소에서 깎거나 똑같아.
0: 결혼한 해부터 다듬어준 평생 단골이죠.
1: 많이 늙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처녀 때는 이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0: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하답니다. 회사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죠.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이발소를 꾸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0: 같이 건너왔지요. 퇴근길, 데이트 삼아서 모처럼 두 분이 동네 마실에 나섭니다.
1: 몇십 년 됐을까요?
2: 몇십 년이 아니라 백 년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부촌했었다니까. 이제 전부 끼는 거는 다 철도 관사예요.
0: 조재동은 1920년대 경부선 철도의 개발과 함께 철도 종사자들을 위해 관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사람이 넘쳐나던 곳이었다죠.
2: 돈이 많이 있어갖고 장사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와서 뭐 사먹고 그렇게. 우리도 돈을 잘 벌을 때니까.
1: 아니, 철도 사먹고.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애상이로 했어요. 한 달을 이발료를.
0: 역설적이지만 낙후됐던 도심에 오래된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3: 아, 날씨 더운데 어제 여기까지 다 오셨어?
4: 아니, 불리기 써서 왔어요.
3: 예.
4: 다 오시면 가끔씩 들리시나 봐요.
2: 예. 이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3: 동네 분이니까. 그래도 정정하시네. 예. 어머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4: 근데 사장님 여기 전방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3: 아. 그럼 저게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정감, 옛날 추억. 이제 이것 때문에야.
0: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추억의 먹거리나 소품,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방이 되살아나고 방치됐던 관사 건물이 카페로 변모하면서 젊은 층에게 뉴트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답니다.
2: 대나무 전망. 대나무가 이게 유명한데요. 대나무집.
0: 100년 전 철도 관사가 들어설 때 함께 심은 대나무 숲이랍니다. 풀이 무성했던 대숲을 손보고 예쁜 카페가 됐다죠.
2: 옛날에는 이거 거리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카페 거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죠.
0: 공간의 쓰임은 바뀌었지만 옛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달갑다는 부부, 그 덕에 작은 삶의 기쁨도 누리며 산답니다.
1: 옛날 같으면 더 고생할 건데 요새는 저 편해요. 편안하게 영감이 잘해주고.
0: 60여 년을 매일같이 걸어온 길. 수많은 추억이 소재동에 남아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빛이 바래져가도 떠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2: 아니 이사 간더니 안 가셨어?
5: 열흘 있다가요.
2: 나는 10일경에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이사 가셨나? 그랬나?
5: 서울로 가도 여기 이발하러 올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한 40년, 50년 다 돼가잖아.
0: 학창시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들과 정을 쌓으며 함께 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실력만큼은 여전히 청춘.
5: 여기 사장님은 저기 굉장히 장점이 다른 데는 막 기계로 깎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장님은 일일이 가위로 이렇게 다 하세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지.
2: 옛날 시 네,
5: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6: 아버지도 힘드신데 기계로 하시지 왜 계속 가위로 하세요?
2: 근데 기계로 하면 고기가 싫으니까 기계로 깎으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가위로 깎으면 동그랗게 그렇게 깎아요.
0: 잔털 하나까지 놓치는 법 없는 꼼꼼함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죠. 그 사이 아내가 타이밍 맞춰 알아서 염색약을 준비해 줍니다.

0: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이발소 일은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한다죠.
1: 어머님, 여기 이발하시는 분 자주 뵀던 분이에요?
2: 아야. 다 뭐 몇십 년을 했으니까 다 알죠. 그 어떤 아저씨는 오면 나부터 찾는데야. 왜 아줌마는 안 왔느냐.
1: 의사들 좀 찾았잖아 지금.
2: 이 머리 감는 걸 내가 더 잘 감어.
0: 오늘 손님도 샴푸만큼은 아내에게 맡긴답니다.
2: 내가 감아주면 시원하다고. 기술은 좋은데 나는 힘을 기려서 하고.
0: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 개운할 수가 없답니다.
3: 항상 끝나면 그 약으로 드셔요.
4: 이런 이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오죠. 이사가 들어도 계속 올 건데.
5: 금년 말까지.
4: 아, 왜?
5: 개발해요.
4: 아, 최소 5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2: 법고정을 할 거예요.
4: 그렇죠.
0: 오는 손님마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죠.
6: 나이가 많아서 아들, 딸들은 그만하라고 마누라도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개발할 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개발하면 그만하려고.
0: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1: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6: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0: 이 정겨운 풍경을 좀 더 오래 보면 좋겠습니다.
7: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8: 이보자.
9: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10: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11: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1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딥이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전날부터?
13: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3: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3: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3: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3: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13: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0: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and the shoes. 입을 열면 불이 나올 것 같아요.
3: 그동안의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4: 우와 소리가 나요.
5: 상호 잡았대.
6: 너무 대단한데요.
7: 신성한 그 성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정화 의식을 갖는 거죠.
8: 아, 찌그러져가지고 예쁜 마이 안 나왔어.

매년 많은 여행자들이 네팔행 비행기를 탑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히말라야 등반객과 자유여행을 꿈꾸는 배낭여행자들인데요.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땅, 짙은 어둠을 걷어내면 눈부신 햇살 아래 순백의 설산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0: 힌두 왕국으로 불리는 네팔. 그러나 불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 보드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 보드나트 불탑이 있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승려부터 순례자, 인근 주민과 관광객까지 불탑 주인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1: 지금 아침 6시도 안 된 동이 이제 막 큰 이른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불교 신자들이 탑, 거대한 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일 나가기 전에 그 자신들의 그 매일같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염원을 하고 그런 매일의 행사인 거죠.
0: 티벳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과 온몸을 던져 절을 하는 오체투지 순례자. 이런 이유로 네팔 속의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데요.

0: 안녕하세요.
1: 나중에 죽어서 평화를 얻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2: 네네,
1: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 매일 도신다고.
0: 꼬라를 나는 것도 우리.
2: 아, 그래.

0: 모던아트 지혜의 눈과 코처럼 보이는 숫자 1은 진리는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높이 38m에 이르는 초대형 불탑 깨달음으로 가는 관문인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세상을 응시하는 부처의 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힌두교 신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가 힌두교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불교와 힌두교, 두 종교가 상생하는 네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1: 한국에도 불교 사원에 가면 산신각이 있어서 불교하고 무속이 수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네팔에서는 힌두교하고 불교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합이라는 게 한 지역에 두 가지 종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양식도 서로 교류가 되는 건데 한국의 유불도 무속 이런 게 수합이 된 것처럼 여기도 같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방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든 동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0: 조상 대대로 이어진 믿음을 품고 끊임없이 불탑을 돕니다.

삶을 핥히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신의 은총을 비는 인사를 건넵니다.

0: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마치 한순간인 듯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고대 말라왕국의 수도였던 박타프루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덜발 광장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자기는 박타프루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1: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이렇게.
1: 제가 해봐도 돼요?
2: 예, 안 돼요?
0: 물레홈의 막대기를 고정시키고 인력으로만 돌리는데요. 원심력 덕분에 계속 회전하는 물레. 그 위에 점토를 올리고 모양을 만듭니다. 이방인의 서툰 솜씨에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1: 다시 반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0: 도공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도자기가 금세 일그러집니다.
1: 예, 처음 해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예,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생을 걸쳐서 만드신 분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 뭐야? 멋졌어.
0: 과거 왕실에 진상하기도 했던 박타프루 도자기. 수백 년간 변함없이 도공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아 나섰는데요. 화려한 고대 문명의 주인공, 네와르족 마을입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공동주택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언뜻 보기엔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 이색적인 공간이 보이네요.

0: 여기 엄청 깊으네요, 여기.
1: 물 색깔이 탁해 보였는데요.
2: 이 물이 약간 그 황토빛이에요. 노란 빛인데 이 아래는 맑은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1: 카트만두와 박타푸르 지역에는 진흙 섞인 우물이 많습니다. 토양이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침전시켜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그 요리할 때는 어떤 물을
3: 사용하세요?
1: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 시설이 있지만 양이

0: 충분치 않아 청소하고 씻을 때는 우물을 찾습니다. 한 청년의 갑작스런 초대를 받고 건너편 집을 방문했습니다.
1: 여기 공방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목공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잔뜩 허리를 굽힌 채 정교하게 나무 조각을 합니다.
1: 작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2: 대고 마치고 바로 띠부르고 백당면 따고 띠부르고 바로 하세요.
0: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라지 샤암 씨가 네팔의 문화재를 수리하고 왕궁의 예술품을 만들던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인데요. 지방 곳곳 장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많습니다.
1: 와, 멋있네. 멋있어.
0: 1년 넘게 작업한 힌두교 여신상인데요. 공예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얼굴과 손 부분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와르족은 손재주가 뛰어나 목공예, 건축, 도예, 금은세공 분야에서 활약해왔는데요. 수많은 건축과 조각작품을 남기며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0: 들어가세요. 여기는 친구 집 왔어.
1: 야, 그럼 무슨 전을 붙이고 계세요, 아주머니께서. 이게 무슨 전이에요?
2: 초양입니다.
1: 마라.
2: 마라.
1: 마라.
3: 녹두전이에요. 정말 우리네 녹두전과 똑같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비슷한데요.
1: 제 고향 강원도에서도 녹두, 콩이 많으니까 녹두전을 잘 해먹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녹두전이 여기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3: 알고 보니 녹두의 사촌뻘쯤 되는 렌틸콩이랍니다. 옆에서는 쌀가루를 묽게 반죽해 얇은 전병을 부치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퍼집니다. 마치 명절 전날 우리네 모습 같았는데요. 그릇에 담긴 음식이 정겹습니다. 한쪽에서 남자들은 만두를 빚느라 바쁜데요. 여멀이라고 하는 잔치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달콤한 소를 넣는데요.
1: 사탕수수로 만든 그러니까 설탕이죠. 설탕하고 깨하고 섞은 거라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진한 색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해가지고 깨를 달달하게 해서 송편을 빚을 때 그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3: 사탕수수를 농축한 흑설탕에 참깨와 향신료, 코코넛 가루를 섞어 듬뿍 넣어주는데요. 무화과 열매 모양을 만듭니다. 참 예쁘죠?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1: 어때요?
4: 라무소. 라무소 퍼스트 티브는
5: 라무소. 코리아마 러시안 콜업.
3: 우리가 송편을 먹듯 여머리를 쪄서 먹습니다. 매콤한 소고기찜 냄새가 납니다.
4: 초이다.
3: 보통 힌두교인들은 암소를 신성시하지만 네팔의 경우 물소고기는 먹는답니다. 쌀을 눌러서 말린 찌우라를 밥처럼 수북히 담는데요. 렌틸콩 볶음과 감자조림을 비롯해 반찬이 여섯 가지나 됩니다.
6: 저도 하나 하나 해리 찌로로 테스트를 해서 양말 좀 가루 온서 하나 좀 일진 손을 벌써 언니를 좀 찌우라 보니 하는 거죠. 찌우라를 좀 텔로로 베트코 소비 텔로로 소송으로 플라기 좀 양말 좀 찌우라 보니 하는 거죠.
3: 식사는 3층 옥상에서 합니다. 바닥에 지프로 만든 멍석을 깐 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밥을 먹는데요. 하루 두 끼를 먹는 네와르족. 아침 식탁이 풍성합니다. 식사 전 반주도 곁들여지는데요.
1: 럭시,
7: 네와리,
5: 네와리 와인.
1: 이거 저기 네와리 부족의 전통 술인 럭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독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독한 술을 먹으려고 따라주네요.
3: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조금 떼어 신에게 바칩니다. 소주와 비슷한 전통주 락시.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습니다.
1: 우와, 냄새만 해도 아주 진한 아주 독한 고량주 냄새가 나요.
3: 모양도 예쁜 여머리를 먹어봤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송편처럼 맛이 좋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일품인 렌틸콩 부침개 맛은 어떨까요?
1: 콩을 그냥 이렇게 갈아서 그걸 기름에 부친 거기 때문에 한국의 녹두랑 정말 똑같은 맛이면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이거는.
3: 음식이 모두 담백하고 맛이 좋아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1: 이 납작하게 만든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최대한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맛있습니다.
3: 밥상을 물리자마자 후식이 들어옵니다. 물소젖을 유산균에 발효시킨 즈즈더우.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발효식품입니다.
1: 이것다.
3: 푸딩처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데요.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 샤암 씨가 제단에 앉았습니다. 크리슈나에게 오늘 하루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네와르족 대부분은 힌두교인입니다. 다신교인 만큼 저마다 모시는 신이 따로 있는데요. 피리 부는 모습으로 익숙한 크리슈나는 장난기가 많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1: 힌두교에서는 크게 브라마하고 비슈누하고 시바 3대 신이 있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그 비슈누의 화신 중에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를 모시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도 크리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부처도 우리 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불교 사원을 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이 네팔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힌두교의 이러한 그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0: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입니다.
1: 와, 여기서도 히말라야가 너무 멋있게 보이네. 지금 일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 새벽 6시, 어둠이 걷히면서 히말라야 설산이 순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안나푸르나를 비롯해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했다는 천여봉, 마차푸차레까지. 새벽녘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빛이 장엄한 대자연을 비춥니다.
1: 포카라 공항에서 보이는 그 히말라야 풍경이, 이른 아침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가 쫙 숨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과 이 도시가 있는데 너무 아침 분위기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일출이 이제 곧 올라오려고 하고.
0: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순백의 미소를 건네는 히말라야.
1: 4시간 기다렸는데 금섬 쪽에는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안 들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실었던 짐을 지금 다시 4시간 만에 빼내는 겁니다.
0: 참 허탈했습니다. 비행기로는 30분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1968년 이곳에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포카라는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시를 벗어나면 비포장길이 계속돼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1: 그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이렇게 됐지만 나름 이게 여행의 좀 그 히말라야 깊은 그 지역을 들어가는 기분은 좀 나고 있습니다.
0: 여행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흙먼지 가득한 길 위로 색다른 여행이 펼쳐집니다. 안나푸르나에서 무수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험준한 산악지형이 이어지는데요. 산허리를 휘돌아 나가는 길. 골짜기마다 현수교가 눈에 띕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태롭게 연결된 다리가 문명과 원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1: 산내에 사는 사람들의 작은 마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행인들끼리 그 출렁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 이 밑에 계곡은 뭐 한 1,200m 아래로 엄청나게 그 협곡이 심하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몇천 년, 몇만 년 된 평소의 그 나이테 같은 게 쌓여있는 그 바위들을 깎아서 너무너무 예술 작품 같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있네요. 비행기를 오늘 못 탔지만 아주 즐거운 또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속을 누비면서.

0: 해발 2,700m, 히말라야 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집니다. 저녁 7시 30분, 짙은 어둠이 내린 좀솜에 도착했습니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여행지답게 숙소도 비교적 깨끗하고 저렴한 편인데요.
1: 하루 종일 포카라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 아주 정말 히말라야 장관과 계곡물과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마을은 지금 밤이라 볼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멋있는 또 아침 풍경이 히말라야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합니다.

0: 방에서 저 설산이 히말라야가 그냥 보입니다. 이런 뷰를 어느 호텔에서 고급 호텔에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1: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산인데요. 히말라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좀솜의 아침입니다.

0: 검은 강이란 뜻의 카리간데케 강이 대지를 적시며 흘러가는 좀섬 계곡, 밀과 보리, 유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중 하나인 묵티나트가 가까워 연중 순례자와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외국인보다 네팔 순례자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과.
1: 야, yeah, it's good. Very good. Yeah.
2: 과자 같아요. 예, 말린 사과가 과자 같네요. 아, 맛있습니다.

0: 마당 한가운데서 동네 꼬마들 목욕이 한창입니다. 어린 시절 커다란 고무대야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났는데요.
1: 나마스테.
2: 나마스테.
3: 나마스테.
0: 깨끗이 씻긴 아이 머리가 웬일인지 반질반질합니다.
4: 지금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름이에요?
5: 또리고딜. 라고 미치서 날라가네 보네라.
0: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고 악귀를 쫓아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히말라야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미음자 구조의 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6: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지붕도 이제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땔감도 쌓아놓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0: 아침 일찍 여행자들이 떠나고 조금은 한가해진 시간.
6: 어디 가는 거예요?
0: 마을 남자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향합니다. 해발 6,839m, 닐기리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티니 마을. 타갈리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남자들이 속속 마을로 모여든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7: Traditional acharam is the pink barrel. You can see there. These all boys are now staying for the all person.
0: 네팔 달력으로 4월 초순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마을마다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6: 그 다섯 명이 두 발씩 열 발을 쏘고 그거를 그 일곱 번을 해요. 그래서 총 70발을 갖고 저 관역 색깔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거를 맞췄나 해서 그 1등을 하게 되면은 7천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만 원 조금 넘고.
0: 공장 근로자 한 달치 월급에 닭 두 마리까지 상금과 부상이 두둑합니다.
6: 올해도 우승할 수 있어요?
8: 이거 빨리 짓는 사고는 없잖아?
9: 예? 예, 대사, 선박.
0: 1년을 기다려온 대회.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데요.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 저도 활 쏘기를 배워봤습니다.
6: 어렵네요. 저기 땡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겨냥한다는 게 먼 거리 겨냥한다.

0: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1: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작년 우승자의 차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부담감이 큽니다. 일제히 시선이 꽂히는데요. 정중앙을 마쳤습니다. 챔피언답게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명중시킨 선수에게는 특별 상금이 주어집니다.
2: 아기빨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검정을 맞추신 분은 여기 있는 선수들 50여 명에 전부 다 백루피씩 주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천 원 조금 넘고 하고 한국 돈으로 5만 얼마가 되는 상금을 받는 거죠. 한 달 가지고. 꼭 우승하길 기원할게요. 예.
3: 진도스레.
2: 땡큐.
0: 꼭 우승하기를. 예.
1: 팔쏘기 대회장을 뒤로 하고 무키나트로 가는 길. 고도가 높아질수록 초록의 향연은 사라지고 황토빛 벌판이 이어지는데요. 해발 3,500m. 이제는 풀과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엄청난 낭 떨어집니다. 아찔합니다.
1: 바람만이 오고 가는 깊은 골짜기.

0: 드디어 우리 차 옆으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1: 이 높고 아찔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성지 무티나트까지 가는 순례자들인데요. 산사태로 길이 끊어져 더 이상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멀리 붉은색 사원이 보입니다.
2: 여기가 지금 그 무티나트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금 산사태 같은 게 나고 눈이 쓸려내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1: 추위도 잊은 채 노숙까지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와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들의 끝없는 행렬. 이방인의 눈에는 특별할 것 없는 깊은 산속 골짜기일 뿐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진리를 찾아가는 길 무티나트.

0: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 라니포아입니다. 묵티나티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마을 중앙 건물 이름도 라니포아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라니포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1: 아, 이 건물이 너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2: 1863년 एउटी रानी थिइन राणा बहादुर शाह राजा थिए उनकी माइली रानी सुवर्णप्रभा उनका तीनवटा रानी थिए तीनवटा रानीमा माइली रानीको सन्तान सन्तति छोराछोरीहरू थिएनन्
0: 애초 이름은 여왕의 쉼터 지금은 묵티나트 순례자뿐만 아니라 안나푸르나 등반객들까지 찾아오는 유명한 숙소가 되었는데요

0: 향열이 엄청 지금 그 고산이라 강해서 이 전기나 땔감 없이 그 태양열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요리 하고 계세요?
1: 빨리 깃발 오네요.
2: 됐다.
3: 태양열 조리기 솔라 쿠커. 땔감 구하느라 먼 길을 걸어 다니던 수고를 덜고 벌목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구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길, 색깔 고운 수공예 품을 파는 노점이 눈에 띕니다. 의복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터라 이곳 사람들의 전통 복식이 궁금해졌습니다.
0: Made here.
4: That's making me. Yeah.
0: You made.
4: Yeah.
0: Yeah. Everything.
4: Yeah.
0: Oh, really?
4: Yeah.
3: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히말라야의 소수 부족 구룽족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4: 가오 그 안에 있고 난 기티.
0: 기티.
4: 아 이거 그 뭐야 나? 이거 기티 안에 있고 가오.
0: 가오.
3: 옷은 입어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죠. 모델을 부탁드렸는데요.
0: 전통복을 좀 다 입어볼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입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식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너무 재밌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3: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이곳. 구릉족의 삶과 문화는 티베트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0: 와, 순다리. 네. 옷이 이렇게 예쁜데 왜 평소에는 안 입으세요 이거를?
4: 라운사 아니 빨라도 사다이 라운사이나 아스칼로 기나 보니 아바 아프나프노 때이나 사지로 보니 오늘 이스트 거리 때이땀 뛰었자 인도 보리 라운사 따또 온자이나 바르칼코 라키 알키티 앞으로 온자 보니라 모여 그룹 온자 아니 아무나 가르피터에 버스터 키리 이스트이나 아니 야 안다 하우마 키키 야 안티라 베드나 잔다 키터 이스트 데스니 라이르 잔 버자 요 상계 잔다 키티
3: 제가 전통 복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남편분의 옷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옛날 구르카 용병으로 활동했던 용맹스런 구릉족 남자들. 전통 의상에도 호방한 기운이 넘칩니다.
0: 상당히 독특하죠. 팔 하나를 빼내서 입는 것이. 네, 근데 이게 그 티벳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게 그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족은 그 티벳 장족하고 여기 구릉족하고 좀 다른 민족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네, 유사한 복식 형태를 갖는 것 같아요.
3: 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모자와 신발이죠. 격식 있는 자리에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4: 람으로.
0: 지금 머리가 커서 다 안 들어간다.
3: 옷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구릉족 남자가 되어 걸어보는데요.
0: 멋있죠. 그 전통 복식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 민족들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자연 환경이 반영돼 있고 아름다운데 다 사라졌죠. 어디 가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전통복은.
3: 친절과 호의로 이방인을 맞아준 구릉족 여인. 그 넉넉한 미소를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루티낫 사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순례자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집니다.
0: 고도가 3,800m가 넘는 고지대여서 그 순례객들도 숨이 차니까 약간 저산소 증도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는데 저도 숨이 차네요.
3: 삶의 고통을 뒤로하고 진리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깨달음의 땅.

0: 무키나트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를 모시는 사원이기 때문에 고행 중인 사두와 참배하러 온 힌두교 신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마마마고 여기 자기 멀리 사람들 돌아가게 분위기거든.
0: 이들은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입니다. 1960년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네팔에는 오를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합니다. 신전 입구, 설산에서 흘러내린 빙하수에 속세의 업을 씻어냅니다.
2: 이거는 그냥 거의 얼음물이에요. 옆에다 눈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신성한 그 성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정화 의식을 갖는 거죠. 여기 와서 그래서 몸을 정화시키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0: 비슈누 신을 모시는 무키나트는 카투만드의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함께 힌두교 2대 성지로 꼽힙니다. 신의 거처라는 뜻의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108개의 성수로 몸을 씻는데요. 죄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열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3: 앞으로 빗다니까 목마비 노마라 구루지
0: 종을 울려서 신을 깨우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두 번 비슈누 신상에 참배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은 단 10분. 힌두 신들 가운데 가장 자비롭고 선하다는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먼 길 달려온 신자들, 잠시라도 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참배 시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무키나트 사원 옆에는 불교 사원 주알리마이 곰빠가 있습니다. 이곳이 불교 신자들에게도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불경에 나오는 수호신 주알리마이를 섬기는 사원입니다.
4: 이게 이제 희미한데 그렇게 바닥에서 천연 자연 상태로 이렇게 가스 같은 게 나오는지 거기서 이제 거의 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0: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불입니다. 돌틈에서 새어 나오는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5: 빨리도 틀을 해야래. 빨리도 해. 그럼 틀을 해야래. 물이 아니라도 잡아내려 간대래. 아이들은 피하는 데가.
6: 요 아고 모래가 새나?
5: 모래 새나. 그래 아니 아와 해본데 모래가 그래.
0: 물과 불, 그리고 흙의 땅 무키나트. 우주의 원리가 숨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0: 여기 지나가다가 돌무더기가 있어서 와봤는데 그 미로처럼 생겼네요. 여기가 옛날에 사원 자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묵티나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 속세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미로를 전부 다 통과하면은 이그 해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해방과 열반을 뜻하는 묵티나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으로 향합니다. 현생의 업을 씻어내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묵티나트. 그곳에는 불멸의 영혼을 꿈꾸며 대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 살아가는 히말라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마을 단체 부족리 다 모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1: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코뿔소를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아서 멋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4: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가,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더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5: 괜찮아?
3: 괜찮아.
5: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6: 보비,
3: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6: 안녕.
7: 어서 와.
3: 그럼 출발합니다.
5: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6: 좋아!
5: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3: 보비?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4: 애기 왜 그래?
2: 기차가 고장 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1: 맛있다.
4: 정말?
1: 해티, 나도 줘.
4: 크랑크랑.
1: 알았어.
4: 잘 먹겠습니다.
1: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4: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4: 다행이다.
1: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2: 응, 쿠키 덕분인가 봐.
1: 고마워, 패티.
2: 다행이야.
1: 에디, 고칠 수 있겠어?
2: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1: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그거야!
1: 자, 뭐 하는 거지?
4: 그러게.
2: 다 됐다.
1: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1: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2: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1: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3: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1: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1: 저기 푸른 숲이다.
4: 곧 도착하겠네.
6: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0: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2: 크랑크랑.
3: 맞아, 나도 배고파.
2: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2: 좋아.
4: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5: 그러게.
3: 루피, 너도 먹어봐.
2: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1: 크랑, 나도 먹어볼까?
0: 나도.
1: 크랑, 크랑, 뭐야, 이야. 잡아봐라.
4: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안 돼.
2: 아니.
0: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2: 안 돼.
1: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0: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크랑 로디. 붉은 숲으로 가.
6: 붉은 숲.
1: 크랑.
0: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1: 크랑크랑.
6: 거기가 어딘데?
0: 막춤 버섯이 할 거야.
1: 크랑. 크랑크랑.
6: 응, 친구들을 구하자.
4: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7: 숲속에서 생긴 일 2.
5: 맛있다.
3: 루피, 너도 먹어봐.
4: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2: 이게 뭐야?
4: 돌로 변했어요.
0: 숲으로 가.
6: 붉은 숲.
1: 크랑.
0: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4: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6: 막춤버섯아.

0: 숲이 어딨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이제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2: 아, 사실 나도 몰라.
3: 네?
0: 뭐라고?
1: 잠깐!
2: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럼
2: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크렁크렁 다 왔어. 저기야.
1: 어? 우와.
0: 그럼 난 간다.
1: 잘 가.
0: 크렁크렁.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1: 우릴 알아.
0: 크렁.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1: 뭐든지.
0: 크렁.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크렁.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1: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1: 맞아.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1: 그럼 붉은 숲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1: 대단해.
0: 크렁.
2: 내가 좀 그렇지.
1: 고마워. 가자, 크렁.
0: 크렁크렁.
2: 잠깐.
1: 어?
2: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0: 크렁크렁.
1: 알았어.
2: 그럼 잘 가.
1: 안녕.
0: 크렁.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1: 정말 다 붉은색이네.
0: 크렁크렁. 크렁. 크렁. 크렁.
1: 이거 꽃괴물 같아.
0: 크렁. 크렁.

그러고.

어떡하지?

0: 뭐 하는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2: 아, 빨리 줘.
3: 그럼. 그럼.
0: 에잉?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그럼.
2: 어떡하지?
3: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4: 화끈한데
1: 이게 바로 보물이지.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5: 야, 가져가.
3: 그럼. 로지
6: 돌아왔어. 하하.
7: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3: 크롱.
7: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그랑 그랑. 그랑 그랑.
6: 우와. 얘들아.
3: 그랑.
8: 마법이 풀렸잖아.
9: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10: 역시 로디야.
8: 크롱도 대단한데?
11: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크랑.
12: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8: 이제부터 하면 되지.
12: 뭐?
8: 맞아, 아직 안 늦었어.
13: 어서 하자.
12: 좋아.
7: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말랑무즈 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뚜뚜! 모찌 팩 하우스에 쏙!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된 것 같기도 하고.
1: 그건 또 모냥?
0: 슈퍼 울트라 모냥을 만들어주는 신약이야. 이걸 먹으면 지구 최강이 되는 거지.
2: 슈퍼 울트라 모냥이 된다고?
3: 또 시작이다.
2: 그럼 자기가 먹어보든가.
0: 니넨 떠들지 마.
1: 어허! 지난번 것도 별로였는데.
0: 이번엔 정말이야. 한번 믿어봐.
1: 믿으라고? 못 믿겠다. 응?
0: 괜찮다니까.
1: 어, 싫어. 아! 아, 뭐냐?
0: 믿어보라니까. 모든 걸 부숴버리는 초강력 펀치! 울트라 하이 점프!

0: 시시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더 엄청난 게 있어.
1: 엄청난 거? 그게 뭐냐?
0: 텔레파시.
1: 텔레파시?
0: 눈에 힘주고 상대를 노려보면 상대가 쓰러진다고.
1: 눈에 힘주고 노려보라고? 어디? 좋았어!
2: 뭐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라!
3: 뭐 하는 거야?
2: 하라는 대로 다 하네.
1: 안 쓰러지잖아!
0: 힘을 더 줘야지!
3: 우와, 정말 쓰러졌다!
1: 이거냐?
2: 윤호야, 성벽에 다녀올까?
4: 그래, 난 포근히 데려갈게.
5: 미아야, 뭐해?
2: 아니야.
6: 며칠째 모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7: 너 무슨 꽁꽁이를 하고 있는 거야?
0: 잘했어. 이번엔 오른팔.
2: 오른팔? 이건가?
0: 다리 말고 팔을 들어야지.
2: 오른팔?
0: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있잖아.
2: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찾았다!
0: 그렇지, 잘했어.
1: 왜 이러는 거냐?
0: 칭찬은 냥이도 춤추게 해요. 심심이 똑똑해요.
2: 아이발,
3: 우쭐해 하는 것 보소.
6: 정신 차려.
0: 다음은 다리 움직이기야. 오른발. 그렇지. 다음은 왼발. 잘했어. 이제 좀 걸어볼까?
2: 뭐, 그 정도야.
0: 그렇지. 잘하고 있어.
6: 가자.
2: 모르는 거 아니야. 잘 봐. 가자.
4: 이쪽으로 오는데.
2: 뭐냐. 나의 실수.
6: 제발 좀 잘해.
8: 오늘도 모냥이 나타나지 않았어.
2: 선계로 돌아간 거 아니야?
6: 아니.
8: 그러려면 북한산 동굴로 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
6: 잡아서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9: 빨리 불을 봐봐.

0: 어디 있는데 보이지 않냐? 뭐 하는 거냐?
1: 로봇 점검하고 고치는 중이야.
0: 그거 뭐 하러 고치냐?
2: 툭하면 고장이나 나고.
1: 조종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로봇은 멀쩡해.
3: 그럼 다 내가 잘못했단 거네.
2: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심심이도 잘못했지.
3: 뭐라도.
0: 그나저나 세상은 언제 정복하냐고.
1: 빨리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0: 기다리라고?
2: 도모. 응? 응? 나오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고?
2: 고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요.
3: 맨날 큰 소리만 치고.
2: 출발하시죠.
0: 좋아, 가자.

0: 마법 반응이야.
1: 나타났어. 응? 찾았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2: 두목님 화이팅!
1: 네, 이리야. 안녕.
3: 뭐냥?
4: 며칠 안 보여서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1: 이 좋은 데 두고 왜 도망가냥? 그런데 해치는?
3: 오늘 못 봤는데.
4: 안 보여서 섭섭해?
1: 안 보여서 좋네. 릴리리요!
4: 알레리요!
3: 꼴레리요!
1: 릴리리요!

0: 릴리리야! 아차! 얼레리야! 아자자! 아자자자자! 리리빼빼! 됐다! 로봇 고쳤어! 어디 간 거야? 차를 가져갔구만. 찾았다! 함부로 나가다니! 뭐냐? 너 거기서 뭐해?
1: 아유, 시끄러워.
0: 빨랑 안 돌아와?
1: 금방 끝내고 갈게요! 응, 알았다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2: 안 되겠다. 얼레리요!
3: 얼레리요!
1: 야! 야, 자, 자, 자! 바쁘니까 빨리 끝내주마!
0: 얼레리요! 캬! 내는 일이야! 안 되겠어!
2: 아라리오!
1: 갑자기 난 뭐냐?
2: 이번엔 안 놓친다! 아라리오!
0: 얼레리오!
3: 얼레리오!
0: 3대를 노려보며 키를 모으라고!
1: 좋아! 다시 해볼게! 니는 이리야!
2: 어?
0: 저건 또 뭐야?

0: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2: 앞이 잘 안 보여.
1: 무슨 일이야?
3: 길을 잃어버렸어.
4: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5: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1: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3: 페로몬이야! 드디어 길을 찾았어.
6: 다행이야. 가자.

0: 빨리 가보자.
1: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0: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2: 같이 가.
3: 뭐지?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4: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0: 미안 얘들아.
5: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1: 도와줘. 살려줘.
4: 대리 궁극 발사.

0: 여긴 어디지?
1: 렉스, 슈퍼걸그룹 발사!
0: 영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이야.
2: 개미 귀신?
0: 응. 여긴 개미 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 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 귀신이 데려간 거야.
2: 뭐라고?
3: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0: 내가 막아볼게. 렉스, 슈퍼갈고리 발사!
4: 렉스가 위험해. 빨리 변신하자.

0: 레스큐킹! 레스큐킹! 워터캐논!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1: 매운맛을 보여주지!
2: 개미 귀신 모래폭파!
3: 이게 뭐야?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3: 어디 있는 거야?
0: 야! 렉스 슈퍼 갈고리!
4: 개미 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5: 나 잡아봐라!
4: 녀석들 대체 어디 간 거야?
0: 여기 있지! 우리 못 잡겠지?
3: 레스큐 킹, 괜찮아?
4: 모래만 없었어도...
6: 아, 맞아! 윈드 캐논으로 날리자!
4: 좋은 생각이야!
0: 레스큐 킹, 윈드 캐논!
3: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5: 안 돼, 내 먹이들이야!
6: 우리가 상대해 주지?
5: 그렇다면 개미 귀신 모래폭풍!
3: 또 모래폭풍이야, 어떡하지?
7: 아, 우리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폭풍을 만들 수 없어!
6: 왔어!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5: 도망가자!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기!
6: 레스큐 킹! 파워 워터 캐논!
8: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9: 정말 잘 됐다.
10: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9: 빨리 집에 가자.
11: 안녕.
9: 잘 가.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손도장 그림 그리기.
3: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4: 우와!
2: 준비됐어요, 선생님!
5: 저도요!
3: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4: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아, 답답해.
2: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5: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5: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레오미.
2: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원앤원. 놀라이다.

0: 언니랑 와봐.
1: 놀라니 파급 놀이.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혁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유치원에 간 조지.
6: 팔팔한 조지가 유치원에 갑니다. 조지는 처음 가는 거죠.
7: 조지, 유치원에 가니까 좋니?
5: 아빠, 조지는 너무 어려서 우리 유치원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7: 괜찮을 거야, 페파. 너랑 공룡 선생이 조지랑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
8: 공룡.
5: 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조지랑 공룡 선생이랑은 놀기 싫어요.
6: 저런.

0: 급한 조지랑 유치원에 가는 게 싫었어요.
1: 왔다.
2: 조지가 정말 우리 유치원에 갈 만큼 큰 거예요?
1: 그럼 커졌지.
2: 알았어요. 그럼 가도 돼요.
1: 잘 놀고 와라.
0: 염소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2: 안녕. 얜 내 동생인데 이름은 조지야.
3: 어서 와라, 조지.
2: 네.
4: 네.
2: 네.
5: 나도 조지 같은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2: 정말이야?
6: 안녕. 난 강아지 데니야. 그건 공룡이니?
2: 그건 장난감 공룡이야.
5: 으아, 공룡.
6: 멋지다.
5: 공룡.
2: 와!
5: 공룡.
3: 아, 정말 무섭구나.
6: 진짜 멋지다.
2: 얘가 바로 내 동생이야. 조지는 아주 똑똑해.
0: 팔팔은 동생 조지가 자랑스러웠죠.
3: 자,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2: 조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3: 그럼 페파가 가르쳐 주겠니?
2: 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조지한테 꽃 그리는 걸 가르쳐 줄래요. 조지, 누나가 예쁜 꽃을 그리는 걸 가르쳐 줄게. 맨 처음 큰 동그라미를 그려. 조지, 초록색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이제 꽃잎을 그릴 차례야. 조지,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제 줄기하고 잎사귀를 그려. 다 됐다. 조지, 그렇게 그리면 어떡해?
3: 자, 뭘 그렸는지 볼까요?
2: 전 꽃을 그렸어요.
3: 아주 잘 그렸어요, 페파. 그런데 조지 어린이는 공룡을 그렸네요.
5: 와, 공룡.
6: 멋지다.
3: 조지랑 페파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놔야겠어요.
7: 와!
3: 페파, 아주 귀엽고 똘똘한 남동생을 뒀구나.
2: 네, 선생님.
0: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셨죠.
2: 조지를 또 데려와도 돼요?
3: 그럼, 다음에 또 와서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조지, 다음엔 무슨 그림을 그릴 거니?
5: 공룡.
3: 또 공룡을 그릴 거야? 그럼 다음엔 조지한테 공룡 그리는 걸 배워볼까?
6: 멋지다.
2: 그래, 멋지다.
5: 멋지다.

0: 엄마는 바빠요.
1: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파 아빠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죠.
0: 아빠, 엄마가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2: 그래,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오늘 엄만 중요한 할 일이 많거든.
0: 알았어요, 아빠.
1: 파파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조지랑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 봐도 돼요?
3: 대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1: 파파랑 조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0: 컴퓨터로 행복한 꼬꼬 아줌마 게임하고 싶어요.
1: 지금은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0: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1: 안 돼, 페파. 컴퓨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조지도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되고.
0: 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1: 페파, 그만해.
0: 엄마, 미안해요. 조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2: 저런. 컴퓨터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1: 여보? 페파 아빠?
3: 무슨 일인데 그래?
1: 페파 아빠, 컴퓨터 좀 고쳐줘요. 대신 점심은 내가 가서 준비할게요.
3: 그래, 알았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컴퓨터는 잘 못 고치는데.
1: 그럼 부탁해요, 여보.
4: 아빠는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3: 일단은 전원을 한번 꺼봐야겠군. 이제 전원을 다시 켜볼까?
4: 페파 아빠가 컴퓨터를 고쳤군요.
0: 우리 아빠 최고!
3: 그래,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지.
0: 아빠, 행복한 꼬꼬 아줌마랑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될까요?
3: 그건 엄마한테 여쭤보렴.
0: 엄마가 아까 좀 이따 하라고 하셨어요.
3: 그럼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게임 디스크가 어디 있나?

0: 이제 제 차례예요.
1: 이제 아빠 차례다.

0: 왜들 저렇게 웃지?
1: 어머나, 컴퓨터가 이제 다시 작동하네요.

0: 요리.
1: 조지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파도 놀고 싶었어요.
0: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팔파가 짓궂게 조지를 놀립니다.
0: 조지, 돌아와! 이 장난꾸러기야!

0: 동생을 놀리는 것 같네요.
1: 페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놀린 거 아니에요. 공 잡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1: 그래? 그럼 게임하면서 공 잡기를 연습해 볼까? 셋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 페파, 공을 갖고 저쪽에 가서 서. 조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고. 됐다. 너희 둘이 공을 주고받는 거야. 엄마는 가운데서 뺏어보려고 할게. 엄마가 술래거든.
2: 엄마는 술래래요. 조지, 잡아.
1: 어이쿠, 못 뺏었네.
0: 조지가 공을 잡았어요.
1: 와! 잘 잡았어, 조지. 이제 누나한테 공을 던져. 어우, 다시 해봐. 저런, 다시 한번 해봐.
0: 조지는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2: 조지, 얼른 나한테 공을 줘야지.
1: 어우!
2: 정말 웃긴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0: 팔팔은 조지를 따라하려다 엄마 다리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1: 엄마가 잡았다. 페파, 이제 네가 술래할 차례야. 조지, 잡아. 와!
2: 잡았다! 조지, 이제 네가 술래야. 조지, 간다!
1: 조지, 잡아봐.
2: 잡아봐, 조지!
1: 조지, 잡아.
2: 자, 공 여기 있어.

0: 페파, 그렇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1: 미안해, 조지.
2: 우리 조지가 왜 울지?
1: 아빠, 조지가 너무 작아서 공을 못 잡아서 그래요.
2: 이 정도면 조지도 크지?
1: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보세요.
2: 조지, 잡아! 우와!
1: 너무 불공평해요.
2: 불공평하긴. 아빠는 조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1: 엄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0: 안 되긴 도와줄게.
1: 조지 던져! 잡아, 조지!
3: 페파는 공작기 놀이가 좋았어요. 조지도 공작기가 좋았죠.

0: 파파아빠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페퍼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퍼,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퍼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0: 해파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1: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우와! 뭐가 그렇게 우스워?
0: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1: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0: 팔팔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1: 아우.
0: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1: 못 찾겠다.
0: 팔팔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2: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1: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2: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2: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0: 치아 침기.
1: 오늘 팔팔한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받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페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한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베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베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베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1: 그럼.
2: 어서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3: 할아버지는 페파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1: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3: 페파랑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1: 그럼, 보렴.
0: 우와, 딸기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심어도 돼요?
1: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씨를 심고 싶대요.
1: 조지, 당근씨를 심어보고 싶니?
4: 안.
1: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3: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4: 공룡.
3: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 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
4: 공룡.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아빠가 행복해지면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2: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1: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2: 꼭 행복해져야 할까?
3: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4: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5: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6: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0: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꼭!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우와!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6: 야!
7: 너무 기대돼.
6: 팬케이크.
3: 저게 우주선이야?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피해!
1: 모두 괜찮아요?
8: 난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2: 안 돼!
1: 내 팬케이크!
2: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2: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2: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4: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6: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2: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캐치 챔피언 마이티!
7: 자, 싹 폭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4: 그래!
6: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후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6: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4: 네,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2: 어, 아이고.
0: 이건 나.
6: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7: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6: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4: 와,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6: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5: 레이, 루루!
6: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광선을 킹결했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0: 우주선이!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3: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4: 맛있죠?
1: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5: 우주선을 고쳐라!
6: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7: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8: 2, 1, 발사! 이륙! 우와!
7: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가 빌더 출동 준비!

긴급 착륙 준비 끝!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 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4: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5: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4: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5: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5: 한기 할머니.
7: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5: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기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2: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5: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개성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 있고 도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0: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1: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0: 차량이 고장 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2: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1: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0: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1: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으아! 조정이 안 되잖아! 어? 포모사야!
2: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3: 어? 저기 온다!
4: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1: 제발 나 좀 세워줘!
5: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6: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키본 변신 완료!
8: 마이키본 변신 완료!
9: 레이본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호부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0: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아, 너무 위험해! 도와줘! 기가 에어벨트! 발사!
1: 야!
2: 호구와 두 다진의 무술 작전 성공!
3: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4: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5: 고맙구나, 기가빌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6: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3: 포부! 네?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7: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8: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을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1: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아들아, 번개.
1: 기다려봐줘.
0: 안 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0: 언니랑 하자. 언니,
1: 흑금놀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하재! 띵띵!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자.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그래?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3: 맛있게 먹자.
0: 홍지레빗 퀴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1&1.

0: 나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첼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1: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소녀들이랑 놀아주세요.
1: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4: 블루리본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1: 안녕 얘들아.
4: 할아버지.
1: 우와, 많이 컸구나.
4: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1: 어,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4: 우리 레스토랑 놀이해요.
1: 어,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4: 휴대폰이 필요해요.
1: 아, 그런 건 없는데.
4: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1: 어, 고마워, 빙고.
4: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1: 어, 좋아. 내 집이구나.
4: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1: 어,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4: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1: 오,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4: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1: 어,
4: 버튼을 누르세요.
1: 삑.
4: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 주세요.
1: 알았다.
4: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오,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이건...
1: 안녕들 하시죠?
4: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1: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4: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1: 왜 안 돼?
4: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1: 오, 그래,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4: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4: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1: 뭐라고?
4: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1: 근데 메뉴가 없는데.
4: 앱에 있어요.
1: 어, 그래. 빅. 어,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4: 무슨 뜻이에요?
1: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4: 뭐든지 다 돼요.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브리토도 돼요.
1: 브리토?
4: 브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1: 어,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4: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1: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아,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4: 커리맛 소시지! 왜?
5: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1: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4: 왜?
1: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4: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4: 할아버지.
5: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1: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4: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1: 오,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